그러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보내드리고요. 할머니는요, 1590님이 4kg 넘게 쪘어도 지금이 제일 예쁘다 시집가라 하셨을 겁니다. 아침 가족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이 제일 보기 좋다 해주는 사람, 내 편일 준비가 된 사람이 곁에 계신지 궁금하네요.

화요일 오늘 아침 첫 곡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듣고 왔습니다. 저는 휴가를 떠난 윤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히든펄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입니다. 히든펄 저에게 아주 멋진 애칭이 생겼죠. 히든펄.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펄디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어제 제가 생방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면서 많은 사랑과 또 조롱과 질책 받았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방송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아주 할머니가 우리가 또 조카가 예쁘다고 장염 때문에 4kg나 빠졌는데 근데 솔직히 좀 아파서 좀 초췌하고 살이 좀 빠지고 좀 창백하고 그럴 때 좀 외모가 좀 더 아 조카가 아니고 손녀군요. 죄송합니다. 조금 뭐랄까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멋져 보일 때가 있고 좀 뭔가 좀 좀 약간 앙상한 느낌? 그럴 때 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손녀한테 지금 제일 예쁘다. 시집가라. 포인트는 예쁘다는 것도 있겠지만 시집가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빨리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자, 5723님도요. 회식 다음날 속이 안 좋아서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했는데 동료가 저보고 오늘 좀 청순하다 하길래 뭔 소리야 하며 거울 봤더니 어머 좀 청순하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뭔가 좀 오늘 좀 자연스럽고 뭔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2902님

0: 분은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쳤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망했어요. 근데 끝까지 웃지 않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 정말 날 생각해주는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웃었다가 얻어맞을까봐 그런 걸까요? 그래요. 뭐 머리도 말이죠. 나는 너무 이상하고 망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들은 너무 괜찮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십중팔구 남들 눈이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 2902님 개인적으로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괜찮을 수 있어요. 남편이 웃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김오키님은요, 몇 년 전 울산 장생포 페스티벌 무대 모습과 매너를 보고 그 이후로 팬이 되었어요. 아, 저희 데이브레이크 무대를 보셨나봐요. 김이나 별밤 게스트로 나와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아서 챙겨 듣기까지 했어요. 오늘 좀 더 친해져봐요. 아, 별밤엔 제가 수요일 게스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때 선곡 대결로 김이나 씨랑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케미가 좀 있는데 무대에 있는 저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많이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를 많이 하겠지만 무대에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아무튼 뭐 김옥희님 오늘 좀 더 저랑 친해져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광고 듣고 오늘 아침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듣고 왔습니다. 아침에 듣기 참 좋은 노래죠. 아, 전소정님께서 다음에 라떼는 코너 할 때 한 번만 보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상디랑 원성님 두 분이 대화하는 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목요일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요. 상디랑 그때 라떼 코너, 라떼 옛날 차트 막 소개하고 그러는 건데 저도 솔직히 보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도 저지만 상디의 표정과 너무 웃기거든요. 상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소리만 들었을 땐 뭔가 차분하고 굉장히 좀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너무 웃긴 분이에요. 갑자기 상디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7006님께서 고1 딸아이가 요즘 작곡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맘 먹고 음악학원에 등록해줬는데요. 학원비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딸 화이팅! 내 통장도 화이팅! 작곡을 하고 싶다. 아, 요즘에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죠. 뭐 음악학원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학원들 정말 천지입니다. 아유,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작곡 학원 제가 그래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학원도 학원이지만 본인이 서툴더라도 조금 조금씩 습작을 해놓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기능적으로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각이거든요. 경험이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재밌고 막 지금 하고 싶은 게 막 생겼을 때 하다못해 핸드폰 녹음기에라도 좀 남겨놓으라고 좀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제가 꼭 얘기했다고 얘기해주세요. 나중에 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아셨죠? 자, 2848님은요. 가족하고 정말 오랜만에 휴가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건 부담스러워서 배 타고 목포로 갔는데요. 낙지, 호롱구이, 갈비, 홍어 등등 맛난 거 천지더라고요. 밑반찬만 먹어도 맛있어요. 목포 진짜 맛있죠. 저희 부모님 고향이 목포여가지고 저는 목포를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목포는. 아, 갑자기 배가 굉장히 고파지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2823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조용필의 Bounce.

조용필의 바운스에 이어서 0813님이 신청해 주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까지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남편한테 완전 감동했어요.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출근했더라고요. 참치 기름까지 아주 가득 넣어서요. 한입 맛보고 이런 게 바로 사랑인가봐 싶었습니다.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좋네요. 근데 미역국에 참치 기름을 넣나요? 아, 잘 뭘 처음 듣는 레시피여서 한번 이렇게 끓여보고 싶긴 하네요. 아무튼 남편분 또 0813님 너무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치 기름 좋아. 4144님 얼마 전 둘째 딸 100일이었어요 요즘 6살 오빠가 동생을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몰라요. 동생한테 질투 한번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의젓한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육아에 휴직하는 동안 첫째랑도 오붓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 둘째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태연의 만찬가 신청할게요. 아유 너무 귀엽겠다. 그래서 첫째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6살이든 뭐 40살이든 의젓합니다. 첫째는. 자 4144님 외에 반해인 또 5285님도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올게요.

0: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습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잡힌 모기를 검사했더니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기생충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보다 43% 줄었고 말라리아 모기도 폭염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더위가 한풀 꺾이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파주나 연천 지역에 다녀온 뒤 우한과 고열,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실제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의료진 연구팀이 정상 혈압과 고혈압을 가진 직장인 66명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했는데요. 영상을 본 뒤 두 그룹 모두 혈압과 맥박이 낮아졌고 불안감과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 부정적인 기분도 줄어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강아지 영상이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늘렸다는 평가입니다. 저도 저칼로리 시사 끝내고 나면 이 긴장감 좀 낮추려고 강아지 영상 한편 찾아봐야겠네요.

0: K-POP,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동화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의 교과서에 한국의 전래 동화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요, 2016년에 신라 박혁것의 설화가 디지털 교과서에 처음 실린 이후 심청전, 춘향전 등 다양한 전래 동화가 소개됐고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도 금도끼, 은도끼 같은 전래 동화뿐 아니라 단군, 박혁것의 주몽 등 건국 신화까지 교과서에 담겼습니다. 와,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도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알게 된다니 참 신기한 일이네요.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흥부와 놀부, 콩지팥쥐 같은 전래 동화를 보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뭐 이런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것을 응징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쉽다. 이건 너무 쉽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힌트송으로 권진아의 Rain on Me 듣고 올게요.
1: 이 사랑은 너의 발 밑에 두고 싶어.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 권진아의 Rain on Me였습니다. 자, 힌트송이 힌트가 되셨을까요? 권진아. 자,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것을 응징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정답은 왜 그래 나 진짜 어제부터? 정답은 권선징악이었습니다. 권진아. 자,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또 문자 한번 볼까요? 5719님, 가족들과 영주에서 서울 아들이 다녀왔습니다. 국중박도 가보고 인사동도 걷고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서울 구경 제대로 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낯설지 않아요. 서울쥐 다 됐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저도 안 가보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하셨네요. 그 정도면 뭐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네, 서울쥐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서울 곳곳을 다 다녀봐서 그러신가? 아무튼 3613님, 집 내놓은 지 벌써 3년인데 아직도 안 팔렸어요. 보러 오는 사람 한 명 없네요. 올해 안에는 꼭 팔고 이사 가는 게 목표인데 벌써 올해가 네 달도 안 남았어요. 와, 이거 진짜 심란하시겠는데? 왜 안 팔릴까? 아,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집을 판 적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뭐 월세나 전세 막 나가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갈 때 그 초조함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막 집도 한 번 더 청소하게 되고 부동산에 괜히 한 번 쓱 가서 아 어떻게 아직 집 안 나 아 그냥 지나가는 게 잠깐 틀렸어요. 네 수고하세요 말고 그냥 그러고 막 싱겁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오지 않으실까요? 네, 꼭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1637님, 베란다 창가로 매미 한 마리가 놀러 왔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창문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나가주렴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참 애틋하네요. 뭔가 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매미야 나가라. 응? 서로 눈싸움 기싸움 하지 말고 나가줘.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를 또 긴장케 하는 제목이군요. 넥타 우드의 How It's Gonna Be.

0: 넥타우드의 How It's Gotta Be 그리고 플로우의 Walk Like Thi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2941님 문자가 재밌네요. 얼마 전 제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빨래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책 좀 읽으려고 굳이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빌렸거든요. 그런데 책은 한 페이지도 못 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봤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책을 챙겨갔다가 그냥 너무 무겁기만 한 그런 순간들. 그래가지고 요즘엔 또 그 휴대폰에 책을 볼 수 있는 구독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책을 좀 너무 안 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큰맘 먹고 구독을 했는데 그걸 구독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떠올랐어요. 하, 휴대폰에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아까 MNN's 저 소개해드린 뉴스에도 강아지 영상을 보면은 옥시토신 분비가 된다고 강아지 영상 너무 많이 봐요. 진짜 세상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한 강아지의 성장사를 다 본 적도 있어요. 처음에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 뭐 7살인데 막 계속 넘기면서. 그래도 책을 읽긴 읽어야겠죠. 네, 광고 듣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3: 네, 2부 끝곡으로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 8월 18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8월 18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준비한 곡은 찰리푸스의 Beat Yourself Up 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게슬리의 노래랑 좀 비슷한 질감의 노래예요. 하지만 시대는 많이 다르죠. 올해 나온 노래니까요. 찰리푸스의 노래는 찰리푸스 참 음악 잘하는 뮤지션이고 외모는 약간 이 친구가 음악을 진짜 잘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평범하고 약간 어두우면서 약간 너드미도 좀 있는 그런 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런 질감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그 7906님 그 고1 딸아이가 작곡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제 소개해드린 노래랑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찰리푸스 노래랑

출연곡 코드 진행이 좀 뭔가 비슷한 진행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의 그 공통적인 코드 진행을 우리가 머니 코드라고 부르는데 한번 딸아이한테 이거 카피 좀 해보라고 하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뭔가 굉장히 아침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기운이 확 생기는 그런 노래예요. 찰리 푸스의 Beat Yourself.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짬뽕
1: 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2: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3: 아니다른돈은다키우면서퇴직연금은왜안키워퇴직연금도키움할때가왔다키움이알아서모아주고굴려주니까퇴직연금 IRP 도 크게키움키움증권
4: 원금손실유의투자전상품설명서및약관필독
5: 온가족에너지충전샤볼데이여름제철신메뉴국내산통영장어구이완도전복보양식으로든든하게여름별미강원도식막국수에마라탕마라샹궈까지달콤한곡성생멜론디저트로완벽한마무리올여름맛있는외식가족에너지충전은샤볼데이에서
6: 토마토가빨갛게익어가는요즘카레가더맛있어지는계절입니다여름의카레토마토카레라이스카레로계절을맛보세요
7: 일요일은오뚜기카레오뚜기
6: 3일숙성카레하모니가새로나왔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4997님이 신청해 주신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였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밤에 들어도 좋고 아침에 들어도 좋고 점심에 들어도 좋고 명곡입니다. 9889님께서 취직하고 서울로 상경한 지 4개월 차인데요. 저 나름 사투리 다 고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울산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토론까지 해요. 아, 진짜 들어보고 싶다. 9889님. 진짜 어디셔요? 근데 이 참 묘하게 뉘앙스가 살아있나 봐요. 저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딱 그쪽 출신 분들은 서울 사람 같은데 어딘가에 딱 뉘앙스가 살아있어. 그게 전 되게 좋던데요. 9889님. 이제 안 고쳐도 되실 것 같아요. 뭐 어때요? 3578님. 중학생 딸에게 매달 5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엄마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 용돈 좀 올려줘 하면서 5만 원 더 올려서 10만 원으로 맞춰달랍니다. 용돈 시세를 몰라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용돈 시세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중학생, 밥은 요즘 학교에서 주나요? 저는 10만 원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요즘에 5만 원 햄버거를 만약에 하나 사 먹는다. 그래도 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어떡하죠? 3578님? 아무래도 10만 원인 것 같아요. 0516님,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물을 마셨는데요. 문제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됩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는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놔야 돼요. 야, 2리터, 2리터 마시면 좋죠. 화장실 이슈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거의 막 한 시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 좀 곤욕스럽긴 해요. 그래도 막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마시지 마시고요. 나눠서 천천히 그래도 화장실 위치는 꼭 챙기시고요. 강은미님, 20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들 하나씩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지훈, 윤은혜 씨 나왔던 궁 다시 보고 있는데요. 심쿵심쿵하네요. 드라마 궁 OST 하울 제이의 사랑인가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궁? 이게 나온 지 그래도 꽤 되지 않아요? 한 20년 됐을까요? 와, 저도 혹시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재밌나 보네요. 저도 시간 날 때 한번 챙겨볼게요. 자, 이 노래 강은미님의 신청곡 하울제이의 퍼레스러 듣고 올게요.

하원제이의 퍼레스 러브에 이어서 서우경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랑인걸 듣고 왔는데요. 서우경님 사연이 이렇네요. 오랜만에 모세의 사랑인걸 듣고 싶네요. 대학생 때 노래방만 가면 방마다 남자들이 사랑인걸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노래에 모세가 열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런 노래 몇 개 있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부르고 다니는 노래들, 옛날에 그런 락 발라드들 엄청 많아. 김정민 씨 노래 맨날 그랬고, 최근에는 그 제 느낌에 그 노래 있죠. Drowning. Drowning 엄청 많이 부를 것 같아. 여기저기서 20쌍둥이 Drowning. 그래요. 사랑인 걸이 그렇게 히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332님, 옷장을 정리하다가 10년 넘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날씬했을 때 자주 입던 옷인데 지금은 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버리려고 했다가 살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옷장에 넣어놨습니다. 미련이 남는 걸 어떡해요. 버리십시오. 저도 그런 옷이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못 입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 체중의 변화도 물론 있지만 체형의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더라도 그 옷이 썩 맵시가 살지 않는 옷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버리시고 더 예쁜 걸 사십시오. 10년 넘은 옷인데 어떻게 또 요즘 입으면 또 트렌드 안 맞으니까 버려. 6785님, 어깨가 뻐근해서 부항을 떴는데요. 자국이 동그랗게 여러 개 남았어요. 애들이 보더니 페퍼로니 피자 같다고 놀려요. 웃었더니 어깨가 들썩들썩해서 페퍼로니까지 같이 들썩들썩합니다. 야, 너무 절묘하다. 진짜 그게 페페로니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문자를 읽고 보니까 진짜 페페로니네. 6733님, 조기 축구하다가 공의 옆구리를 제대로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당분간 쉬고 있는데요. 처음엔 서러웠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이것도 꽤 좋네요. 아니, 조기 축구에 무슨 메시가 있습니까? 호나우도가 있습니까? 공을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캐논 슈터가 있단 말인가요? 아이고, 잘 쉬시고 거기 갈비뼈 잘 보존하십시오. 이거 잘 붙어야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버나드 박의 Ride.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외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5: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올라가려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냐? 아버지는 왔냐? 고기는? 97이신 할아버지는 손녀가 집에 간다는 소식에 이것저것 물었다. 기차역까지 어떻게 가는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간 7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은 돌아왔는지, 그리고 고기는 좀 잡았는지, 100년 가까이 산 할아버지의 눈에는 모든 게 시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이들이 지지고 볶는 일이래봐야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할아버지가 겪은 세월에 비하면 그저 우스운 일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본 할아버지는 아직도 사소한 것들을 궁금해했다. 새우튀김을 하는 엄마에게 왜 굳이 두 번 튀기는지를 물어보고는 더 바삭하게 튀기려 한다라는 대답에 퍽 잼나게 구경하신다. 언젠가 동심의 근원은 호기심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다 모든 게 점점 시시해지면서 동심을 잃는다. 감사하게도 나 역시 할아버지의 호기심 DNA를 물려받았다. 팍팍한 서울살이로 빛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난 이 DNA를 소중히 지켜내기로 마음먹는다. 할아버지처럼 일상 속 작은 것들을 더더 눈여겨보기로 한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바람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하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숙님과 할아버지 두 분 다 이 미세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셨겠죠? 윤숙님도 팍팍한 서울살이에 마음 다치지 말고 동심을 지켜나가길 응원드리며 8월 18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망뜩 너에게 정윤숙님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어서 사라 맥락클란의 피처링 또 케이티 케빈의 Reminds Me 들었습니다. 피처링이 있었군요. 노래가 차분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연도 너무 따뜻하고 또 정윤숙님이 글을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뭔가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예전에 막 진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귀찮아했던 기억도 나고 그쵸? 아 자꾸 저런 걸 꼬치꼬치 깨물으실까? 막 이러면서 근데 참 신기하죠? 정말 정말 어렸을 때 사람이 정말 아이였을 때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졌다가 나이를 또 한참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또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지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0974님이 뭔 말만 하면 왜? 그건 왜 그런 거야? 하고 묻는 우리 다섯 살 딸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질문에 지칠 때가 많은데요. 저도 어릴 땐 저렇게 세상 모든 게 궁금한 거 투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어렸을 때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일 것 같고 나이를 먹고 나서는 아는 건 많지만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더 하루라도 더 많은 걸 더 알고 싶고 챙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6238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상만사 다 귀찮고 웬만한 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것도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는 모든 게 귀찮아지고 저거 알면 뭐해 저게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돼 저게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점점 궁금한 게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정윤숙님의 사연 보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0: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자가 와 있는데요. 3059님께서 아이가 방학 때 쓴 일기를 몰래 봤는데요. 모든 일기마다 빈 공간을 채우려고 맨 마지막 줄에 오늘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너무를 계속 늘려놨더라고요. 꼼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즐거운 하루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귀엽다. 오늘은 너무 매우 무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보통 곱하기 뭐 4 곱하기 10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방학 때 쓰는 일기 예전에 숙제로 내줬는데 요즘도 숙제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곤욕스럽긴 했거든요. 막 한 번에 몰아서 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날씨 정보를 항상 저는 누나가 두 명 있었으니까 누나 일기를 펼쳐놓고 이날 날씨가 흐림이었구나 비가 왔구나 그래서 옮겨졌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운 하루. 1023님께서 피부과에서 비립종을 30개 넘게 빼느라 얼굴에 테이프를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다닙니다. 제가 봐도 제 모습이 무서워요. 솔직히 저도 한번 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목, 저는 목에 좀 몇 개 보여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빼면 되겠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가 의사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이나 봐요. 저도 한 30개 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재생 테이프 조각이 다다다다다 붙여놔가지고

0: 그때 다행히 겨울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목폴라라고 하죠? 뭐 이렇게 올라오는 티셔츠를 계속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금방 회복됩니다. 좀 무섭긴 하겠네요. 근데 아. 3692님 제가 심각한 길치인데요. 큰 마트에 가면 물건 사는 것보다 주차한 차 찾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아,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꼭 사진을 찍어 버릇해요.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은 왜 그 기둥에 몇 층 몇 번 이 기둥에 있잖아요. 그거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거 찾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뭐야 LM, NOP, QR, ST, Q가 이쪽이야 R이 저쪽이야 막 계속 알파벳 읊고 숫자 읊으면서 다 와서는 아 맞다 여기였지. 주차장이 너무 넓은 게 문제죠. 그쵸? 3692님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너무 넓은 게 문제입니다. 일단 광고 듣고 또 얘기 나눌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신나는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아, 7490님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펄디님, 저랑 같은 갑친구라 더욱 반가웠어요. 매주 목요일에 라떼 코너로 만나니까 너무 아쉬워하진 않을게요. 맞아요. 전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3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제 스페셜 DJ는 오늘까지고요. 수목금토일 5일 동안은 배우 진구씨가 오실 예정이래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에 또 라떼를 들었다 놨다 코너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조용희님의 신청해 주신 데이브레이크의 불멸의 여름 이 곡 전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이틀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해 좋아하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소거법으로 하나씩 지워나갔죠. 유년 시절부터 한 번도 질리지 않았던 단 하나, 아이스크림이 남더군요. 그렇게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주지 않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즐거운 마음처럼 이 찰나를 정성껏 음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6: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제일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은 개학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 건지, 일기와 숙제는 언제 또 이렇게 밀렸는지, 아 조금만 일찍 할 걸 매번 마지막은? 이런 생각뿐이었죠.

짧았던 연휴가 끝난 오늘 많은 학교가 개학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새롭게 시작된 학기에 그리고 어른들은 다시 돌아온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 될 텐데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연습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듣고 왔습니다. 아까 뭐 아이들의 방학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을 개학해서 학교에 다시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지금 한숨 돌리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방학 동안 숙제 봐주시고 아마 어젯밤까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밥도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짧았던 연휴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강원도가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주말 동안. 네, 삼척에는 토요일에 비가 안 왔어서 저는 삼척 장호항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나름 강원도 살이 3년 차인데 강원도 바다에는 이번 올해 처음 들어갔다 왔어요. 스노클링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도 너무 더 좋았어요. 물도 너무 맑았고 물고기들도 예쁜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노란색, 검정색 이 줄무늬 물고기 군단을 자주 목격했는데 사진도 많이 찍어왔거든요. 너무 뭔가 신나서 어린아이 마냥 물고기 쫓아다니면서 수영하다가 왔습니다. 또그 장호항에 있는 그좀막 평상도 빌릴 수 있고 그런 공간에 다녀왔는데 거기 계신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유쾌하게 안전 관리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연휴가 길진 않았지만 저는 물속에서 실컷 놀다 오니까 뭔가 기분도 뭔가 전환이 되는 것 같고 나름 기분 좋게 화요일에 맞이했거든요. 여러분도 기분 좋은 오전 시간으로 연휴 끝난 다시 돌아온 일상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원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한 분과 함께하는 라이브 카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노래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와 또 연휴 동안 뭐하고 보내고 오셨는지 문자로 많이 남겨주세요. 들어오는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

0: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6: 경복.
15: 잠재력을 전문가로
16: 경복.
15: 4호선 캠퍼스
1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6: 경복대학교.
18: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만나볼게요. 6358님이 지금 감기 걸려서 골골이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여름 감기 무섭잖아요. 오늘 아마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조금 뭔가 목에 좋은, 기관지에 좋은 것들 드시면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따뜻한 유자차나 이런 허브티 같은 거 드시길 바랄게요. 6358님 힘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띄워드립니다.

네,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6358님의 신청곡이었고요. 8291님, 가족들과 2년 만에 휴가를 보내고 오셨대요. 자취를 하셔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서 휴가랑 명절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해주셨는데, 저 반성해야겠네요. 저는 지난 연휴에 친구랑 놀고 왔거든요. 8291님은 이제 휴가 보내고 왔으니까 힘차고 또 새롭게 한주 보내야 될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좋게 생각해보면 연휴가 끝났지만 평일이 오늘 포함해서 4일인 거잖아요. 4일 일하면 또 이틀 쉬니까 한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8291님의 이야기 만나봤고요. 2980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뮤의 텐트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악뮤의 텐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2980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라이브 카페에 출발할게요.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라이브 카페 시작합니다. 오늘 라이브 카페에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원주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장겨울 씨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 만큼 이 지역에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또 장겨울이란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카페 싱어송라이터 장겨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장겨울이라고 합니다.
0: 네, 장겨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장겨울님이 저희 브런치 카페에는 소개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장겨울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쿠스틱한 음악하고 발라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겨울님은 또 MBC랑 인연이 깊은 분이잖아요. 우리 보통의 존재라는 원주 MBC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보통의 존재에서 음악 감독을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매주 촬영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럼 음악 감독님도 현장에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보통의 존재라는 프로그램이 결국 가수가 노래를 불러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네. 가서 동시 녹음을 라이브 녹음을 받고 그거를 후보 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브런치 카페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보통의 존재라는 원주 MBC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 라이브 카페에서 장겨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장겨울이라는 이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혹시 본명인가요? 네. 활동명인가요?
1: 아, 활동명입니다.
0: 활동명이에요?
1: 네.
0: 오, 그럼 이 겨울 어떻게 탄생한 이름이에요?
1: 제가 일단 계절로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0: 오, 네.
1: 일단 첫 번째의 저의 생각에는 다 계절을 넣어봤더니 겨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예뻤고요.
0: 네.
1: 그냥 어감이 좋았고 두 번째는 제가 보통 좀 슬픈 노래를 한다거나 어쿠스틱한 노래하고 발라드를 하다 보니까 아, 주로 겨울에 활동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두 번째로 들어서
0: 오.
1: 그럼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정했습니다.
0: 그러니까 장 씨이신 거예요 원래?
1: 네네네네.
0: 장봄, 장여름,
1: 좀
0: 장가을보다는 장겨울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긴 하네요. 또 뭔가 겨울이어서 차분하고 좀 감성적인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잠깐 오늘 대화를 해봤지만 저 네. 겨울이랑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저희가 지나가다가 원주 MBC에서 한번 마주친 적은 있는데 오늘 제대로 이렇게 처음 네.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저도 장겨울님이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 분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장겨울님이 주로 하는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1: 사실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정 어떤 장르를 확 좋아하진 않거든요.
0: 그래요? 네.
1: 여러 가지 음악을 듣다가 어떤 영감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을 때 저로 뭔가 이제 트랜스퍼되는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곡을 계속 쓰고 있고요.
0: 네.
1: 보통 뭐 사랑 노래도 많이 했고 뭐 어떤 인생에 관한 어떤 노래도 했고 그런 식으로 곡을 썼습니다.
0: 그러면 작사 작곡도 다 하시는 건가요?
1: 네.
0: 우와. 그러니까 장겨울님이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해할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샵 1133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 궁금한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너튜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장겨울님의 라이브 실시간으로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장겨울님의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들려주실 네. 노래 어떤 노래죠?
1: 제 노래고요. 위로가 필요한 밤이라는 곡인데 이 곡

0: 제가 아마 19년도에 발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인생에서
1: 네.
0: 음악하면서. 그래서 이 곡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곡인데, 사실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곡입니다.
1: 아, 그럼 누군가를 위로해주면서 사실 이 곡으로 나도 위로받고 싶은 그런 건가요?
0: 네, 그 위로해주는 곡이지만 제가 썼을 당시에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좀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썼던 곡입니다.
1: 저도 요즘 삶이 좀 힘들거든요.
0: 아, 그런가요?
1: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위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시면 장겨울에 위로가 필요한 밤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MR 띄워드릴게요.
0: 네.

0: 너무 좋은데요. 뭔가 네. 마음이 힘들 때 들으면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또르르 흐를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 저의 어떤 곡의 쓴 의도와 정확히 맞았던.
0: 진짜요?
1: 네. 우와.
0: 아 근데 장교연님한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네.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장교연님 라이브 하고 있을 때 제가 장교연님 화면 넘겨야 되는데 네. 실수로 제 얼굴이 나갔어요.
1: 괜찮습니다.
0: 죄송합니다. 아니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보이는 라디오 PD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컷을 넘기는 걸 실시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는 제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위로가 필요한 밤 장교연님의 노래고요. 장교연님 직접 만든 노래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하고 왔는데요. 음악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건가요?
1: 처음 음악한 거는 중학생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요? 잘하시잖아요.
1: 아니요. 그때는 정말 못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나 음악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의 쫓겨날 정도로 맞아서 이제 계속 설득을

0: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아, 나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다가 고등학생 이제 들어가면서 허락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푸시를 해주셔서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1: 하고 오신 거군요.
0: 네, 줄곧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장교현님의 음악 이야기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MBC
2: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프트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린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라이브 카페에서 싱어송라이터 장교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330님께서 장교율님 노래, 작사, 작곡에 음악, 감독까지 정말 능력자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가사는 주로 실화를 바탕으로 쓰시나요? 질문해 주셨네요.
1: 실화인 것 같아요. 실화인데 또 부끄럽잖아요. 내 이야기로 온전히 곡을 만들면 전 좀 부끄러워서, 네, 제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이렇게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곡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장겨울님의 음악을 만약에 그 가사 속 주인공이 있다고 쳤을 때, 네, 그 주인공이 들으면은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게 만드시는 건가요?
1: 아무도 모를 거예요.
0: 아무도,
1: 저는
0: 진짜요?
1: 그거를 특색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0: 일로 인해서 슬프면 슬픈 거를 진짜 그 일을 막참 재미가 없잖아요. 뭐랄까 나만 슬픈 걸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할수 없어서 그 슬픔을 뭔가 대중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만든 곡들도 많아요, 사실.
1: 오, 그렇구나. 그럼 보통 노래를 음악을 만들 때 가사를 먼저 쓰세요?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요? 다 다른가요?
0: 다 다르긴 한데 저는 가사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사에 맞게 곡을 쓰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인 것 같아요.
1: 오, 그렇구나. 아까도 스스로 뭔가 겨울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 해주셨고, 처음 불러주신 노래도 위로가 필요한 밤이라는 뭔가 슬픈 발라드였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밝은 분위기의 노래는 잘안 하세요? 궁금해요.
0: 있는데 몇곡 있거든요. 왜냐면 한창 막봄 노래가 유행일 때, 예, 이제 저도 그 거기에 타보고자 봄 노래 같은
1: 그 유행이
0: 노래들을
1: 한번 대세.
0: 매년 냈어요. 매년
1: 아,
0: 냈지만
1: 진짜요?
0: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공연할 때는 자주 부르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그 곡을
1: 다음에 모실 때는 한번
0: 가벼운 노래들로.
1: 그것도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겨울이랑도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장기호님이 불러주시는 봄 음악은 어떤 분위기일지가 지금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지금 장기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30님처럼 샵 113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불러줄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0: 두 번째는 제가 커버곡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거의 입추가 됐잖아요.
1: 그쵸, 입추 지났어요, 벌써.
0: 하지만 저는 입춘을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가사가 좀 좋아서 막 듣던 와중에 여러 가수분들이 막 커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 준비해서 왔습니다.
1: 한로로의 입춘 맞죠? 요것도 뭔가 장겨울이라는 이름에 잘 어울리는
0: 맞아,
1: 노래인
0: 저
1: 것
0: 이런
1: 같아요.
0: 노래들을 좋아하나 봐요,
1: 오,
0: 제가.
1: 그런 것
0: 그래서
1: 같아요.
0: 그런 노래들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1: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한로로의 입춘, 장겨울님의 음성으로는 어떻게 담길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라이브로 장겨울의 입춘 함께 들어보실게요.

0: 네, 장겨울님의 목소리로 한루루의 입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런 노래랑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한 번 더 모셔서 요 완전 다른 그 스타일의 음악들로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1: 좋아요.
0: 네, 지금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 싱어송라이터 장겨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겨울님이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한데 음악 그걸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실 것 같아요. 음악 감독도 하시고 음악도 만드시고 또 가수 활동도 하시고 음악을 안 하는 시간도 있으세요?
1: 네.
0: 진짜요?
1: 있어요. 저는
0: 있는 거 맞아요?
1: 네. 일이랑 그 쉬는 걸 완전히 분리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음악을 안 하는 시간은 퇴근하고 나서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0: 그럼 퇴근하고는 어떤 거 하시면서 일상 보내세요?
1: 그냥 제가 거의 잘 안 나가는 편이라서
0: 그래요?
1: 그냥 집에서 TV 보거나 강아지랑 네. 있거나 소설 좋아해서 소설 봅니다. 소설 보고
0: 진짜요?
1: 네.
0: 그럼 제가 MBTI 한번 맞춰볼게요.
1: 네.
0: INTP?
1: 맞아요.
0: 진짜요?
1: 네, 진짜 맞아요. INTP입니다.
0: 와, 저 MBTI 좀 잘 맞추거든요.
1: 네. 어떻게 하셨지?
0: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지금 장겨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설 좋아하시고 또 집에서 운동이나 뭐 다른 좀 더 활동적인 건 안 하세요?
1: 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서 최대한 지금 미루고
0: 진짜요?
1: 있어요. 일단 조금 쪘는데 지금 비숙이라서 먹는 걸로 좀 해결을
0: 좀 덜 먹고
1: 네, 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오.
1: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0: 네.
1: 그 사실 퇴근하고 오면은 그럴 에너지가 저는 없어서 저는 사실 안 쉬고 일을 하거든요.
0: 네.
1: 매일 일을 하는데 퇴근하면 에너지가 사실 핑계긴 한데 에너지가 없어서 최대한 비축합니다. 다시
0: 그래요?
1: 일을 해야
0: 퇴근
1: 되니까.
0: 시간은 근데 매일 일정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1: 네 매일 달라요. 매일
0: 몇 시에
1: 다르고
0: 퇴근하세요?
1: 보통 9시 10시쯤
0: 네. 당연히 그럼 다른 일을 못 하시겠네요.
1: 그쯤 퇴근 근데 제가 출근 시간이 늦어요.
0: 그래요?
1: 늦어서 네, 낮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0: 그렇구나. 그 원주 출신이시고 그럼 원주에서 나고 자라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건가요?
1: 네.
0: 그럼 원주에서 음악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1: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서울로 올라가야지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더 뭔가 그때는 막 뭔가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유튜브라던가 충분히 지방 제 고향에서도 뭔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0: 그러려면 서울로 가면은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1: 좀
0: 아예.
1: 생활비도 너무 많이
0: 네네네네.
1: 들잖아요. 네.
0: 다른 일을 무조건 했어야 됐는데 원주에 있으면 그게 좀 사라져서 아, 그러면 여기서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막 터전을 꾸리게 된 거죠. 고향에서.
1: 근데 지금 너무 왕성하게 원주에서 활동하신 거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원주에 있어주신 걸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싱어송라이터 장겨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겨울님의 처음 만든 곡은 뭔지도 궁금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 네,
1: 몇살때 어떤 곡이었는지.
0: 제가 처음 만든 곡은 제가 20살 때,
1: 20살이요?
0: 네,
1: 네.
0: 20살 때 썼던 곡인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구려서 그냥 이제 막, 네,
1: 하시나요? 얘기하지 말까요?
0: 이렇게 다 버렸는데
1: 네.
0: 그러다가 제 본명으로 14년도인가에 곡을 냈었어요. 제
1: 오,
0: 본명으로 냈었다가
1: 장겨울의 장겨울? 저 본명이 뭔가요?
0: 장태용입니다.
1: 네.
0: 네, 그걸로 냈었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아, 시간이 또 지나니까 너무 좀 별론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제 생각에는.
1: 본인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네.
0: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아, 새 출발하자 해서 예명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1: 그랬구나. 그러면 이새 출발한 장겨울님의 새
0: 네.
1: 출발이 그럼 군대 다녀오시고 한 23, 24 정도이신가요?
0: 아, 제가 24살 때 가서 군대 좀 늦게 갔습니다.
1: 네.
0: 그래서 26살에 전역을 하고 나서 26살에 된것 같은데요. 아,
1: 오.
0: 27살 겨울에
1: 오, 네.
0: 냈는데 그때 두 곡을 먼저 냈었는데 내 이야기라는 곡을 먼저 냈었어요.
1: 내 이야기요.
0: 네.
1: 오. 그럼 장겨울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브로 불러주실 노래도 직접 만드신 곡이잖아요.
0: 네.
1: 이 노래는 그럼 언제 나온 노래죠?
0: 이 노래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곡인데 작년에 발매가 됐던
1: 오.
0: 곡인데 바다라는
1: 네.
0: 곡이고요. 이 노래는 뭔가 후렴구 멜로디가 그냥 진짜 번뜩 떠올라서 나온 노래예요. 제가
1: 그래요.
0: 집에 가고 운전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후렴구 멜로디가 그냥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가사를 붙이기 시작했던
1: 오, 어떤
0: 곡입니다.
1: 내용이에요, 이 노래는?
0: 이별하는 또 슬픈 노래라 죄송하지만 이별하는 내용인데 그걸 좀 바다에 비유를 좀 해봤어요. 뭔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편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어떤 시점에 나는 그거를 말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냥 좀더 있자 이런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1: 와, 바다에 그게 어떻게 비유가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1: 그럼
0: 잠시만요. 네.
1: 네. 장겨울님의 마지막 오늘 라이브 카페 라이브 곡입니다. 장겨울의 바다 지금 바로 들어보실게요.

0: 네, 장규님의 바다 지금 라이브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노래도 위로가 필요한 밤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1: 그런가요?
0: 네, 둘다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장규님의 바다 함께 듣고 왔고요. 넬루미님도 너튜브 댓글에 바다 노래 너무 좋다고 해주셨네요. 네, 라이브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나지만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장규님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액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0: 스마일레 오토서비스.
1: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 싱어송라이터 원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션 장겨울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 아쉽지만 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이제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브런치 카페에서 장겨울님의 음악을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이미 장겨울님을 알고 계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우리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한테 어떤 뮤지션 음악인으로 기억 남고 싶으신가요?
2: 물론 노래 잘하고 막 그런 거가 훨씬 저도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는 더 제가 하고 싶은 건 가사가 좋다. 그러니까 가사가 좀 더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뮤지션이 저는 되고 싶어요.
1: 사실. 오, 그건 이미 성공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2: 그래요?
1: 다가왔거든요.
2: 네. 감사합니다.
1: 그럼 끝으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잘 봐주시고 더 열심히 음악 만들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싱어송라이터 장겨울님과 함께했습니다. 조만간 장겨울님의 신곡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른 작업 마무리 지으셔서 신곡 나오면 다시 한번 초대해드릴게요.
2: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1: 네, 빨리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수 장겨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검정치마에 1시 5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BC 건축 박람회 동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for you.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후입니다. 요즘처럼 자외선 강한 날씨에 야외를 나가실 때 선크림 꼼꼼히 바르고 양산까지 이제는 꼭 챙겨 나가시죠. 피부 노화와 자외선을 막으려면 꼭 필요한 습관이지만 이렇게 그늘만 찾다 보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 하나를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바로 햇볕을 통해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는 비타민 D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상당수가 기준치 미달일 정도로 비타민 D 결핍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햇볕을 이 철저히 차단하는 만큼 식탁 위의 메뉴만 조금만 신경 써줘도 이 부족함을 손쉽게 또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내 합성을 돕는 에고스테롤이 풍부한 버섯부터 고등어,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그리고 매일 먹는 달걀, 노른자까지만 챙겨도 비타민 D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뭐 저속 노화, 또 피부, 이렇게 또 피부를 지키시느라 미처 몸속 건강은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점심 식단에서는 부지런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8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비타민 D를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입니다. 엄정화 피처링 탑 디스코.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0: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9: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4: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4: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8: 워킷, 워킷 안전화.
1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1: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어제 대체공휴일까지 잘 보내고 오늘 또 즐겁게 출근들 또 그리고 일상을 또 돌아오셨나요? 저도 이게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또 하루 더 쉬었다고 오늘 월요일인 줄 알고 제가 또 월요일 코너를 준비하고 막 출력해서 방송 준비를 하려던 참에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하고 다시 또 출력을 해왔는데 그만큼 이제 대체공휴일을 좀 잘 보냈다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휴식들을 좀 잘 취하셨나요? 날씨가 그래도 이제는 뭐 산책을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한창 더웠을 때는 그냥 집에서 쉬자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뭐 운동도 더 나오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들도 드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2419번님도 연휴 보내고 첫 출근했어요. 보내주셨고요. 2980번님께서도

과 함께 오늘 또 오프닝 주제가 비타민 D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BTS의 다이너마이트 D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오프닝 때 제가 또 비타민 D를 요 놓치기 요즘에 쉽고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상당수가 기준치 미달일 정도라고 하네요. 또 비타민 D 결핍에 노출돼 있는데 실제로 뭐 자외선이 또 노화의 주범이다 이런 말들은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자외선을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또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이 부분도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철저히 차단을 하시는 데는 완벽하신 분들 그렇다면은 식탁 위의 메뉴만 조금만 또 바꿔줘도 이 부족함을 손쉽게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체내 합성을 돕는 에고스테롤이 풍부한 뭐 버섯부터 고등어, 연어 이런 기름진 생선이 좋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달걀 노른자까지만 챙겨도 또 비타민 D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과 더불어서 몸속의 건강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두 곡을 준비했거든요. 일단은 문자창도 열려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 뭐 신청곡, 그리고 또 사흘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만 돼도 8월 말 그리고 9월만 돼도 뭔가 그 여름에 좀 막바지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가을을 막 기다리는 또 마음도 있어서 또 훌쩍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 이 연휴를 또 이용하셔서 또 해수욕 즐기신 분들도 계시고 예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창이 열려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80번님의 신청곡 BTS의 다이너마이트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마룬5의 슈거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마룬5의 슈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는 2부에서는 역시 런치 퀴즈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화요일 코너, 또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코너죠.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또 김도희 리포터와 3부, 4부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4917번님께서 보내주신 또 마틴 스미스의 노래 또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투핏 러브라는 노래 또 보내주셨네요. 지금 띄워드립니다.

마틴 스미스의 Stupid Love 듣고 오셨습니다. 4917번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1부 이제 마지막 곡을 또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6851번님께서 신청곡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체리필터의 네게로와 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를 또 보내주시면서 연휴 기간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에어컨 쐬면서

힐링에 초점을 맞추고 쉬었어요. 또 보내주셨거든요. 최고죠. 예, 그냥 집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또 그리고 영화를 보고 왔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오디세이. 아, 요즘에 또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오디세이 보고 왔다고 하신 분들도 참 많은데 저도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을까요? 예,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저는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지금 뭐 스파이더맨하고 이 오디세이 이 두 영화가 아주 그냥 상승 곡선을 진짜 가파르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또 그 영화에 동시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겹치는 배우들이 은근 많습니다. 또 이 스파이더맨의 또 톰 홀랜드도 오디세이에 출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MJ, 예, MJ도 또 오디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 보고 한 주 정도 지나서 오디세이를 봤더니 약간 그 등장인물들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자꾸 생각나기도 했었던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평가가 왜 좋은지 확실히 체감이 되는 영화였고요. 그 요즘에 뭐 IMAX나 그런 데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자꾸 뜨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또 표 구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그냥 일반관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재밌었습니다. 또 영화 봤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혹시나 이 오디세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이번 주말 한번 사용해 보시죠. 아, 추천드리고요. 체리필터의 내게로와 6851번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여보, 맛 어때?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산돈.
0: 아, 강원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고 계속됩니다.
7: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답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가 한 너튜브 예능에서 술안주로 이 과일을 먹었다가 동남아 팬들로부터 큰 관심과 우려를 받았습니다. 독특한 향으로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황성분이 들어있어 알코올을 해독하는 간 효소의 활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술과 함께 먹으면 어지럼증과 또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망고, 2번 수박, 3번 두리안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최근에 이 너튜브 예능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 술을 드시면서 술안주로 이 과일을 함께 먹었는데 많은 동남아 팬분들의 이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과일을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 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 송은요, 성시경 씨의 차마 준비했고요. 저는 이 과일의 이름을 보면은 축구 선수가 생각이 나거든요. 성이 차마의 그 차씨, 예, 차씨의 축구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1번 망고, 2번 수박, 3번 두리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힌트송 성시경의 차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가 한 너튜브 예능에서 술안주로 이 과일을 먹었다가 동남아 팬들로부터 큰 관심과 우려를 받았습니다. 독특한 향으로 과일의 또 왕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황성분이 들어있어 알코올을 해독하는 간효소의 활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술과 함께 먹으면 어지럼증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망고, 2번 수박, 3번 두리안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힌트송으로는 성시경 씨의 차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 과일을 보면은 또 축구선수 성이 차 씨, 예, 차 씨인 축구선수가 또 생각이 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힌트송은 스윗소로우의 간지럽게라는 곡이에요. 예, 간지럽게. 제가 왜 이 노래를 골라왔냐면요. 간, 축구선수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분이 광고를 하나 찍었었는데 한 10년은 넘었죠. 근데 그 간 때문이야 노래 부르시면서 예, 막 기타 치시던 그 모습이 거의 요즘 말로는 밈으로 엄청 돌아다니면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간, 예. 간 때문이라고 그렇게 외치시던 축구선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1번 망고, 2번 수박, 3번 두리안. 힌트를 얻으셨죠?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또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힌트송 스윗 소로우의 간지럽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두리안이었습니다. 아, 최근에 또 이 너튜브 영상에서 아이린 씨가 또 술안주로 두리안을 먹었는데, 야, 이게 웬걸 또 동남아 팬분들께서 영어로 많은 또 우려를 우려의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요 영상이 한 나흘 전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또 이영지 씨의 너튜브 채널, 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는 또 채널의 영상에서 이렇게 또 그 술 안주로 두리안을 드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위험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은 또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리안에 포함된 특정 황화합물이 체내 알코올 분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알코올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 독성 물질 농도가 높아지면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이런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

또 의견도 있었는데 간 기능이 좀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특히 좀 위험할 수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 두리안 섭취 전후로 최소 24시간에서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전문가 권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연구 결과가 모든 또 이게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두리안과 술을 함께 먹으면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단정할 수는 또 없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2531번님께서도 두리안 냄새가 고약하지만 맛있어요. 과일계의 홍어 같은 존재죠 하셨는데 그죠 이게 후각적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예 확 불호의 기운을 띠긴 하지만 입에 넣고 씹으면 또 다른 친구죠. 예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친근한 친구입니다. 한번 좋아하신 분들은 요거 즐겨 찾으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3514번님도 안녕하세요. 휴일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늦은 출첵 정답과 함께 또 보내봅니다. 두리안 하면서 또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1178번님 두리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호불호가 있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날까요? 보기는 많이 보고 만지작 하다가 그냥 왔는데 꼭 한 번은 먹어보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두리안 저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저는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근데 비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는 또 알고 있고 근데 도전을 할 생각이 없긴 합니다만 그런 그 챌린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냄새 뭐 이렇게 음식 냄새나는 음식들 먹는 뭐 챌린지 가끔씩 뭐 방송에서 그런 것들 하던데 그때 항상 단골 손님으로 두리안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굉장히 맛있다고도 하고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비비가 좋으시다면 아마 만지작 하셨다고 하니까 또 괜찮으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6837번님께서도 두리안 8533번님 2844번님 처음 보내주시면서 3번 두리안 맞춰주셨고요. 점심 먹고 듣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5491번님 8199번님도 두리안 두리안을 콜라랑 먹는 걸 또 현지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 맛있었는데 그런데 술이랑 먹으면 안 되는군요.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동남아 분들께서는 뭐 요 두리안하고 술이랑 먹는 거는 거의 다들 뭔가 암묵적으로 아는 듯한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학창 시절 때나 학교에서 그냥 그런 교육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배워요라고 또 적힌 댓글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0114번님께서도 아침 방송에서 태희 씨가 소개한 내용이네요. 정답은 두리안. 또 그리고 8510번님 정답은 3번입니다. 넉 달 된 우리 아가랑 둘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가 라디오를 들으며 두리번 하고 있네요. 친정집에 농산일 하러 오신 외국인 분도 두리안에 또 그렇게 드시던데 냄새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또 아기랑 같이 듣고 있다며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7985번님께서는 망고. 아 망고 좀 헷갈리셨군요. 땡입니다. 또 그리고 1485번님께서는 차두리라고 맞춰주셨는데 그죠 예 제가 저는 항상 두리안 보면은 차두리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또 차두리 선수 하면은 그 간 때문이야 광고가 또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4815번님께서도 차범근 히히 하시면서 차범근 위원의 아들이 또 정답이군요. 3번 두리안. 9724번님도 저하고 좀 비슷하신가 봐요. 두리안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도 야 아직까지 냄새 때문에 근처에서 포기했네요 하셨고 또 그리고 8335번님 5123번님 3582번님께서는 이제 출근하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3번 맞춰주셨습니다. 3430번님께서는요 오디세이 영화 내일 예매해놨는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보내주셨거든요. 아 기대 중이시군요. 저는 뭐 몰랐는데 뭐 땡플릭스나 뭐 다른 곳에서 이미 이 오디세이 이번에 개봉한 영화와 같은 뭐 역시 비슷한 형식의 또 시나리오로 뭐 각색이 거의 없는 예 그런 영화도 이미 있긴 하던데 확실히 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또 맷 데이먼 주연이라고 하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재밌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2844번님 그리고 475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저와 김도희 리포터는 잠시 후 3부 또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산다 무섭지하여야 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포털 뉴스 뒤적거릴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닌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정우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입니다. 코너를 이끌어갈 또 트렌드 세터, 트렌드의 중심이죠. 김도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8월 18일 화요일에
1: 네.
0: 또 스튜디오 오셨는데 또 어제 대체공휴일이어서 오늘 뭔가 월요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1: 맞아요. 네. 뭔가 오늘부터 이 주가 시작된 기분이 들긴
0: 그러니까요.
1: 해요.
0: 어제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방송 전날에 김도일 리포터가 네. 자료를 보내주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저는 일요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내시길래 아, 그제서야. 인지를 했습니다.
1: 아, 예. 제가 또 이제 월요병
0: 월요병을
1: 돋게 만들었나요?
0: 싹 예, 불러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일도 화요일이구나 하고 또 뭐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1: 네, 전 또 이제 여기저기 또 오랜만에 제가 중학교 동창이 오? 연락이 온 거예요.
0: 오, 네.
1: 근데 보통 이럴 때쯤 연락이 오면은
0: 돈 빌려달라,
1: 돈 빌려달라, 결혼한다 뭐 이러잖아요. 사실 몇 년 만에.
0: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이 친구가 왜 연락을 했을까?
0: 아, 몇 년 만에 온 거죠? 그러면
1: 거의 중학교 때 끝나고 나니까 뭐 거의 한 7년, 8년 더 됐을 거예요.
0: 더 됐겠네요.
1: 네, 네. 더 됐을 거예요. 와,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번호도 없어서 보이스톡으로.
0: 아, 정말요?
1: 네,
0: 전화가 왔어요.
1: 네, 전화가 왔습니다. 어?
0: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연락 없다가
1: 그쵸?
0: 보통 문자로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지 않나요?
1: 문자나 메신저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는데, 어? 뭐지? 싶으니까
0: 예?
1: 그때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한다. 그 사람 결혼하네.
0: 청첩장 모임이구나.
1: 맞아요. 그런 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 이제 OTT에서 예. 옛날 드라마들을 많이 좀 하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서 제가 보고 싶어서 정말.
0: 그래요?
1: 단순히.
0: 이성인가요? 동성인가요?
1: 아, 동성이죠.
0: 아, 동성이에요?
1: 네.
0: 그러면 뭐 핑크빛 그런 건 아니네요.
1: 네.
0: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1: 네.
0: 그 시절 뭐. 드라마나
1: 맞아요.
0: 뭐 추억의 동네를 갔는데 잠깐만 도희 잘 지내나? 하면서 또 전화할 수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마침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1: 나 방청 신청이 된 게 있다. 아. 당첨이 된 게 있다.
0: 아, 그 당일날 보자 그랬어요 또?
1: 네.
0: 어? 너무 번개인데. 네.
1: 그래서 아, 그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0: 아, 다다음 주에.
1: 네, 맞아요. 네네. 그쯤 이제 나 당첨된 게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
0: 네.
1: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남을 거기서 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했어요.
1: 네, 그래서 우와. 일요일에 잘 보고 왔습니다.
0: 와, 그렇게 해서 또 만나셨구나.
1: 네.
0: 어, 뭐 그 만나서는 그런 말 없었죠? 뭐 나 사실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1: 아, 미안할 정도로 그냥 네. 제가 보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0: 아,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진다.
1: 그래서 말을 했어요.
0: 뭐라고요?
1: 오해했었다.
0: 아, 오해했었다고.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1: 네.
0: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항상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은
1: 맞아요.
0: 이제는 무서워요.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 왔지?
1: 저만 그런 거 아니죠?
0: 저도 그래요.

0: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정말 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네.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1: 그래요?
0: 저도 초등학생 때 살던 동네를 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어요. 한 네, 네. 3년 전쯤에 혼자서. 그래서 한번 싹 그냥 그 초등학생 때 등교길이나 그 아파트에 뭐 놀았던 거기에 가서 와 그대로네 하고
1: 추억을?
0: 있는데
1: 네.
0: 음미하고 있는데 그때 지냈던 친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아니고 그때는 또 문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죠.
1: 네.
0: 그래서 아 사실 뭐 이렇게 해서
1: 왔는데
0: 아 만나지는 않았어요.
1: 아 그냥 연락만
0: 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공간에 가면은 보고 싶어지는.
1: 근데 오랜만에 네. 만났는데 이게 어색함이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0: 그래요? 달라지지 않았나요? 사람이?
1: 조금 뭐 그냥 행복한지 살이 조금 부른 거 말고.
0: 아 행복이 쪘네. 네. 너무 좋네요.
1: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나이로 돌아간 거 마냥 깔깔거리면서 맛있게 네. 먹고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다가 또 이제 쭉 다시 연락하고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죠?
1: 그렇죠. 모르는 거죠. 이러고 맞아요. 또 끝날 수도 있고요.
0: 그리고 또 나중에 한 10년 뒤에 또 연락 올 수도 있고.
1: 그땐 진짜 결혼?
0: 그땐 결혼. 그때 결혼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고 코너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또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도일 리포터가 퀴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네. 퀴즈는 또 K-pop.
1: 그렇죠.
0: K-pop 문화.
1: 문화입니다.
0: 예, 컬처 퀴즈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1: 지금 잠실 석촌호수가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빅뱅 20주년을 맞아서 굿즈와 팝업스토어, 콘서트까지 준비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빅뱅의 상징적인 응원봉. 이 응원봉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0: 빅뱅이 또 20주년이구나. 네. 와, 근데 이 응원봉. 아, 요게 또 모양이 있구나.
1: 그쵸. 예. 우리 또 팬분들이 매일매일 사는 이 응원봉이죠.
0: 알겠습니다. 보기 주시죠. 1번.
1: 왕관.
0: 왕관. 2번.
1: 별.
0: 별. 3번.
1: 하트.
0: 하트.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빅뱅이 20주년을 맞아서 뭐 굿즈, 팝업스토어, 콘서트
1: 지금 장난 아니에요.
0: 하고 있군요, 지금.
1: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석촌호수가 네. 정말 이 데뷔날이 내일이에요.
0: 내일이요?
1: 8월 19일이에요.
0: 와우.
1: 오늘 8월 18일이죠.
0: 네네.
1: 지드래곤 생일입니다, 오늘이.
0: 와, 어떻게 그래요?
1: 신기하죠.
0: 지드래곤도 생일이고
1: 다음 날은 데뷔일이었던 거예요.
0: 데뷔. 와.
1: 그래서 이 잠실 석촌호수가 지금 이 응원봉 모양의 불빛들이 딱 8시 19분에 맞춰서 조명이 와. 빡 켜지는데 그게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0: 큰가요? 아니면 이렇게?
1: 엄청 크죠. 우리 예전에 석촌호수 가면은
0: 그 병아리 떠 있고 아 그만한 모양이라고요?
1: 그만한 모양도 있고요. 우리 무슨 와, 벚꽃 폈을 때도 거리가 이랬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0: 공을 들였네요.
1: 네,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0: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응원봉은 어떤 모양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1: 왕관,
0: 2번
1: 별,
0: 3번
1: 하트.
0: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근데 저처럼 노래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1: 그쵸?
0: 응원봉까지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힌트를 좀 주셔야 돼요.
1: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뭐를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0: 약간 게임 그거 같다.
1: 그죠.
0: 네, 목소리가. 예.
1: 아, 좀 잘했나요?
0: 네, 잘하셨다. 뭐뭐를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 요즘에 참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뭐만 하면 쓰죠.
0: 네, 뭐만 하면은 너의 그 책임감을 예,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그렇습니다. 이 뭐뭐를 쓰려는 자, 거기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을 쓰려는 자, 그 무게까지 견뎌야 하는지.
1: 맞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네. 쉬운 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쉽습니다. 힌트송을 네. 보통 저희가 들려드리는데 힌트가 좀 강력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김두희 리포터의 사심이 담긴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1: 네, 이 곡은요. 우리 빅뱅이 사실 저도 빅뱅 팬이었어가지고
0: 네.
1: 네, 빅뱅이 데뷔하고 나서 이제 빅뱅이 아이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진 곡이죠. 히트 친 곡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곡.
0: 네.
1: 빅뱅의 거짓말 준비했습니다.
0: 데뷔 후에 히트 쳤던 첫 번째 곡이었나요?
1: 그쵸.
0: 아, 그랬구나.
1: 데뷔하고 1년 만에.
0: 뭐 하루하루 마지막 인사가 그 같이 뒤죠. 떠오르긴 하는데.
1: 뒤에요.
0: 아,

그렇군요. 예민하시네. 네. 역시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저희는 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오셨습니다. 어아트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1번 왕관이었습니다.
0: 왕관. 빅뱅의 또 응원봉의 모양이 왕관이에요?
1: 네.
0: 아, 왕관이구나.
1: 그렇죠. 이게 네. 지드래곤이 직접 제작했다고 해요. 근데 디자인을.
0: 디자인을.
1: 네. 그래서 너무 예쁘죠.
0: 지금 그래서 그 석촌호수가 이 다 왕관으로
1: 네 맞아요 있군요. 좀 노란색으로 딱 8시 19분에 맞춰서 우와. 너무 예쁘죠.
0: 그럼 1분만 켜져요 아니면?
1: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1분만 켜지는 건 좀 아깝지 않나요?
0: 조금 뭐 전력 낭비를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나. 그러면은 그 원래 석촌호수가 사실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 큰 병아리나
1: 그쵸,
0: 뭐 그런 인형들 이렇게 떠 있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1: 아 떠있진 않고요.
0: 떠있진 않아요.
1: 네네. 그래도 이제 크게 또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볼 수 있긴 해서.
0: 아 그래요?
1: 네.
0: 빅뱅 팬분들을 또 VIP라고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네.

0: VIP 출신이신가요?
1: 너무 어렸어요.
0: 맞긴 해요.
1: 근데 이제 말로만 VIP라고.
0: 말로만.
1: 팬클럽에 가입을 하진 않았고요.
0: 뭐 가입비를 내고 그러진 않았고.
1: 네네네. 오. 그냥 말로만 나 어디 가면 VIP다.
0: 그럼 어디까지 해봤다 뭐 그런 거 있어요? 나 팬이어서 이것까지 해봤다.
1: 아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아한 아이돌이 빅뱅이지만 그렇게 돈은 잘 안 썼어요.
0: 아니 뭐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뭐 행동.
1: 행동. 네. 포토카드는 구매해봤던 것
0: 포토카드.
1: 같아요.
0: 포토카드. 네. 아 포토카드 많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시절에.
1: 포토카드 좀 구매했었고요. 아쉽지만 앨범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신곡이 나온다고 해요.
0: 그래요?
1: 그렇게 딱 시간을 맞춰서.
0: 아 맞춰서 기다렸다가
1: 듣는 정도.
0: 그래도 꽤.
1: 그렇죠.
0: 꽤 헤비한 팬이신데요.
1: 그렇죠.
0: 그
1: 이거 팬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죠?
0: 그럼요. 아니 저는 앨범 기다리는 정도면.
1: 네.
0: 꽤 묵직한 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다려서 듣는 거니까.
1: 사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0: 사지 않아도 뭐 굳이 사야지 그거는 뭐 아니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3521번님께서는 2009년도 때 제가 빅뱅 VIP였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하셨는데 실제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시네요.
1: 그러니까요. 혹시 앨범 사셨나요?
0: 네? 저요?
1: 아니요. 3521님.
0: 아, 앨범 사셨는지.
1: 네, 궁금하네요.
0: 궁금합니다.
1: 네.
0: 그리고요?
1: 1178님께서 왕관이라는 부모를 썼다고 합니다. 그 어떤 무게감보다 무겁습니다. 아들 셋 키우는 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쵸. 라고 남겨주셨네요.
0: 이 부모라는 왕관. 아, 너무 무겁죠.
1: 너무 무겁죠.
0: 아직 저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주변을 보고 듣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목격했다 정도.
1: 네.
0: 근데 이제 제 이제 또래 친구들이나 형들 보면은 이제 막 그 자녀를 가져서 이제 새벽에 거의 한 세 번 네 번 깨는 딱 그 시기예요. 나이가.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1: 네.
0: 왕관이 참 무거워 보입니다.
1: 무거워 보이나요?
0: 네, 운동을 못 나오고 그래서 형 운동 안 와? 하면은 아, 안 될 것 같아. 재우고 먼저 자면은 뭐 이렇게 대답이 오니까 아, 확실히 이 아버지로서의 삶이 참 멋있으면서도 그만한 무게감이 있구나.
1: 지금 회사에서 퇴근을 해도 육아에서 퇴근을 못하는 거죠.
0: 그러니까 퇴근과 동시에 출근.
1: 출근.
0: 동시에. 그러니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보통은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초반이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이 실제로 겉보기에도 살이 쭉쭉쭉 빠지는 게 보이니까 참 이게 말로만 듣던 게 진짜 힘들긴 하구나.
1: 걱정이 좀 되나요?
0: 걱정 되더라고요. 운동도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요. 네.
1: 6352님께서 1번 정답 맞춰주시면서 벌써 20년이라니 큰 아이가 태어나던 해래요. 그 아이가 벌써 커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0: 와, 정말 참.
1: 빅뱅은 우리 K-POP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0: 맞아요. 지금 그 노래를 듣던 아이가 나라를 지키고 있고 빅뱅은 K-POP을 지켜달라. 말씀 너무 근데 멋있게 하신다.
1: 라임이 너무 잘 맞아요.
0: 그러니까요. 20년. 뭐 근데 정확히 20년이 된 거잖아요.
1: 네. 20주년 내일로.
0: 빅뱅이.
1: 네.
0: 이거 좀 이상하다.
1: 그러니까요. 같이 늙어간 거잖아요.
0: 근데 그 뭔가 20주년이라고 하면은 제 아직 그 느낌은 뭔가 이문세 선생님이나 뭐 그 배철수 선생님이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빅뱅 여전히 너무 트렌디하고 핫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너튜브 나와도 똑같은데.
1: 맞아요.
0: 똑같은데 20주년이라는 숫자가 참 새삼 들으니까 놀랍네요.
1: 정말 대선배잖아요. 아이돌계.
0: 예, 그러니까요.
1: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와, 야속합니다.
0: 그리고 또 에픽하이나 이렇게 여전히 빅뱅보다도 선배분들이
1: 맞아요.
0: 여전히 뭐 열심히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채널에 나와서도 그 빅뱅의 멤버들이 형형 하면서 따르는 모습 때문에 더 뭔가 아직 영하시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생 같고 뭔가.
1: 근데 진짜 빅뱅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0: 없죠.
1: 이렇게 이번 주 뭐 콘서트, 뭐 잠실 석촌호수 이 정도로 축하받고 응원받고 이런 거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212번님, 5123번님, 7566번님도 왕관 보내주셨고 3521번님께서는 또 추가 문자 보내주셨네요. VIP. 저는 앨범은 산 적은 없고요. 자서전 책을 샀다. 와!
1: 저도 샀어요.
0: 자서전 책이요?
1: 네.
0: 아, 그게 있어요?
1: 네,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죠? 그 있었습니다. 맞아요.
0: 그러면 찐팬이죠.
1: 그쵸.
0: 자서전 책을 샀다면
1: 자서전 하니까 생각이 딱 났네요.
0: 소위 찐입니다. 그렇게 또 하셨구나.
1: 맞아요,
0: 그리고
1: 맞아요.
0: 7269번이

0: 께서는 후디 어제 녹방이었나요? 문자 보냈는데 또 김도희 리포터는 목소리 들어보면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하셨죠?
0: 보내주셨는데 네. 이 문자를 딱 보자마자 저 착해요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1: 그런 건 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언니
0: 저는
1: 지금.
0: 근데 자기 입으로 착하다는 사람 저는 제일 경계합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1: 원래 네. 지금 이 정말 얼마나 결백하면 착하다고 하겠어요.
0: 저는 무서워요.
1: 아 그런가요?
0: 일단은 농담으로.
1: 네 일단은 7269님 네.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녹방 맞습니다. 또 녹방이어서 문자 보내주신 거는 제가 또 항상 다음날 오면은 문자 확인하는 것부터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잘 확인했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첨자 한 분 선정했고요.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당첨자는 635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또 김도희 리포터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 만나보셨고요. 우주소녀의 해피 띄워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른 퀴즈와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0: 회는 MBC 강운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또 4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케이팝까지 저희가 3부에서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예능이네요.
3: 맞아요. 미디어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 미디어 쪽.
3: 네.
2: 요즘에는 그 미디어 쪽에서는 인기 있는 뭐 채널이나 프로그램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3: 정말 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3: 와, 거기도 이제 네, 저는, 레드오션이 됐어요.
2: 전 놨죠. 그래서 못 따라가겠다 싶어서 그냥 옛날 거를 저는
3: 네.
2: 전 재밌으면은 두 번 세 번 보거든요. 심지어 세 번뿐만이 아니라 다섯 번 열 번도 봐요.
3: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 예.
3: 같은 포인트에서 웃나요 그러면?
2: 웃어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보기 위해 보는 거예요, 사실.
3: 아,
2: 그래서
3: 그렇군요.
2: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따라가는 스타일이신가요? 뭐 요거 유행이다 유행이다 하면은 봐야지 하고 또 봐보시고.
3: 저는 그러니까 네. 엄청 유행인 거 있잖아요. 한참 지나고 와 이거 왜 유행했는지 알겠다.
2: 좀 지나고 나서.
3: 맞아요. 그러고 나서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2: 그때가 좀 근데 넉넉하고 여유롭긴 한 게 막 붐비질 않으니까 뭐 영화 같은 데나.
3: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때 가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2: 없죠. 이제 그때 가서 혼자 막 들떠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왜 이제서 난리지? 다른 게 있는데?
3: 맞아. 혹시 드라마 중에서 스카이캐슬 생각나시나요?
2: 아 기억나죠.
3: 한창 막 붐일 때는 정말 네. 안 봤어요.
2: 어허.
3: 그리고 한 번 안 보니까 괜히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계속 네. 안 보게
2: 안
3: 되더라고요.
2: 보다가
3: 그러다가 2년 뒤인가?
2: 네.
3: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2: 저는 2년이면 양반이라고 봐요.
3: 아 그래요?
2: 제가 저는 올 초에
3: 네.
2: 타짜를 봤어요. 타짜를 처음 본
3: 원이요?
2: 거죠.
3: 원이요?
2: 원. 타짜를 처음 보고 그때서 이제 와가지고 성대모사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 아.
2: 정마담은 밑에서 한 장.
3: 아.
2: 이제 한 20년 지나서 하니까 친구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3: 당연히 안 받아주죠. 네.
2: 저는 이제 너무 신났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3: 네.
2: 자, 두 번째 문제 예능 문제고요. 이번에도 네. 또 푸짐한 선물을 또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3: 너튜브 채널 뜬뜬 이 예능 아시나요?
2: 사랑을
3: 아시나요?
2: 알죠 알죠.
3: 좋습니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이 풍향고라는 프로그램이 이어서 이번엔 풍향중이 찾아왔습니다.
2: 네.
3: 이번에도 어플 예약 내비게이션 없이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향고 시즌2에도 출연을 했던 이번 풍향중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2: 누구일까요?
3: 네.
2: 자, 보기 주시죠. 1번
3: 황정민.
2: 황정민. 2번
3: 이성민.
2: 이성민. 3번
3: 이효리.
2: 이효리. 자, 일단은 요 뜬뜬 채널이 유재석 씨가 나오시는
3: 그쵸.
2: 거잖아요.
3: 맞아요.
2: 보기 세 분 모두 뭔가 유재석 씨하고 있는 그림이 다 기억나거든요.
3: 네, 네.
2: 자, 일단 어려운데 문제만 다시 한번 알려 주시죠.
3: 네. 사랑을 많이 받은 풍향고에 이어 이번엔 풍향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풍향고 시즌2에도 출연했던 이번 풍향중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2: 누구일까요? 1번
3: 황정민.
2: 2번
3: 이성민.
2: 3번
3: 이효리.
2: 자, 정답하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약간 어려워요.
3: 어려워요. 네. 일단은 유재석 씨 나오고요.
2: 유재석 씨.
3: 양세찬 씨 나오고요.
2: 네.
3: 지석진 씨 나옵니다.
2: 약간 그 런닝맨 조합인데요.
3: 네, 그렇죠. 네. 거기에 한 분이 더 계셔요.
2: 고정 멤버죠. 아닌가요? 아니면 약간 게스트 느낌으로?
3: 계속 고정이죠. 이거는.
2: 고정이시군요.
3: 그쵸? 네. 풍향고 시즌 1에서는 누가 나왔고요. 네. 이분이 시즌2에도 나왔고 이번 풍향 중에도 나왔고

0: 나오는 거예요.
1: 시즌 1에는 안 나오셨어요?
0: 시즌 1에는 다른 배우가 나왔었어요.
1: 다른 배우가 나오셨었구나. 보기 중에 있고.
0: 네.
1: 네. 자, 시즌 2와 그리고 풍향 중에도 출연한 이 배우 맞춰주시죠.
0: 힌트 드릴까요?
1: 네.
0: 이 배우가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두 기운데 나왔어요.
1: 어떤 드라마예요?
0: 최근 핫했던 드라마 참교육.
1: 참교육에도 나왔고요. 나오셨었군요.
0: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 미생에서 과장님으로 나오셨습니다.
1: 미생.
0: 네,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신 네. 이 배우.
1: 임시완 씨하고 엄청난 호흡이었는데.
0: 엄청난 호흡이었죠. 정말 티키타카가 네.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1: 인생 멘토 같은 느낌.
0: 정말 맞습니다. 정말 영업 과장님으로 완벽한 네. 열연을 해주신
1: 그 임시완 씨의 호흡을 맞췄던 그 옆자리에 네. 과연 황정민 씨였을지 이성민 씨였을지 이효리 씨였을지
0: 네 모르는 거죠.
1: 모르는 거예요. 정답을 보내주시죠. 자 문자샵 1533이고요. 힌트송도 있나요? 힌트송?
0: 네 힌트송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인데요. 네. 이 가수의 성과 성별이 같아요. 정답이. 아.
1: 성과 성별이 같다.
0: 네, 다 주지 않았나요?
1: 항상 김두희 리포터는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힌트가 참 이제는 하나의 이제 매력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왜냐하면은 힌트가 한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하니까.
0: 그렇죠.
1: 근데 또 정답에 도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1: 자, 1번 황정민, 2번 이성민, 3번 이효리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최근에 드라마 참교육 그리고 또 미생에도 출연했었던 이 분이라고 합니다.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적 씨의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시죠.

0: 힌트송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아트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2번 이성민이었습니다.
0: 아, 이성민 씨. 이제 거의 뭐 예능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1: 맞아요. 예. 아, 이게 진짜 너무 재밌으시고요. 정말 평소에 재밌는 성격이 아니신 것 같은데도 한 번씩 툭 뱉는 말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 공감 안 되시죠?
0: 아, 공감되는 게 네. 연기하실 때도 약간 그런 게 드러나요. 이성민 씨가 연기하실 때도 은근 코믹한 느낌으로 푸실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말이나 뭐 그런 데서도 느껴졌었는데 예능에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코미디언들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하시는 게 네. 좀 너무 재밌고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노래 나갈 때 검색해 보니까 이 풍향 중 네. 조회수가 890만 이렇더라고요.
1: 네, 실시간 조회수 검색해 주셨네요.
0: 네, 2주 전 영상인데 800만 회가 넘었는데
1: 거기에 저 들어있습니다.
0: 들어가 있나요? 네. 다 보고 계세요 지금?
1: 네, 그 최근에 지금 한 3-4일 전? 이틀 전에 나온 건 못 봤고요. 그 2주 전에 나온 건 본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풍향 중 풍향고 콘텐츠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1: 일단 사람 냄새가 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별명까지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이성민 배우 별명이 거기서 맵성민이에요. 지도 담당이라서.
0: 아, 맵 MAP.
1: 네, 맞습니다. 아. 정말
0: 지도 잘 보시는구나.
1: 네, 그렇죠.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으니까 정말 지도 보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만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매력도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익산이었거든요.
0: 네.
1: 그 익산인데 중간중간에 자꾸 새요.
0: 아,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1: 길도 잃고요. 네. 그러다가 괜찮은 데 있네? 잠깐 내려요. 와.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지역마다의 그런 좀 매력도 느끼고
0: 그런 게 너무 좋은데.
1: 그런 여행 스타일도 재밌고 그리고 또 그 배우들이 워낙 입담이 또 배우가 아니죠. 배우 한 분이시지만 어쨌든 다들 입담이 너무 좋고 하시니까 그 케미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지 않나.
0: 아, 그래서 보시는구나. 그렇군요. 이게 풍양고가 그 환경이 해외였다면 무대가
1: 네.
0: 풍양 중은 국내.
1: 맞아요.
0: 군요, 국내. 아, 너무나 다들 재밌다고 하시고 조회수도 이 정도면은 저도 한 번은 맛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1: 아니, 그러니까요.
0: 무한도전에서 나와서 이제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이제 후예님이랑 얘기하다가 너무 모르시길래 네,
0: 잘 몰라요.
1: 나만 알고 있나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다 아셔요.
0: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정답도 맞춰주셨는데 네. 1178번님도 아, 이번에도 뭐 재미는 믿고 보는 거죠. 기대 기대 하셨고 6436번님께서도 이성민님이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8698님께서 풍양고2에서 지도를 잘 보시던 이성민 배우님 예능으로 보니까 더 재밌으셨다. 근데 이번에도 또 나오시는군요. 이렇게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0: 네.
1: 그리고 또 8062님이 최근에 참교육 봤어요. 네. 네, 어찌나 사이나 같던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0: 참교육도 또 열연을 펼치셔가지고.
1: 아, 그럼요.
0: 그죠?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749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어아트 또 트렌드를 파헤쳐보는 시간 이제 마지막 퀴즈인데요.
1: 네.
0: 마지막은 또 신조어 퀴즈네요.
1: 그렇죠. 빠질 수 없죠.
0: 빠지면 서판 신조어. 자, 네.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1: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0: 맞습니다. 매 계절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신조어는요, 다이어트 결심을 해놓고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신조어는 무엇일까요?
1: 아, 무엇일까요? 1번.
0: 작심삼일러.
1: 작심삼일러. 2번.
0: 얼렁뚱땡이.
1: 얼렁뚱땡이. 3번.
0: 헬리니.
1: 헬리니. 자, 요런 신조어가 있군요. 매 계절마다 다이어트를 다짐하는데, 결심은 하는데 얼렁뚱땅 다이어트를 넘겨버리는 사람.
0: 네.
1: 문제가 근데 힌트네요.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
0: 그래서 힌트를 준비 안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0: 작심삼일러.
1: 2번.
0: 얼렁뚱땡이.
1: 3번.
0: 헬리니.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에도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송은 있나요? 힌트송?
0: 힌트송보다 다이어트 할 때마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1: 어떤
0: 그래서
1: 말이죠?
0: 공감 노래로 준비했는데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1: 아, 공감송.
0: 네, 공감송을 준비했고요. 뭐제 얘기도 해서.
1: 네. 아, 그래요?
0: 네, 계속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짐을
1: 아,
0: 하거든요.
1: 항상 이악 물고 들어가긴 하죠. 뭐 저도 그렇지만.
0: 네,
1: 자,
0: 에일리의 보여줄게 준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공감송 들려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1번 작심삼일러, 2번 얼렁뚱땡이, 3번 헬리니. 자, 당첨자 한 분께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우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조어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그래도 힌트가 있었어서
2: 쉬웠죠.
1: 예, 정답은요?
2: 2번 얼렁뚱땡이었습니다.
1: 아, 요게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는데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사람을 네. 이렇게 얘기해요.
2: 그렇죠. 또 다이어트니까 뚱땡이로 네. 얼렁뚱땡이.
1: 아이고 귀여우면서도 네. 좀 긁힌다. 예, 요즘 말로 긁히는데요.
2: 예. 본인이 좀 다이어트 해놓고 뭐 헬스장 기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이렇게 귀엽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1: 저도 근데 항상 다이어트 말고 네. 독서해야지 하는데 작심삼일러인 것 같긴 해요.
2: 작심삼일러. 근데 이게 좀 잘 어울리는데요.
1: 재미 붙이기가 확실히 처음에는 강제로 붙여야 되잖아요.
2: 네.
1: 출석을 통해서.
2: 그렇죠, 그렇죠.
1: 뭐 혹은 횟수를 통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들지 않나.
2: 아, 네. 근데 좀 모임이면 그래도 좀 약간 숙제 마냥.
1: 네, 모임.
2: 네, 독서 모임이면.
1: 아, 또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아. 해도 이제 강제다 만약에 마음속에.
2: 네.
1: 그러면 더 이제 독서와. 손절을 할 수 있는.
2: 아.
1: 네. 뭐 근데 다이어트 같은 거 결심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김대 리포터는?
2: 해야죠, 해야죠. 이게 기초 체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점점 라인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야 됩니다.
1: 아, 그래서.
2: 네.
1: 근데 뭐 지금 또 소문 듣기로는 최근에 또 발레를 또
2: 네.
1: 취미로.
2: 지금 이제 끊어놓고 네. 발레복이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아직은 그 첫 그.
2: 네, 아직 시작을 안
1: 시작
2: 했어요.
1: 시작 안 하신 거예요?
2: 네, 다음 주에 오. 개강한다 그래가지고.
1: 야.
2: 9월 거를 좀 일찍 개강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1: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 무슨
1: 새로운,
2: 기대죠?
1: 새로운 취미를 또 발레로 선택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도 2번 보내주셨거든요. 2212번님 6824번님께서도 요 너무 쉽다고 하시면서
2: 아.
1: 또 그리고 2018번님께서도 출첵과 함께 정답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김도희 리포터가 요 신조어를
2: 네 직접 들었어요.
1: 직접 들었다고.
2: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다짐하는 게 신년이잖아요.
1: 네.
2: 딱 새해 때.
1: 그죠.
2: 근데 이거를 그래서 좀 안 가져올까 하다가 이게 상반기 때 유행을 했던 거라서.
1: 예.
2: 제가 최근에 들은 거예요.
1: 실제로.
2: 네. 저는 늘 다이어트가 안 돼서 고민이에요. 완전 얼렁뚱땡이에요. 라고 하는 걸 실제로 듣고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
1: 와. 신조어들 그냥 밖에서 쓰시는구나 그렇게.
2: 네.
1: 예. 그러니까요. 1750번님께서도 많이 공감되는 제 얘기 같네요 하셨는데
2: 저도 마찬가지예요.
1: 울지 마시고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2: 맞아요.
1: 예.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524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오늘 또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시간 또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떠셨나요?
2: 오늘 뭔가 이 퀴즈 다 네.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고 네. 또 써보고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직접 듣고 그리고 가져온 신조어니까.
2: 맞아요.
1: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트렌디한 퀴즈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트와이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0: 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에요. 예, 방학을 마친 아이들은 학교로, 연휴를 마친 직장인들은 회사로, 다들 울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그 와중에 우리 또 엄마들은 모처럼 자유를 만끽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8월 18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정상훈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A Thousand Dream of You, 너에 대한 천 개의 꿈, 장국영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선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학을

지금 달달한 휴가를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를 떠나 보내는데 너무나도 잘 가 얘들아 잘 가. 마치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인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참 그 여기 라디오 오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가 비었거든요. 와이프랑 저 영화 봤잖아요. 예, 영화도 보고 얘기하고 브런치 먹고. 예. 제가 불러내서 토마토 스프를 해가지고. 자, 정수경님,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 지금 눈이 안 떠져요. 커피 수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다, 장국영 오빠 노래 듣고 가야겠다. 아, 신청해 주셨고요. 김연희님, 반갑습니다. 노래 목소리가 상우님 목소리랑 비슷한데요? Thousand million 아닌데? 감사합니다. 김정현님이, 그러고 보니 상우님 중화권 배우 느낌 있으세요. 모이화이만 워 야삼 딕시 양고댄징 다올레이 중화권. 얼굴이 좀 그렇죠. 예, 중화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진짜 장국영님 팬이었고 성룡님 비롯해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그 홍콩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 말투 있죠. 예, 광둥어.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흉내내는 것도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소개를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영미의 믿음직한 오빠, 영미의 출산은 곧 나의 출산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배우 정상훈입니다. 박수! 네, 정상훈입니다. 아, DJ 안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고요.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방이 예, 두 번째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오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떨려. 그러니까 방송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PD님이 바로 계시거든요. 노래 네 곡이 연달아서 나갔다 그럼 방송 사고야. 여러분들 긴장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2시의 데이트 노중에 노갱 노다지 노노노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만나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저 혼자 30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댕이들, 사연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 아니란 생각 안 돼요. 지금 반드시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모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비싸요? 비싸면은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뭐 무료로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시원한 커피 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도와주는 분들 듣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달리고 오셨나요? 날아오셨어요? 네, 저도 한참 같이 불렀습니다.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중이에요. 예, 제가 출산 휴가를 잠시 자리를 비운 안영미 씨 대신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두댕이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7928님, 이야! 와, 세상에. 2시에 대체 처음 듣는 청취자입니다.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원래 직장에 있어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휴가라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안영미 씨가 진행을 했군요. 안영미 씨가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이시니까. 아, 그럼 지금 진행하는 분이 누구신지 검색을 해봤는데 이름을 못 찾았어요. 네, 유쾌하고

흥겹게 들려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것도 사연이 되나요? 오, 사연입니다. 사연. 네, 저는 정상훈이고요. 아시겠어요? 양고 젠칭 다올래. 샤샤. 할래.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아,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우리 동생 안영미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님, 어제 동생이랑 운전 중에 두 대 듣다가 DJ 누구지? 누구야? 아, 목소리가 아, 저는 변요한이라고 우기다가 졌어요. 내기에는 변요한님으로 들렸지? 이상하다. 네, 변요한님은 아니고 전 정상훈입니다. 변요한님도 목소리가 참 좋죠. 네, 저도 좋고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939님, 오늘 개학하는 학교 많죠? 네. 저도 오늘 초4 아들 등교시켰는데 저희 내일 개학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저도 오늘 초4등학교 시켰는데 저희 내일 개학이에요. 크크 미안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미안해요. 저도. 네. 자, 윤희정님이 6개월 아기 육아 중인 엄마예요. 아이고 어쩌나. 네, 밥 먹고 놀아주고 있다 보면은 순식간인데 오늘 2시 데이트에서 반가운 정상우님의 목소리 들어서 사연 보냅니다. 아기 함께 들으면서 잠깐 육아 여유 즐길래요. 호호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정말 힘들죠. 특히 6개월부터 진짜 힘들어요. 아이가 이제 점점 뭔가 사물을 짚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 손에 아기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아 그때 참 귀여워요. 귀여운데 계속 안아달라고 보채고 그러니까 저는 첫째 둘째 이렇게 둘 다 잠을 좀 너무 못 들어가지고 밤샘 이렇게 둘 안고 재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네. 행복합니다 진짜. 예. 네. 어쩌겠어요. 저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해. 자, 조한나님. 사모님, 육아 참여도가 높으신가 봐요. 우리 맴을 너무 잘 알아요. 아, 물론입니다. 전 알죠. 1880님, 어제 오프닝에서 상훈 씨 그간 배영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해산물이 엄청 많이 들어서 한참 웃었는데 오늘 아기랑 마트 갔다가 수산물 코너 보고 생각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잘 부탁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영화 배역 이름을 제가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제가 맡은 영화 배역에 화성구에서 골뱅이, 목포는 항구다에서 쭈꾸미, 두바날가에서 명태 뭐 이렇게 배역 이름을 했죠. 네, 왜 그렇게 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이렇게 수산물 저도 좋아하죠. 강나영님, 숙취 때문에 골골하다가 상훈님 목소리 듣다가 듣고 보라 켰어요. 아직 술이 덜 깬지 상훈님 뽀얗고 잘생겨 보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기분 좋네. 아직까지 참 잘생겼다 뭐 이런 들으면 막 마음이 설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직 덤덤해야 될 텐데. 좋아. 막 좋아.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술 깨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Pop of Pop of Kiki.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팝업 키키의 노래 그리고 사뿐사뿐 AOA였습니다. 강나영님 어떻게 술 좀 깨셨어요? 더 깨고 드리고 싶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혼자 소리 지르고 계시네. 아유, 아직 들겠나 보다. 아, 네. 강나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술

노래 감사합니다. 옆에서 자랑이냐고 놀리네요.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재현님이 상우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듣기 좋아요. 방송 사고도 거뜬히 커버될 밝은 음이네요. 근데 사고 나면은 정말 당황스럽죠. 이게 뭐 잘은 모르지만 PD님 뭐 이게 몇 분 동안 말을 안 하면 30초? 30초간 말을 안 하면 방송 사고로 해가지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나중에 지금 안 되고 여기서 말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 가서 하려요. SBS 가서 하라고요? 못됐다. 자, 0019님 세상 문자 보냅니다. 표준 FM 듣다가 마우스 실수로 클릭했어요. 네, 제목이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로 되어 있는데 정상훈님 목소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안영민 씨 출산 휴가군요. 영미님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음악이 젊군요. 젊습니다. 우리 또 AOA 또 키키 음악. 예. 젊게 또. 좀 전에 장국영님의 음악, Thousands of Million, 예, 그거, 예, 했는데. 아무튼, Thousand Million, 그거. 앞에 거래서 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김아름님이, 어제 막내 아들 생일이었고 오늘은 남편 생일이에요. 이따가 저녁에 스시 먹으러 가려고 해요. 요즘 6살, 7살 애들이 스시에 빠졌거든요. 네, 우리 박 씨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대게 있잖아요. 대게를 비리다고 그러더라고. 예. 네. 그래서 다행이다. 맞아. 이건 비린 음식이야. 대게가 비싸잖아요. 대게가 되게 비싸니까 애들한테 그 소고기도 똑같이 니께 그래서 맞아 이건 니께. 돼지고기가 훨씬 더 담백하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돼지고기하고 꽃게 뭐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스시를 좋아한다니까 야 큰일 났는데 스시 비싼데. 네, 플러티의 다영 박재범님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

0: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배우 정상훈입니다.
1: 위대한 일은 때로는 무게에게서 시작된다.
2: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1: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2: 노 주문해
1: 노킹 노다지 노노노 아 안 맞아 제가 일부러 저는 이제 처음 뵙잖아요 우리 노주문님을 그래서 일단 한번 텐션 있게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안 따라오시네. 네.
2: 저는 노중훈 노규획 노다지를
1: 네네
2: 중국어 발음으로는 처음 들어봤어요.
1: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 노중훈님 너 몇 살이야? 파란 티버스 녹색 티버스.
2: 자, 네. 오, 대단하시는데요.
1: 아유, 아유, 예.
2: 반갑습니다.
1: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아까 그런 문자가 되게 많이 오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엄청 잘생기셨네요.
1: 아, 그래요?
2: 그 실물을 직접 본 사람들이 네. 화면으로 봤을 때랑 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는 얘기 되게 자주 듣지 않으세요?
1: 근데 왜 화면에는 안 나올까? 그게 좀 희한,
2: 맞아요.
1: 참 그래.
2: 그게 아무리 기술이 그런가? 발전을 해도 그게 정확히 100%는 표현을 못하나 봐요.
1: 2D라서 그래. 이렇게 돌려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2: 엄청 잘생겼어요.
1: 근데 제가 이제 가운데 있는 코가 좀 크잖아요.
2: 그러네.
1: 그러니까 코가 지금 중우님처럼 코가 네. 좀 작았으면 코 되게 이쁘세요 지금.
2: 제가요?
1: 코 이뻐요. 그렇게 보면 보이나?
2: 코가 작구나.
1: 코가 작아요.
2: 저는 귀도 작아요.
1: 귀 저 작아요. 저도 작아요.
2: 그래서 항상 예전에 저희 집 어르신들이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귀가 크면 뭐 이렇게
1: 잘 산다,
2: 장수하고 잘 산다 네. 이런 얘기. 그래서 네. 혀를 끌끌 찾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1: 아이고, 네. 자, 오늘 어떤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 아,
1: 네?
2: 아, 뭐 근황 토크를 좀 하래요. 근데 저런 PD의 말이나 밖에 있는 작가들이 프롬프트에 써주는 걸 다 무시하세요.
1: 저는
2: 본인 하고 맞아요. 네. 지금 저는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되고.
1: 저 어떤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2: 아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
2: 그 생애 최초의 DJ입니까?
1: 아니죠.
2: 아니에요? 해봤어요?
1: 아 근데 그 S 방송에서 네. 김영철님.
2: 네네 아침 방송.
1: 네네. 네. 그거 한번 해봤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2: 힘들지.
1: 너무 좀 거기는 뭐 큐가 되게 많아요.
2: 특히 왜냐면 아침 방송은 코너가 되게 짧은 게 되게 맞아요, 많아가지고
1: 맞아요. 텐션도 올려야 되고
2: 맞아요.
1: 근데 이게 2시의 데이트도 만만치 않게 힘든데요.
2: 아니 좀 가라앉혀요. 좀 누가 뭐 찌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뭘요? 텐션 높이라고.
1: 아 근데 제가 좀 텐션을 높이고 싶나 봐요.
2: 그 원래
1: DJ 같고 지금 네. 듣는 분들이 네. 저는 그 뭐 공연을 오래 해서 그런지 네. 좀 에너지 있게 하면 계속 보거든요.
2: 아.
1: 근데 에너지가 빠진다.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2: 근데 제 네. 감각에는 마냥 밝은 사람일 것 같진 않은데요. 되게 좀 뭐 어둡고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약간 고독하고 이런 면이 의외로 많은 분 아닙니까?
1: 아닌데요.
2: 뭐 근데 틀릴 수도 있죠. 처음 네. 봤으니까요.
1: 근데
2: 나는 절반 중에 하나 찍은 거예요.
1: 내가 볼 때 본인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딱 그렇게 느꼈어요.
2: 아, 저는 원래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건 되게 자주 얘기해요. 제가 이 방송에서 네. 어둡고 친구 없고 외톨이고 벽을 늘 쌓고 있고
1: 그래서 그 티도 밝은 색으로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2: 이게 그렇게 밝은가?
1: 밝아요. 저는
2: 약간 형광에 아까운 녹색인가요?
1: 네, 되게 밝은 것 같아가지고
2: 네네.
1: 아무튼
2: 뭐
1: 친해질만
2: 드시는
1: 하나요?
2: 거 드시는 건 좋아합니까?
1: 드시는 거요?
2: 네, 뭐 음식
1: 먹이는 것 같은데 보자.
2: 아니야.
1: 드시는 거 갑자기 그쪽으로 아니 DJ가 바뀐 것 같아. 내가 물어봐야 되는 자꾸 코너에 왜 여쭤보세요.
2: 아 제가 여기 터줄 때감이잖아요.
1: 아 그러네 그렇네.
2: 왜냐면 제가 이 코너에서 음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아, 나 음식이 네. 저는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2: 아 만들 줄도 알아요?
1: 저는 요리 되게 좋아해요. 요리를 엄청 좋아하고 잘해요.
2: 그럼 그 새 아드님의 요리도 직접 가끔 해주시니까?
1: 아 가끔 해.

0: 거의 다예요.
1: 그래요?
0: 네네.
1: 뭘 제일 잘합니까?
0: 뭐 말씀하시면 다예요. 웬만한 거는.
1: 그러니까 뭐 양식 한식
0: 양식 한식 다 할 것 없이 다예요. 뭐 짜장면부터 해.
1: 짜장면을 집에서 만들어요?
0: 짜장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찜 요리, 뭐 병어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1: 이야. 네. 어떤 식으로 그냥 약간 빠삐오트 이렇게. 쿠킹 종이 깔고 이렇게 위에 뭐 레몬 같은 거 얹고 뭐 이런
0: 오븐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들 다 하죠. 네.
1: 되게 그 연기 활동만 다방면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잘하시는군요.
0: 근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와이프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 돕는다니요. 같이 하는 거겠지.
0: 결혼하셨어요?
1: 아니요. 아니 뭐 결혼 안 했으면
0: 안 했는데 어디,
1: 그런 말도 못 하니까
0: 어디 선배한테 말이야. 어?
1: 아, 미안합니다. 아니 상처.
0: 아니 그게 미안한 태도야?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1: 아, 저는 실선 소띠입니다.
0: 아이고 형님이네 형님이야.
1: 아, 저는 이제 상우
0: 형님이었어.
1: 씨.
0: 나 몰랐네.
1: 프로필.
0: 나이 가지고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야 사람을.
1: 박석영님께서 웃겨 죽겠네. 참과 방패. 예예. 예.
0: 감사합니다. 네. 아 예.
1: 아 코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0: 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아,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노중은이 노계획으로 와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곳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 네 지역 정도를 예비로 네네. 가지고 와서 실시간으로 뽑기 통을 통해서 지역을 선정하는데 스페셜 DJ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스페셜 DJ에게 맞춤한 지역으로 저희가 미리 골라왔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미리 물어봤죠. 지역 어디로 하고 싶냐고 그죠?
0: 살짝 물어봤어요.
1: 그죠?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 상훈 씨가 고른 지역이 바로 저희 제 5회 고향이기도 한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0: 목포! 목포는 항구다.
1: 맞아요?
0: 목포는 항구다.
1: 맞아요? 그 의미 그게?
0: 몰라요.
1: 아, 그렇지. 여긴 뭐 이게 무슨
0: 아니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부르기가 싫잖아요.
1: 미안합니다.
0: 그래요. 아니,
1: 근데
0: 목포 그게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보통 그런데 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맥이 조금 나한테 안 맞는다 나랑.
1: 목포를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0: 아 제가 부모님이 네. 고향이 목포고
1: 어허.
0: 제가 영화 목포는 항구다 차인표 씨 차인표 씨
1: 알죠 알죠. 네.
0: 거기에서 영화로 그 배우로 나왔습니다. 쭈꾸미라는 배역으로.
1: 그게 데뷔작인가 영화?
0: 아, 영화 데뷔는 화상구라는.
1: 아 화상구래. 네,
0: 거기서는 배역 이름이 맞다. 골뱅이였었어요.
1: 골뱅이 맞아 맞아. 네.
0: 근데 거기서 이제 목포에서 한 6개월간 생활을 했어요. 영화 안에서.
1: 그렇지. 영화 찍어야 되니까. 예,
0: 모텔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그 목포를 진짜 오롯이 다 느낀 거예요.
1: 아, 너무 좋죠.
0: 목포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1: 맞아요.
0: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넓혀가지고 저는 진짜 홍어를 좀 그때 배웠거든요. 홍어회를.
1: 잘 드세요 그래서?
0: 네. 지금은 정말 매니아가 됐고 거기 이제 뭐 그 홍어의 원산지 있잖아요. 흑산도까지 네. 제가 갔다 왔어요.
1: 아. 네. 그 저는 진짜 홍어를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이 없을걸요. 홍어를 원체 좋아해요 저는.
0: 홍어를 한 5개씩 6개씩 막
1: 코에 막 넣고 다녀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코에다 넣고 다녀요.
1: 그리고 제가 이건 방송에서 옆에 한 얘기인데 진짜 아주 숙성을 잘 시킨 홍어는 일방적으로 막 찌르는 그런 게 아니라 구수해요.
0: 맞아 맞아.
1: 구수해요.
0: 이걸 모르시더라니까.
1: 이걸 모르는 거지.
0: 홍어 애탕. 좋아하시네.
1: 아 너무 좋아 좋아.
0: 그게 진짜 네. 그거를 아 지하철을 좀 편안하게 만원 지하철을 편안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1: 네네.
0: 홍어 애탕을 드시면은 쫙 홍해 갈라지듯이 싹 다 없어져.
1: 아,
0: 제 주위에.
1: 야, 좀 아시네.
0: 아무도 없어져. 어머 쓰레기 냄새 그러면서 다가.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그 충무로에 굉장히 유명한 홍어집 있잖아요. 59년인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 집에서 네네. 자주 가는 집이거든요.
1: 네,
0: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이거 또 우리가 홍어로 또 대동단결.
0: 도구가 됐네요. 예.
1: 네네. 아 참 근데 미리 네.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최근에
0: 네.
1: 엄청 뭐 뜨거워서 사실 남부지방이
0: 맞아, 많이
1: 가뭄이
0: 뜨거웠죠.
1: 나가지고 네네, 굉장히 네네. 힘들었는데 또 며칠 상관으로 어디 뉴스 보셨어요?
0: 아유.
1: 경남 통영 거제는 100년인가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비가 내려가지고
0: 너무 걱정돼요.
1: 너무 그 네. 아, 인명 피해도 많고
0: 아, 너무 걱정돼요.
1: 또 목포도
0: 진짜.
1: 비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지금 아마 복구 중이실 것 같은데
0: 네네네.
1: 요즘은 진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냥 너무 순식간에 비가 맞아요. 순식간에 가물거나 그래서 참
0: 저도 판교 한 3년 전인가 판교 대장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이 집중호우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하루 동안 진짜

0: 맞아요.
1: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0: 막 시간당 100ml, 200ml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1: 저희 1층이거든요. 네. 물이 그 우수통이 역류가 돼가지고 물이 올라왔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지하도 잠기고.
0: 맞아요.
1: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0: 아, 이 극한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제발 진짜 그분들 지금 남해 계시는 맞아요. 분들 제발 예, 피해가 네. 적길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예.
0: 이제 저희가 목포에 계신 분들 빨리 일상을 찾기를 기원하면서 네네. 어쨌든 목포로 오늘 이제 떠나볼 건데요.
1: 네.
0: 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걸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 요청을 드려요.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관련돼서 뭐 추억이나 경험담 있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1: 네네네.
0: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검색해서 보내주세요.
1: 네네네.
0: 검색하기도 싫다 그러면 네. NNC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1: 좋네요.
0: 제가 시범을 늘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DJ들이
1: 네. 목 목젖이 따끔따끔
0: 포
1: 포도당이 모자른가?
0: 와
1: 아, 이상해서 재미없었어. 목
0: 목구멍이
1: 포
0: 포도즙 포도즙 한번 좀 재밌어.
1: 포도즙. 재밌다 재밌다.
0: 네네네.
1: 재밌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0: 네. 네.
1: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좋은 선물 홍삼 선물 세트 여러분들 보내드릴란 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셔. 예. 자 피철인의 놀아보세 듣고 와서 저는 작가님과 추억담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좋아.
1: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세븐틴 디노의 부캐죠. 피철인의 놀아보세 듣고 왔고요. 노중의 노다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어우 잘 맞아요. 네네. 다시 한번 노노노. 같이 올렸어, 그지? 아 좋아요. 네. 작가님 먼저 네. 목포의 추억 한번 얘기해 보시죠.
2: 아 저는 진짜 목포를 해마다 가고 굉장히 많이 가봤고요.
1: 아 맛집 좋아하시는구나.
2: 그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 관우 간이 음식점이라는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산정동에. 네네. 거기 짬뽕이 돼지고기, 오징어, 네네. 깐 조갯살, 네네. 채썬 어묵까지. 네. 되게 골고루 들어가요.
1: 아, 맛있겠다.
2: 그래서 맛이 되게 복합적이고 네. 국물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 질기거나 달라붙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경쾌한 스타일이에요. 마일드하고 네. 그래서 훌떡훌떡 잘 넘어가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집 중에 하나고 거기 메뉴 중에 국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0: 있어요. 근데 전라도 쪽에 중국집에 가끔 가시면 국밥이라고 써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 네네. 보통 이게 짬뽕밥인 경우가 많아요. 짬뽕밥. 네네. 그냥 그 국밥은 짬뽕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그 목포역 바로 앞 근처에 구보 책방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네네. 1층 책방 겸 카페, 2층은 숙소로 운영하는
1: 오, 그런 데가 있어요?
0: 건물이 있어요.
1: 야, 그런 데 가보고 싶다.
0: 그럼 2층에 혼자 묵으시고 1층에서 네. 커피 한잔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1: 어, 너무 매우 좋다. 와, 오, 너무 예쁘다. 네네. 지금 PD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지금 당장 가격 물어보고 싶다.
0: 가격이 지금 방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안 비쌌어요. 안 비쌌고 혼자 또는 두 분이서 가게 되겠죠. 방이 크진 않기 때문에.
1: 목포가 목포가 네. 사실 구도심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당 말고 구도심 하면은 일제 그 잔재가 조금 있어요.
0: 그죠.
1: 그 풍의 가옥들이 있는데.
0: 맞아요.
1: 어, 굉장히.
0: 그런 가옥을 뭐라 그래요? 해요. 네 글자로.
1: 예?
0: 일본 가옥. 일제가 남긴 가옥.
1: 일본 가옥?
0: 적산 가옥.
1: 어, 알아서.
0: 쓸 줄 알아요?
1: 예? 뭐예요? 예?
0: 한자로?
1: 한자로요?
0: 예.
1: 한자로 써볼게요. 적산 가옥.
0: 그거는. 근데 저 그 숙소 겸 카페 책방도
1: 아니 사람 당황해 하려고
0: 원래 여관 아이고. 건물이었어 옛날 여관.
1: 아 그, 그래요?
0: 그거를 개조한 거예요.
1: 그래 그래. 네, 네. 아
0: 그러면 우리 그럼. 상훈 DJ는 뭐 하나
1: 저는
0: 너무 많겠지만
1: 저는 장터라는 식당이 있어요.
0: 아
1: 그 꽃게 예, 살
0: 살만
1: 꽃게
0: 말라가지고
1: 살 거기 정말 맛있어.
0: 방송에 한 2,500분 정도 나온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되게
1: 고가 홍길동 선호회집 있어요.
0: 그건 처음 듣는다.
1: 그거가 병어집, 병어하고 벽자 있잖아요.
0: 네네네.
1: 네, 그거 조림.
0: 어.
1: 그거 회.
0: 네.
1: 정말 잘하는 집이에요.
0: 맞아. 그 이쪽 지방 가면 병어를 진짜 많이 드세요.
1: 아 진짜 맛있어요.
0: 너무 훌륭하죠.
1: 자 0070님이 선배님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해서 이형사역에 했던 용덕이. 어머 용덕아 어? 안녕. 용덕아 안녕. 아 최고예요. 아이고 이행시 보냅니다.
0: 아. 제가 네, 띄워드릴게요. 네. 목.
1: 목요일에
0: 포
1: 포경수 드렸어요. 용도가 그럼 안 돼. 남의 방송 지금 갑자기
0: 아 저는 너무 웃긴 게
1: 무섭다,
0: 용덕 씨가
1: 무섭소.
0: 본인 문자에 본인 그 본인 타이틀
1: 내가 읽어봤으면 나 안 읽었어.
0: 그 스스로 미안했나 봐요. 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 되네 용도가. 자 3191님께서 목 한번 읽어주시죠. 목
0: 목이 터져라 웃고 싶을 때 이렇게 웃어보세요.
1: 포!
0: 포!
1: 이상우님이
0: 목!
1: 목 다 남았는데
0: 포!
1: 포장 좀.
0: 목 다 남았는데 뭘까? 목살 쪽이 아니면은 닭목 쪽일까요?
1: 아, 아이고 이거 좀 읽기가 좀
0: 제 아 먹다 남았는데
1: 먹다 남았는데 네, 먹다 남았는데 포장 좀 이렇게 아. 해주셨어요. 아. 유남수님께서 네. 네 대박 9월 둘째 주인 친구들하고 목포 가려고요. 야 기차표 예매해놨는데 오늘 방송에서 열심히 잘 들을게요. 목
0: 목포 가려고 아 이거는 사투리니까 목
1: 목포 가려고 했는데
0: 포
1: 포인트가 딱 아 집어주이소.
0: 아, 저희 방송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KTX랑 SRT가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어플도 한 가지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9월 초순 예매가 지금 되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통합 작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서에서도 내려가는 편이 되게 많아졌다. 두 개가 통합돼가지고
1: 목포 수서에서 타고 왔.
0: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뭐 용산에서 많이 출발하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수소는 아무래도 SRT가 그 좌석이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 기차가. 네. 근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KTX 통합되면서 훨씬 더 좀 편하게 아, 그쪽에 계신 분들도
1: 여유로워졌구나.
0: 그렇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5223님이 9월 19일에 1박 2일로 새 커플이 목포 여행 가는데 생차돌 먹을까요? 아니면 산낙지 먹을까요? 민어에 먹을까요? 홍어는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민어 드셔야 돼.
0: 그 여름이네 또 여름이네.
1: 나 민어집 진짜 유명한 집 많아요.
0: 목포에서.
1: 네. 내가 그 영란의 집 알려드리고 싶은데.
0: 영란의 집.
1: 영란 네, 맞아. 네, 네.
0: 방송에 3,700번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데.
1: 아이고 참.
0: 민어 회.
1: 사람이 기운이 쭉 빠져.
0: 그런 걸 잘해요. 누가 이렇게
1: 올려놨다가
0: 들뜨는 걸 못 그 볼을 못 봐요.
1: 뒤통수 막 네네. 때리고 이런 거 좋아하고 아, 나 어떻게 여기 시발낙지 먹어야죠.
0: 아, 그것도 좋지.
1: 시발낙지.
0: 그것도 좋지.
1: 무안을 한번 내려가세요. 거기 막 낙지 골목 있잖아.
0: 가까우니까.
1: 가까워요, 가까워.
0: 맞아요, 바로
1: 근데 목포만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가면 무안도 그렇고 무안에서 살짝만 넘어가면 여수가 아니 저기 뭐죠? 저기 전복 많이 완.

0: 완도.
1: 완도가 조금 사이 걸리긴 걸리는데 거기 바다가 너무 예뻐요. 바다가 색깔이 완전 달라버려. 목포 바다하고 완전 달라버려.
0: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가서 응원해드리고 거기 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팔아드리는 게
1: 맞아요,
0: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여러분.
1: 제가 진짜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진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맞아요. 많이 방문해주고 거기도 가서 네. 맛집도 많이 맞습니다. 드셔보시고 이런 맞습니다. 게 그분들을 응원하는 길입니다.
0: 마침 목포 네네. 지금 계시나 봐요. 9765님인데 2박 3일 남편과 대구에서 목포로 휴가 왔습니다. 방금 해상 케이블카 타고 왔어요. 목포 완전 추천이에요.
1: 괜찮으신가 보다. 네. 이분도 지금 계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0: 그 네. 해상 케이블카 지금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타셨어요 그때?
1: 저는 타진 못했어요.
0: 되게 좋아요.
1: 거기 말고 저는 그 앞에 대교를 쭉 담으면 그게 바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천 몇백 개 섬이 볼 수가
0: 신안,
1: 있는데
0: 신안.
1: 신안 앞에 대교. 네네. 거기가 진짜 드라이브 코스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0: 멋있죠.
1: 그거 한번 가보시죠.
0: 요즘은 또 신안에 있는 섬들이 또 육지 가까운 쪽으로 다리로도 많이 연결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브 삼아서 가시기도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좋습니다.
1: 거기 너무 좋아요.
0: 맞습니다.
1: 한번 꼭 네.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남 목포에 관한 얘기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100% 애드리브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 좋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먹포는 한 거다 입니다. 에너지 기운 좋죠.
1: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요 문자도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투리로.
0: 자, 5010님이 여기는 목포여라. 목포는 목포라는 말은 자 말에 라디오 볼륨을 높여놨지라잉. 여기는 물립치료실이야라잉. 지금은 홍어보다 민어회가 제철이지라. 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아는 곳이고 자 지역 맛집도 꽤나 많습니다. 꼭 놀러 오시쇼잉.
1: 네, 정확히 이제 지역민 네. 맛집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5010님이
0: 네네네.
1: 그 거기 사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런 귀중한 정보들 싹 정리해서 저희 3부까지 일괄적으로 올려주시면
0: 그런데 이분들은 네네. 또 그런 게 있더라고.
1: 뭐요?
0: 안에 계신 분들이 네. 지역민들이 자기가 하는 맛집은 네.
1: 오픈을 안 해?
0: 안 분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1: 그쵸, 당연하죠.
0: 네.
1: 맞아요.
0: 맨날 가서 네.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먹고 싶은데
1: 맞아요.
0: 막 사람들이 물밑들씩 오면은 근데 하지만 좀 올려주십시오.
1: 에이, 네. 저희가 네. 차례 잘 지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님 목포 사는 사람인데요. 하당에 있는
0: 하당 좋죠.
1: 한국포차 꼭 가보세요.
0: 해산물 가본 것 같은데
1: 해산물이 싱싱하고 가격도 착합니다. 여기를 한국포차를
0: 네. 작년에 부모님을 메시고
1: 네.
0: 두 분 메시고
1: 여기 분수도 있잖아요, 그죠?
0: 네, 하당
1: 맞아요.
0: 거기 쇼가 유명하죠.
1: 분수쇼,
0: 네, 분수쇼에서 봤어요.
1: 맞아요.
0: 아 근데 부모님 두 분이 지금 70 넘으시고 그리고 80 갓 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1: 80
0: 네, 80까지 되셨는데
1: 아 그러시구나.
0: 야 두 분 아직까지 에너지가 넘치죠. 아우 아들 편한가 봐. 두 분이서 그렇게 싸우시는데 나 정말 아 그만 좀 싸우면 돼, 엄마.
1: 그
0: 진짜 그만 좀 싸워요, 아버지.
1: 상훈 씨의 그 에너지는 부모님께서 그대로 물려받으신 거군요.
0: 그런 것 같아요.
1: 특히 그래도 어느 쪽이 더 강하십니까?
0: 엄마 쪽이.
1: 어머님이.
0: 어머님이 성격이 아주 갈갈하셔요.
1: 그게 나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0: 아따냥.
1: 그쵸?
0: 말도 못해.
1: 그 건강하시다는 얘기잖아요.
0: 건강하시죠.
1: 그게 얼마나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목포에 관련된 얘기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아 미니는 무려구요. 4576님이 둘이 조합이 너무 좋네요. 예 그쵸 저도 오랜만에 이런 조합 처음입니다. H이준의 피처링 예은의 환상의 작품 듣고 사연 3부에 소개해드릴게요. 듣고 오시죠.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 휴가 떠난 우리 영미를 위해서 달려온 후니후니 정상 후니입니다. 네. 자, 지금은요.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여행 계획 주신 분들 엄청 많네요. 네, 소개해 주시죠. 노중은님, 노미들 후님.
2: 뭐 힘들어요?
1: 네?
2: 뭐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니죠?
1: 아, 집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2: 그런 거 같네. 네. 오늘 뭐.
1: 아, 여기서 스트레스 풀러 왔습니다.
2: 아, 잘 오셨습니다. 네. 9566님 안녕하세요. 지금 가족끼리 목포 가는 길인데 맛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 네네네.
2: 9566님만 제가 귓속에다가 대고 사근사근 작게 말씀드릴 테니까
1: 사근사근?
2: 다른 분들 다 귀 닫으시고.
1: 소근소근 아닌가?
2: 또 작가인데 예, 예. 소근소근이겠죠. 아, 사근사근한 태도로 소근소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당동에
1: 용당동
2: 예. 제가 이제 목포에서 가장 사실 라디오
1: 구도심
2: 여러 번 말씀드린 집인데 예. 그 목포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이에요. 어체 용당동 어체 치면 나오고요. 거기 이제 한상 차림이에요. 근데 그게 갈치 한상 차림으로 드셔도 되고 깡다리 한상 차림으로 드셔도 돼요.
1: 예, 예.
2: 깡다리는 뭐냐?
1: 깡다리 뭐예요?
2: 황석어의 사투리예요. 황석어.
1: 황석어 알지?
2: 네. 근데 그걸 우리 보통
1: 황석어 젓갈로
2: 그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황석어 찌개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깡다리 찌개.
1: 아, 회도 있네. 회도.
2: 근데 그 한상 차림이 말이 안 되는 게요.
1: 네.
2: 홍어 삼합도 나오고 병어회도 나오고 열기 그때 다른데 열기 같은 생선 구이 같은 것도 나오고
1: 아, 제철로.
2: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1: 아이고,
2: 만약에 예약해서 드실 수만 맛있겠다. 있다면은 이 가족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번 식당이 될 겁니다. 제가 확신. 만약에 실망하시면 우리 방송국을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진짜로.
1: 아, 진짜 웃기다.
2: 예, 예.
1: 진짜 환불 어차피, 요청 들어왔으면 좋겠다.
2: 어차피 왜냐면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1: 아, 그래요?
2: 농담이시죠. 예, 예.
1: 8302님 목포인이에요. 어, 손님 모시고 가기 좋은 식당. 아, 근데 역사관 쪽에 명인집이 최고예요. 삼치만큼에다 두툼한 갈치구이가 아주 그리고 현지인들끼리 갈 때는 구자유 시장, 어, 구자유 식당 쪽에 자유기사식당, 어, 자유기사식당, 내가 네. 이게 들어봤어요.
2: 어어.
1: 김치찌개, 예, 제육볶음, 저렴하고 맛도 좋고, 어, 뒤집어지게 맛있어요. 자, 사장님 근육도 뒤집어져요, 맛있어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 아, 여기 이제 기사식당 특유의 또 바이브가 있잖아요. 어,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목포분들이 난리 났답니다. 0978님. 목포 사람입니다. 88 포장마차 생똥집 덤장 하모회
1: 하모
2: 어, 갯장어죠. 갯장어 샤브샤브
1: 네.
2: 선이 식육식당 삼겹살 아 식당 이름을 쫙 지금 적어주신
1: 아,
2: 거구나. 대양정의 속꼬리곰탕 뭐 상동 한우 식육식당의 토시살 생고기 하여튼 뭐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인별그램 올려드릴까요?
1: 어, 야, 이건 너무 좋다. 이건 네.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모 지금 제철 아닌가요?
2: 맞아요. 여름이 갯장어 제철이고 네. 그 이제 잔가시가 많아가지고 손질하기 되게 어려운데
1: 네.
2: 칼집을 굉장히 촘촘하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 담글 때 마치 꽃이 핀다라고 보통 표현을
1: 맞아요.
2: 하거든요.
1: 맞아요. 꽃 피어요.
2: 근데 한 3초만 담그셔야 돼. 금방 질겨지기 때문에 어. 살짝 담갔다가 드셔야
1: 그래,
2: 되고.
1: 너무 맛있어.
2: 맞아요. 맛있죠.
1: 하모. 아, 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2: 근데 어쨌든 좀 전에 거주 88은 진짜 그 생똥집을 먹어요.
1: 생똥집을?
2: 예, 예, 예. 그게 양념해가지고. 근데 맛있어요.
1: 회로?
2: 예.
1: 아니, 저는
2: 육회나 생고기들 많이 먹잖아요.
1: 저는 저기에서, 저 네. 뭐죠? 광주에, 네. 광주에, 어, 그 닭, 지금 앞살인가? 뭐, 하여튼. 닭가슴살.
2: 네네네.
1: 그 회로.
2: 아, 손은 내리시고요. 네. 예, 예.
1: 앞가슴살.
2: 보이는 라디오예요?
1: 예, 예. 아니, 그게 네.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2: 그럼.

0: 따끈따끈한. 근데 그 좀 좀 그래. 그게
1: 아니 아니야. 원래 해남 쪽이 있죠. 전라남 쪽에 닭 육회를 먹는 문화가 원래 있고요. 네.
0: 기름장이 적어가지고
1: 소고기는 우리가 육회 생고기 많이들 먹잖아요. 뭉티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돼지고기 생고기를 먹는 문화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0: 아니 근데 그거는
1: 꿩고기도 있고.
0: 바로 이제 그 닭을 바로 이제.
1: 그럼요. 신선하지 해가지고. 않으면 절대 못 먹죠.
0: 네.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별미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0: 황이라 이거 황 일, 황제 황제 와, 최고 최고
1: 일황 예 어. 네. 오감동의 독 아 독촌골 낙지 네. 여기 이거 이거
2: 이 유명한 집이죠 이 집도
1: 아 최 네. 추천드려요 네, 네. 어머 다들 목포시 재미있고 맛있는 추억 가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2: 어릴 적에는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목포에도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중요한 건 진짜 가능하면 좀 더 머무시면서 여러 곳을 가시면 좋다.
1: 맞아, 맞아.
2: 근데 좀 잘 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너무 훌륭한 집이 많기 때문에.
1: 맞아. 저는 그렇게 네. 추천해요. 일단 하당이란 곳에서 네. 숙소를 잡으시는 게 참 좋아요.
2: 오케이.
1: 그, 예. 그쪽에서. 왜냐하면 네. 그쪽에 맛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거기가 그 거리가
2: 맞아요.
1: 거리가 다 가까워요 하당이.
2: 맞아요. 네. 실제로 목포역 그 구도심을 앞에 두고 있는 목포역부터 하당까지 택시로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1: 아, 맞아요.
2: 그 목포 되게 다니기 쉽습니다, 여러분.
1: 네네네. 네네. 자 목포에 계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려 무려 무려구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진짜?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주시죠.
5: 네, 그걸 잘 못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외를 떠돌고 미국에서 또 어학연수를 해서
4: 미국도
5: 네, 굉장히 이제 외국어는 유창한데
4: 아, 오히려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난 토종. 맞아요. 나 외국어 전혀 모르시는.
5: 저 30년째 여행 작가, 전 세계 66개국 700여 도시를 다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의 여행 작가, 인도 관광부가 선정한 최고의 기자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고요. 예예. 예. 어제는 그렇습니다.
4: 대단합니다.
5: 아, 사투리는 상훈 씨 전문이잖아요.
4: 아,
5: 근데 예. 아니 전라도 쪽뿐만 아니라 경상도, 충주 다 사투리 잘하시잖아요. 그럼 뭐 비결이?
4: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투리를 배우려고 예. 그 각 도별로 예. 시장을 갔었어요.
5: 일부러?
4: 네, 배낭 메고 이야. 녹음기 들고. 그래서 그때 녹음한 거 듣고 막 많이 배우고.
5: 그때는 데뷔한 다음이에요? 아니면은?
4: 그 데뷔한 다음이죠. 그 98년 와, 이후니까.
5: 대박이다.
4: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 만나기 전에 한 2008년 뭐 9년 그때 배낭 메고 많이 돌아다녔죠. 그때 많이 배웠어요.
5: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오늘날에 탄탄한 연기, 어떤 배역을 맡겨도 200% 이상을 해내는 최고의 감칠맛 나는 연기자 정상훈 씨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피는 꽃은 아이고. 없잖아요. 자, 아니, 오늘의 지역은 목포고요.
4: 얼굴 다 빨개지네.
5: 이주희님인데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목포에 계셔서 어렸을 네. 때 여름방학이 되면 가족이 목포로 갔는데요.

0: 시골 집 앞에 부럽다. 바다가 있어서 고동, 소라, 올갱이를 잡는 재미가 있었고 네. 바늘을 이용해서 잘 뺀 다음에 국 끓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참나. 이게 잡는 것도 재밌지만 그거 이제 좀 데쳐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뽑는 또 맛이 맞아요. 있어요.
0: 맞아요. 네. 눈 되게 침침해진다. 워낙 작아가지고 맞아. 되게 찌끄매가지고
1: 맞아 점점 이렇게 맞아요. 멀어지고 그러니까
2: 어르신 될수록 이렇게 멀어지지
1: 맞아. 저희 때가 좀 그렇죠 그죠
0: 맞아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한데 한숨 금지 화이팅 넘게 가자면서요
1: 아니 눈이 맞아. 침침하다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지금 형님도 그렇고 대본 보실 때 자꾸 눈이 작아지는 거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서
0: 저는
1: 그래요.
0: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진짜로
1: 아 그래요
0: 매우 가까운 거는 이렇게 벗고 봐야 돼 이렇게.
1: 아 그거요. 저는 이제 노안이 있어가지고. 네, 6101님께서 보내주셨던가 여친과 목표 고하도 전망.
0: 목표가 아니겠죠. 목포겠죠.
1: 여친과 목표를.
0: 예. 무슨 여친과 목표를 잡은 거예요?
1: 아 미치겠다. 네. 여친과 목포 네. 고하도 전망대 올라. 네. 목포 대교 배경으로 커플 사진 찍으려고 삼각대 세웠어요. 타이머를 누르고 냅다 뛰어가도 전망대 턱에 발에 걸려서. 여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프로포즈 해야죠. 바로 그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프로포즈인 줄 알고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친이 저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어요. 오빠 이왕 꿇은 거 만지는.
0: 야 어차피 꿇어야 될 거 기가 막히게 또 미리 꿇은 것처럼 돼버렸네.
1: 아, 너무 웃기다.
0: 네. 그 고하도가 어디냐면 네. 그러니까 목포 시내에 있는 북항승강장에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네. 북항승강장 첫 중간이 그 유달산 정거장
1: 유달산.
0: 마지막이 고하도 바다를 건너서 아~ 고하도 섬으로 들어가는 아~ 거거든요. 예. 근데 고하도는 트레킹하기 참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약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닮았던 전망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되게 멋있고.
1: 아, 그렇습니다. 꼭 가보고 싶다. 진짜.
0: 목포는 너무 좋죠. 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포가 제 5의 고향이라고 진짜로.
1: 1, 2, 3, 4는 또 따로 있고 5.
0: 1은 서울 태어난 네. 2는 지교실 된다면 두 대 여러분들은 프랑스 파히가 이제 저희 제2의 고향이고 정신적 고향이 봉주 마드모아제 제3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제4는 캐나다 노바스코샤가 제4의 고향이고
1: 캐나다 예. I love 캐나다 그냥 취임새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영어 진짜 못하는데요 예. 김진애님이 보내주셨어요. 해질녘 유달산에 고하도 보면 예뻐요. 유달산 예쁘죠. 정상도 좋고요. 네, 노적봉을 봐도 굿이에요.
0: 그래서 그 네. 케이블카를 탈 때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해질녘을 미리 맞아. 검색하셔가지고
1: 맞아.
0: 유달산 정상에서 보시는 게 진짜 예뻐요.
1: 맞아.
0: 너무 예뻐요.
1: 네.
0: 네. 아. 특히 케이블카 타면서 그때쯤 이렇게 해질녘을 지나가도 너무 훌륭하고.
1: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만 붐비더라고.
0: 맞아요.
1: 자 소개해 주시죠.
0: 6982님 저는 목포가 고향인데요.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장관이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코롬방 제과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빵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 뭐 빵집은 뭐 너무너무 유명하죠.
1: 유명해요. 아 여기 못
0: 그냥
1: 가봤어.
0: 사철 이제 늘 사람들 많이 생기
1: 성심당처럼 뭐
0: 그죠.
1: 아, 목포 가면 꼭 들려봐야 되겠다. 그죠. 강소영님이 보내주셨어요.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어쩌다 목포에 와서 코롬방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목표 뜨기 돼. 축하드립니다.
0: 빵집에서 만나니요.
1: 야매. 아따 빵 먹다가 남편을 만나버렸어요.
0: 빵도 좋아하세요? 네.
1: 빵이요. 빵 좋아하죠.
0: 밥보다 빵?
1: 아니요.
0: 그거는 밥이지.
1: 네. 저는 빵을 더 좋아해요.
0: 저는 왜냐면, 밥만큼이나 빵도 좋아해요.
1: 아, 프랑스 파리의 그 바게트.
0: 아, 파리라고 하면 파히.
1: 파히.
0: 네.
1: 아, 프랑스 파히에서 네. 빵 먹었어요?
0: 바게트.
1: 바게트 먹었어요. 맛이 어떡해요?
0: 연변 쪽? 자, 아 이거 아까 읽었군요.
1: 자, 그 사이에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목포 출신의 시옴의 멤버로 있는 그룹. NCT Wish의 Surf.

0: 오케이. 네, NCT의 Wish's Off 듣고 왔고요.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1: 노노.
0: 네, 오늘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시 미식의 도시 같아요. 맛집 얘기가 끊이질 않네요. 그렇죠?
1: 상훈 씨, 네. 향후 목표는 뭡니까?
0: 아, 저요?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1: 아, 일부러 지금 아니요. 재밌게 하려고 목표랑 아니요, 목표를 지금 막 일부 섞는 거죠. 제가 지금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0: 아, 목표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없어요?
0: 아니, 목표를 예전에 있었는데 네. 목표를 가져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1: 어허.
0: 아,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다.
1: 그렇긴 하지. 아,
0: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1: 아.
0: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을 막 이렇게 흥청망청 이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그렇죠.
0: 오늘 또 노 작가님 만났잖아요.
1: 네.
0: 오늘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분의 얘기를 듣고 행복하게 공감하고 될 수 있으면 그분을 즐겁게 해주고
1: 네네.
0: 그러면은 오늘의 목표는 끝.
1: 맞아요.
0: 이거는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오늘
0: 그 장기간의 목표는 안 잡습니다.
1: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Seize the day, carpe diem. 그러니까
0: carpe diem.
1: 죽은 시인.
0: carpe diem.
1: 죽은 시인에서 지금 연극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0: 지금 차인표님이
1: 연극하고
0: 있죠. 한번 저는 보고 왔거든요.
1: 아, 보셨구나.
0: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0: 한번 보시면은
1: 맞아요.
0: carpe diem. 예.
1: 맞아요.
0: 아쉽습니다.
1: 아 근데 네. 우리가 처음 뵙지만 하여튼 장소팔 구춘자.
0: 아, 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1: 예, 현생 예. 다시 오신 것 같은
0: 합이 이렇게
1: 아, 잘 맞아요.
0: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근데 난 자주 뵐 수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내일도 나와주시면 안 되나?
1: 안 돼요.
0: 안 돼요? 아 비싸시지?
1: 아, 절대 안 돼요.
0: 어디 여행 가세요?
1: 갈 거예요. 갑자기 결정됐는데 갈 거예요.
0: 그렇게 싫구나. 그렇게 싫어.
1: 이선아님. 작년에 목포 다녀왔는데요. 근대 역사박물관 근처에 무화과 빙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0: 아 맛있어.
1: 지금 무화과철이어서 가시면
0: 무화과 너무 맛있다.
1: 너무 맛있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보통 옛날에 그 목포 역 앞에
0: 네.
1: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이 이게 농사 지으신 거
0: 소크리.
1: 무화과 이렇게 박스째 막 네. 팔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
0: 근데 무화과가 왜냐면 그 남쪽에 일조량이 좋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무화과가 너무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죠.
0: 저는 하우스에서 무화과를 직접 따가지고 먹어본 적 있어요.
1: 즉석에서?
0: 네. 달지 않은 무화과 한번 드셔보세요.
1: 아 기가 막히겠다.
0: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1: 아 나 좋아.
0: 난 세상에 그 왜 이집트 저 클레오파트라가
1: 네.
0: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무화과였었대요.
1: 오, 네. 몰랐네 그건 또.
0: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1: 오. 지금 알았네.
0: 그렇죠.
1: 와, 아, 우리 클레오파트라
0: 만담 좋다.
1: 오,
0: 아무튼 한번 그때 와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뭐 익혀가지고 당이 막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도 좋지만
1: 네네.
0: 갓 따온 무화과도 정말
1: 신선한
0: 맛있어요.
1: 거 그죠. 오, 좋네.
0: 자, 네 884님이 목포역 근처에.

0: 유달콩물 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요.
1: 매우 유명한.
0: 네. 예, 콩물과 콩국수가 진짜 예술이에요. 부드러운 그 자체라서 크림을 먹는 기분이에요. 비빔밥도 파는데 솥밥으로 지어주셔서 얼마나 맛있는지 유달콩물에서 식사 후에 디저트로 목포만 즐길 수 있는 쑥떡. 맞아요. 쑥떡. 쑥굴레 그렇지.
1: 맞아요.
0: 쑥굴레 먹어주면 완벽. 네. 맞아 이거 쑥굴레 가봐야 돼.
1: 쑥굴레 먹으면 진짜 단맛이 정수리까지 쫙 차오르면서 후식으로 너무 좋죠.
0: 쑥굴레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2004년도에서 그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쿨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압구정도에서 수쿨레를 차렸어요.
1: 이 집에 이분들이 그 사장님들이
0: 네. 네. 올라와서 근데 이게 안 맞나 봐.
1: 안 됐을 안 됐구나.
0: 안 됐는데 그게
1: 또 난... 뭔가 자리를 옮기면 또 쉽지 않은 지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맞아. 물론 이 집은 계속 목포에 있습니다만은.
0: 근데 지금 맞아. 다시 올라온다면 된다.
1: 오히려 네네. 그러게.
0: 제가 한번 해볼까?
1: 사연이 프랜차이즈. 있었구나.
0: 프랜차이즈 한번 해볼까?
1: 아니, 그런 거는 아까 계획 목표가 없는 인생이라면서요. 내 목에 목표가 엄청 많고 뱃속에 야심으로 그득 찬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면도 갖추고 있는 본인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0: 맞아. 예, 예. 이거 주인 거를 사업 펴야 되는데.
1: 목표가 있으시네요.
0: 펴야 되는데. 네네. 펴야지 다른 걸 잡을 수 있다 상훈아.
1: 최효숙님 휴가 때 목포를 갔습니다. 근데 날짜가 어쩜 이렇게 잘 맞았는지 목포 해상쇼를 했어요. 다양한 워터 퍼포먼스 불꽃쇼가 어찌나 목포를 반짝이게 하는지 뜨거웠던 낮의 기온도 이겨낼 만한 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가고 싶어지네요.
0: 그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1: 그쪽에서 한 거 같아. 맞아요. 네. 그 또 밤이 되면 조명들도 알록달록하게
0: 너무 좋아.
1: 뒤에 불꽃도 저렇게 축제 기간 동안에
0: 지금 축제 기간인가 봐요.
1: 축제 기간 아마 지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내년에 또 돌아오니까 놓치신 분들은
0: 정춘만님께서 벌써 16년 전 일이네. 아이고야 그때 여자친구가 목포를 놀러와서 하당 근처에 앞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사실 여친 모르게 바다 분수쇼 사연에 당첨돼서 프로포즈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어허. 마침 노래가 나오고 제가 남긴 멘트와 함께 레이저쇼가 펼쳐졌습니다. 여친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펑펑 울고 그 여친과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1: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프로포즈?
0: 프로포즈요? 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도 몰래카메라 저희 와이프 고향이 평택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을 모를 수 없으니까 우리 그 처남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처남이 이제 중학교 때 그 누나의 지인으로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그 다 모았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헤어진 친구도 있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많은 거야. 우리 와이프가
1: 조짐이 안 좋네.
0: 그러니까 보고 나서 너가 어쩐 일이야? 다 그런 분이었어. 아니 동생이 프로포즈 한다길래 오라고 그래서 나도 왔어. 야 축하한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
1: 미리 세워나간 거구나 그러면.
0: 그래가지고 조금 오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그 친구랑 연락하는지 10년이 됐는데 그 친구를 지금 부르면 어떡해. 나 축하받기도 되게 웃겼어.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가 너무 그때 다시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계획 없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뭘 준비해도 잘 안 된다.
0: 맞아 안 돼. 안 돼.
1: 되는 대로 해 그냥 흘러가는
0: 그래.
1: 대로.
0: 인생은 몰라요.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
1: 6904님.
0: 네, 목포에서 케이블카 타고 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택시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긴장해서 다가갔더니 아가씨들 하고 이 쿠폰으로 유달산 구경하고 와 하시면서 케이블카 할인 쿠폰을 주셨어요.
1: 어허.
0: 원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케이블카를 타려고 했는데 할인 쿠폰 덕분에 바닥이 뚫린 걸로 탔어요.
1: 크리스탈. 네.
0: 야,
1: 네.
0: 우리 태워주신 택시기사님도 아닌데 인심 좋으신 택시기사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목포 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딱 그래불지 우리 목포 사람들은 딱 따뜻해불지.
1: 예. 그러니까 음식이나 뭐 장소로부터 받는 감동도 물론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떤 사람한테 받은 추억이 제일 오래갈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일 좋게 만드는 건 결국은 사람의 힘이다.
0: 맞아. 저도 둘째한테 인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사 좀 해라.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면 좋은 것 좀 와. 너한테 폰인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놀러를 갔어요. 솜사탕을 걔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솜사탕을 먹고 나서 또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아저씨가 이제 끝물인데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했어. 어, 놀러 와봐. 인사도 잘하네. 자, 인사 잘해서 주는 거야. 그때 이제 보상이
1: 그렇지.
0: 인사를 잘하니까 솜사탕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
1: 아.
0: 그때부터 그냥 냅다 인사만 하고 다니는데
1: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까?
0: 지금도, 아. 예, 지금도 인사하고 다녀요.
1: 그분 너무 고맙고.
0: 어, 아 그러니까 오. 내가 이런 게 이런 작은 정들이 쌓여 가지고 우리 맞아요. 아이들도 결국 사람. 잘 크고 있어요.
1: 맞아요. 결국 네. 사람. 맞아요. 예.
0: 자, 위은경 님이 친한 친구 DJ였 던 갓세븐 영재님도 목포 출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1: 어, 영재 씨랑 방송해본 적도 있는데 목포 이분이 목포구나. 까먹었었네요. 네. 네.
0: 자, 노래 드려야 되겠죠. 네. 갓세븐 딱 좋아 듣고 홍삼 선물 레츠 받아갈 최고의 사연 뽑아볼게요.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6: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0: 노갱 너다지.
1: 노노노.
0: 아, 다 노엽으로. 네. 자, 오늘 목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문자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네. 1615님이 오늘 나왔던 목포 편이군요. 예. 네. 저는 지금 장보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테이블 4개인 작은 양식당 토리를 운영 중입니다. 로컬 맛집이라고 하시는데 널리 널리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1: 그러니까 1615님이 되게 내가 제 이제 뇌피셜입니다.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좀 알려 잠깐이나마. 이 집은 용해동에 위치해 있고요.
0: 맛있겠네.
1: 목포 2로 초등학교 후문 근방에 있고 그다음에 메뉴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표 메뉴가 야, 맛있겠네.
0: 뭐요?
1: 돼지 안심 수비드 스테이크. 그러니까 수비드 저온 조리하는 거잖아요. 네. 돼지 안심을 이용한 돼지 스테이크고, 네. 그 다음에 파스타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요. 네. 아, 그 다음에 피자, 또띠아를 이용한 피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내는 작은 규모의 식당인데, 그 토리 사장님, 제가 갑니다. 반드시.
0: 야,
1: 아니,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반드시 가거든요.
0: 아, 가셔야 돼요.
1: 꼭 가겠습니다. 네.
0: 저도 만약에 목포 갈 일 있으면 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테이블 4개니까 맞아요. 가족들 딱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1: 아, 가족 4명이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따로 앉는 거예요?
0: 아, 테이블 4개. 아, 그렇구나. 테이블 4개.
1: 테이블 4개인데 한 명
0: 되는 줄 알았어.
1: 가족이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0: 예. 네. 그러면은 또 훨씬 더 이득 아닌가?
1: 이득이 아니겠죠. 네. 다른 손님도 앉아야 되는데.
0: 아, 그래도 네. 아, 1인분. 예. 네. 그렇습니다.
1: 잘못했다고 빨리 하면 좋은데.
0: 좋은데?
1: 예, 예.
0: 잘못했습니다.
1: 예, 예.
0: 자, 8764님이 예, 예. 저 아까 일하다가 못 들었는데 목포의 유명한 빵집 다시 알려주면 안 될까요? 빵순이 못지않는 빵돌입니다.
1: 코롬방,
0: 코롬방. 코롬방.
1: 그 8764님 그냥 목포 빵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예요.
0: 네, 코롬방.
1: 그 목포 여기서 가깝고.
0: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1: 아, 여기는 코롬방. 다 유명한 사실은 코롬방도 있고. 네. 이건 자기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안에서 또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또 브랜드 또 있어. 거의 비슷한 이름 브랜드가 또 두 가지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0: 자, 이제 최고의 사연을 한번 뽑아볼까요?
1: 네.
0: 자, 최고의 사연은요?
1: 네, 16년 전 목포에서 프로포즈를 하셨다는 우리 정춘만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네, 벌써 16년 전 일이네요. 아, 그때 여자친구와 목포에 놀러 갔는데 하당 근처 앞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친 모르게 바다 분수쇼 사연이 당첨돼서 프로포즈할 계획이었거든요. 마침 노래가 나오고 제가 남긴 멘트와 함께 레이저쇼가 펼쳐졌습니다. 여친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며 펑펑 울고 그 여친과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따뜻했어요.
1: 뭐 이것도 제 뇌피셜인데 춘만이란 이름이 혹시 봄춘자의 늦을만 늦게 찾아온 봄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지금도 여전히 봄이. 행복하고 봄이고
0: 봄이다.
1: 봄이 계속 지속되고
0: 이불을 만나가지고
1: 그렇죠.
0: 와이프분을 만나가지고 나는 봄을 만났다.
1: 그 비로소 흐드러지게 꽃이 네. 피는 비로소 봄을 만나신 거 아닐까라는
0: 근데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신 정도면 네. 사이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1: 너무 좋은 거죠.
0: 거예요.
1: 네. 16년 벌써 됐는데
0: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네네. 문자를 보내주실 리가 없어. 네. 네.
1: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작진의 사심으로 고른 픽인데요.
0: 네네네.
1: 아마 뭐 죄송해요. 제가 되게 냉정합니다. 원래
0: 네.
1: 두 대 노노노 코너 역사상 최악의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0: 아, 누구예요?
1: 용덕 씨라고.
0: 아, 용덕이 용덕이.
1: 네네, 0070님.
0: 아이고, 용덕아.
1: 요분께 예, 네. 이 열심히 닦고 예, 네. 깨끗한 입냄새로 깨끗한... 더 아름다운 이행시를 말씀해 보라는 의미를 네. 담아 가지고
0: 치약이요?
1: 칫솔 치약 세트를
0: 주고. 아, 칫솔 치약. 야! 아, 용덕아.
1: 네네네.
0: 아유, 자, 진짜 제가 뮤지컬 하면 꼭 보러 오는 우리 후배입니다.
1: 너무 좋네요.
0: 네.
1: 하지만 좀 더 발전된 이행시를
0: 네네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아, 그러죠. 아니, 근데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예, 예, 예. 자, 정슬기 님입니다.
1: 네.
0: 예, 목포에 사는 두댕이에요. 익숙한 명칭들이 참 반갑네요. 저는 라디오 잘못 든 줄 알았어요. 목포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놀러 오세요. 목포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로.
0: 목포 좋습니다.
1: 저희 제5의 고향.
0: 네.
1: 좋습니다.
0: 네. 더불어 BPA가 하루빨리 복구돼서 우리가 좋아하는 목포 다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예.
1: 장세별 님이요. 두 분 합의

0: 최고입니다. 예전에 서영춘 배삼룡 선생님 같아요.
1: 붐바라붐바붐바바붐바라붐바붐바.
0: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또
1: 붐바라붐바붐바바.
0: 자, 노중훈 정상훈 팀 이름 투훈이 어때요? 뭐라도 해주세요.
2: 아 그러니까 근데 뭐 헤어져요 저희는. 아쉬워.
0: 우리가 뭐 서로 눈 감기 전에 다시 보긴 어렵겠죠. 확률상으로.
2: 그래 맞아.
0: 그죠?
2: 사실. 그러니까 오늘을 최대한 즐겨봤어요.
0: 맞아요.
2: 언제 볼지 모르니까.
0: 맞아요.
2: 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솔직히.
0: 솔직히.
2: 네.
0: 제 예상보다 훨씬 기운 차고.
2: 네네.
0: 훨씬 긍정적이고 훨씬 센스가 좋고. 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2: 저는 저랑 진짜 이렇게 잘 맞는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같이 여행 가보고 싶다.
0: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평생 다시는 못 보는.
2: 하...
0: 아, 이 무슨 피천득의 인연 같은.
2: 피천득의 인연이?
0: 아, 너무 안타까운 그런.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진짜.
2: 아, 저도 네네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0: 영미 씨 잘 좀 챙겨주시고.
2: 아, 영미는 지금 영미가 그렇죠. 제가 잘 상대하죠.
0: 하게 하게 되면.
2: 네, 아니 영미가 여기 너무 잘하니까.
0: 잘하지.
2: 너무 알지, 잘해. 알지. 영미가 너무 네네. 잘하니까. 영미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0: 네.
2: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2: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0: 고맙습니다.
2: 저는 앤마리 마시멜로 프렌즈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앤마리 마시멜로의 프렌즈, 제이 하울의 사랑인가요까지 듣고 왔고요. 저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안영민 씨가 이제 출산 휴가로 잠깐 떠나고 계시고요. 이제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 우리 용덕님이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이행시가 수준 미달이라 소개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용덕님이

0: 뭐라고 이행시를 해주셨냐면요. 목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시죠.
1: 목
0: 목표는 에? 목요일에 포 포경 수술할 거. 아이고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한참 웃었고요. 자 0409님이 태어나서 이 52년 동안 한 번도 목포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방송 듣고 너무 가보고 싶어졌어요.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중에 유달산은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추천해 주신 맛집도 꼭 가볼게요. 목포야 기다려줘. 내가 꼭 방문할게 해주셨습니다. 네, 0262님이요.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직업이라 꼭 낮잠을 자거든요. 꿀잠보다 더 좋은 정상우님 어쩜 좋아요. 네, 목포에 가고 있는 저를 상상하면서 샌드위치 만들고 있습니다. 휴가는 못 가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 샌드위치 얼마 전에 저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봤는데 오이를 얇게 채 썰어가지고 햄하고 다른 거 안 들어왔어서 계란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이 샌드위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6546님 저희 집에 초중고딩이 다 있는데요. 지난주에 고딩 첫째 오늘 중딩 둘째가 개학을 했고 다음 주엔 드디어 초딩 5학년 4남매인가 봐. 아무튼 그동안 집이 가득했는데 텅 빈 거실에 즐길 날이 어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 다음 주가 기대되는데요. 예. 1228님, 드디어 돌아온 육아 방송 너무 좋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느낌. 저는 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전에 유튜브에서 정상훈님 메이크업을 할 뻔한 적이 있어요. 아쉽게 다른 분이 했지만 정말 팬입니다. SNL에서 보다가 라디오로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올게요. 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곡 들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스페셜 DJ 정상훈과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댄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2: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아,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긴장됐거든요. 근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면서 아, 그래. 이 스페셜 DJ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행복감이 느껴졌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두댕이 여러분. 그리고 영미야 고맙다. 아, 3514님이 목포 사람이 정상훈 씨 라디오 듣고 포복절도 중입니다. 회의 때문에 차 운전하다가 들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내일도 오시죠. 아, 물론입니다. 아따 가해 와브레.

해야지. 나 자 일요일까지 하니께 걱정 말어. 이 자 조경진님이 아 상우님 오늘 칼퇴하실 건가요? 내일도 오시죠? 오 감사합니다. 아 영미가 아직 안 와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해야 돼요. 예 김은승님이 신나게 즐기시는 것 같다. 저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와블랑게 기다리라고.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 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뺨에 이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당황한 적 있으시죠? 그런 날은 유독 이 자국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 한참 동안 얼굴을 문지르며 출근길을 서두르곤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피부처럼 우리 일상의 흔적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꾹 눌려 자국처럼 남아있는 걱정거리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툭툭 털어질 테니까요. 어수선했던 머릿속과 마음을 매끄럽게 정돈해드릴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노래가 어쩜 이렇게 예쁘죠. 노래가 참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네요. 달콤한 노래 주셨습니다. 치즈의 무드 인디고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피의 발견 성슬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 복귀 잘 하셨나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더 좀 고된 주말을 보내고 복귀한 월요일 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하루들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온도 좀 다시 올라서 여름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나 싶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근데 낙화님 말씀처럼

햇살 속에 그냥 가을이 살랑살랑 있어요 이제. 예, 바람에서도 느낌 좀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을의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날씨가 딱 맞는 곡이었어요. 6412번님 좋습니다. 탱크님, 기상우 얼굴에 이불은 적이 점차 사라지듯이 힘들고 어려운 업무 또한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 아,

0: 신님. 맞아요, 리디. 예전에는 베개 자국이 정말 금방 차올랐는데 지금은 아, 하지만 마음만은 절대 구겨지지 않는답니다. 아, 요런 태도 딱 좋죠. 네, 마음만은 구겨지지 않는다. 아치님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주셨는데 괜찮아요. 자국 있어도 의외로 주변 사람들 무관심합니다. 요거 맞죠. 무관심합니다. 네. 아, 뭐 오늘 뭐 나의 의복 상태와 머리 상태와 얼굴의 자국 상태에 이제 하루에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의외로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듯이 사람들도 본인들한테 관심이 있다. 어쨌건 이 마음을 이렇게 막 졸이다가 작은 안도감이 주는 순간들이 또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막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서 딱 왔는데 눈앞에 딱 버스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어요. 혹은 뭐 깜빡 잊을 뻔한 일을 퇴근 직전에 어머 나 천재야 이걸 기억해냈어. 이런 순간들처럼 말이죠. 거창하게 막 대단한 일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아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긴 연휴를 보내고 이렇게 복귀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매 순간마다 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예민해지고 눈치 보게 되고. 근데 이런 작은 안도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놓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남은 시간도 우리 함께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의 긴장을 좀 풀어가는 아, 두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6412번님께서는 이제 오늘 화요일이지만 연휴가 지난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니 힘들다가도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났다라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버텨가신다고. 맞아요. 그 어떤 우리 일상에서 내가 계속 쳇바퀴를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을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없을 때는 주변으로 눈길을 돌리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결국엔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그 힘을 낼 수 있는 나만의 치트키 하나씩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회백은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 드립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채팅 참여하시면서 같이 재미나게 방송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우회백은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낙화님 팬이라뇨.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제가 보내드린다. 초대 문자. 이렇게 좀 예고를 드렸는데 당분간 또 허전하시겠죠? 네. 하지만 우린 또 다시 또 적응해 나간다. 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오바리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부 우리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오늘 3, 4부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함께하는 날이죠. 다 함께 두용 두용. 오늘 아주 화려한 음악 이야기들이 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 아, 음악 들을 때 이런 걸 또 이제 신경 쓰면서 들으면 재밌겠구나. 이런 포인트들 오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오시면, 두용 씨랑 같이 오시면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설명 들으면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가족분들 사용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루시의 조깅 전해드렸습니다. 리듬이 너무 경쾌한데요. 밤새 안녕님. 지금 마음도 기분도 너무 경쾌하시죠? 아, 오늘 밤새 안녕님은 일찍 출근하셨대요. 무려 3시간이나 먼저. 오늘 지유가 드디어 2주 만에 유치원 등원했습니다. 휴가 기간과 방학이 엇갈려서 유치원생이 마치 초등학생 방학생을 했거든요. 저 너무 설레서 도시락 들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3시간 전에 미리 출근했잖아요. 아, 설레는 마음 그대로 오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락, 지우 도시락 아니죠, 어머님? 도시락병이 딱 지우 건데 여기에 이제 자양강 장제 하나 들어가야죠. 전 요거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요즘 이렇게 즐겨 마시는 음료들이 좀 있어요. 예, 날씨 더워지면서 좀 찾게 됐던 음료 중에 하나가 그 이 자연강 장제의 맛이 나는 음료수 이만큼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이제 예, 즐겨 찾고 있습니다. 요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약간 마시면서 그냥 타우린 한 1000mg 들어있는 건데 마시면서 그냥 뭔가 기분이 쭉 올라오는 그 느낌? 예, 놓칠 수 없죠. 우리 밤새 안녕님도 2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다행입니다. 우리 쿵팡님 셋째 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제 아기가 좀 편안한 모습으로 배시시 웃고 있는데 다운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머님? 그냥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아기가 밝은 표정으로 배시시 이제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쿵팡님만 빨리 회복하시면 되겠어요. 유재맘님, 오늘 아기들이 다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고고했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또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의 자유로움 우리 엄마 아빠들께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계약 주간이죠.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여러분. 여기 이거 0423번님 댁도 오늘 아드님 계약했어요. 학교를 가니 종일 라디오 들으며 혼자 집에 있으며 그간 못했던 집안일들을 사부작 사부작 하는데 어찌나 좋던지 혼자가 이렇게나 행복하답니다. 해주셨어요. 뭐가 있을까? 그간에 이제 뭐 어쨌든 큼직큼직한 것들은 해야만 하는 것들은 밀리지 않고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롯이 이제 나 혼자 있는 이 자유의 시간, 이 자유의 공간 속에 사부작 사부작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되게 진짜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CD장을 좀 정리한다던가. 책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한다던가. 이런 게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잘안 되더라고요. 쌓여있던 막 종이들 막 이렇게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들. 괜히 이제 서랍장도 한번 뒤집어 보고. 요런 게 이제 여유죠. 0423번님도 행복하게 마냥이 자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트와이스 노래 준비했는데요. 오늘 사루비아님께서 일찌감치 또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모든 기계를 다 세워놓고 모든 다 중단하고 이제 정비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엄청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사루비아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늘 힘내시길 바라며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트와이스, What is it? Love.

K님 신청곡 샤이니 링딩동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주말 휴식을 위해서 며칠째 쉼없이 달리고 있어요. 해변에서의 축제를 향하여 준비 중이신 K님. 아침부터 아무 이유 없이 맴도는 곡 신청합니다. 띄워드렸고요. 주말 휴식, 예, 말씀하신 주말 휴식은 저희와의 그 휴식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니겠죠? 예, 이번 주 토요일 경포해변에서 올 여름 이제 저희가 한 6주 동안 그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의 본선 무대를 쭉 전해드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드디어 결선 무대를 마치고 예,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그간에 출연했던 모든 팀들 중에서 150개 팀 중에서 8팀만 저희가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함께 또 선보이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결선에서 1, 2등을 차지한 팀과 또 다른 6팀 해서 총 8팀의 무대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특집으로 함께하고요. 경포해변 오시면 특설 무대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토요일 저녁 좀 일찍 오셔서 한 6시경부터 이렇게 좀 밤바다 해가 이제 조금씩 뉘엿뉘엿 지어가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저희 무대 함께하시면 재미난 여름 해변의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사실 막바지죠. 예, 이번 주 오시면 이제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여름의 추억을 만드실 수 있다. 올여름 휴가를 못 가셨어요. 우드로님 주말에 머리 식히러 경포 가고 싶은데 확실히 식혀주시네. 아, yes of course. 예, 당연하죠. 예,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캠핑 의자가 미리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또 원체 그 인파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주변에서 그냥 이제 서서 보셔도 뭐 무방하지만 편안하게 또 즐기기 위해서 예, 따로 이제 가져오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냥 뭐 경포 바다가 다 내 집안 마당이겠거니 생각하시면서 여름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개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주곡으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태연의 만찬가였습니다. 밤새한 형님 보아 씨 아니고 태연 씨 예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또 자연강장제 많이 먹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곡은 오늘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8199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 오늘 밥하기가 싫어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라고 하자 남편이 또 얼마 전에 고기도 먹고 복날이라고 삼계탕도 먹었잖아. 오늘 쌀의 날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죠. 아, 쌈밥을 먹고 싶은데. 아니 오늘은 특별히 농부 아저씨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먹고 싶어. 성공하셨어요? 뒷이야기가 없네. 이런저런 핑계로 올여름 잘 챙겨 먹고 벌크업 했는데 곧 다가올 가을에는 청구 마비고 뭐고 제 입이나 마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의 만찬가. 그 와중에 만찬가. 아, 성공하셨나? 이 정도로 얘기하면 남편분 가주셔야죠. 외식해야죠. 아직 날도 더운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씨면 할 수 있다. 쌀의 날. 이게 쌀밑자를 분해하면 한자 그 여덟 팔자와 열십자 그리고 다시 여덟 팔자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여든 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쌀 한 토래. 그 우리는 밥 한 공기 몇 토를 먹는 거지? 농부 아저씨들의 농부님들의 그 수고가 예, 몇 백 몇 천 번의 그 수고를 우리는 밥 한 공기로 하루에 몇 끼를 먹는데.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8월 18일 농업인의 날, 네, 쌀의 날이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199번님. 8월 18일. 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녁 맛있게 드세요. 드시고 싶었던 쌈밥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쌈밥이면 이게 메인이 생선이냐 아니면 뭐 제육 혹은 뭐 불고기냐 약간 이렇게 또 파가 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생선파신지 고기파신지 저는 생선파 네. 생각만으로 또 좋네요. 행복합니다. 새싹 베이비님 오셨어요. 첫째는 친구랑 상하이 갔어요. 속눈썹

시험 연장과 내일을 하고 있다는데 개강하기 전에 신이 났네요. 괜히 부럽고. 그래서 저는 동해로 이미 지금 오셨다는 말씀 같아요. 동해에 와 계신다는. 이 지금 오타죠? 소주 말씀하신 거겠죠? 너무 신나서 지금 오타 나신 것 같아. 새싹 베이비님. 뭐랑 또 드시려나? 아, 참 늘 맛있는 거 잘 찾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땅콩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리디, 이정 목소리로 순정 듣고 싶어요. 아, 어제 친정 엄마가 호주로 돌아가셨거든요. 길다고 생각했던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순삭인 거 있죠. 순간순간 엄마 말투나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서 엄마한테 보이진 않았지만 속으로 품었던 마음들이 너무 미안하고 아,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또 후회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전 시간이 여유로워서 데이트도 많이 한 것 같다 추억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 왜 엄마 앞에서 우는 걸 못하는지 울어도 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바보 바보. 헤어지는데 눈물 참느라 어색하게 울고 상상이 되네 자꾸. 아유, 그러다가 또 안으면서 터지긴 했지만요. 암튼 불쌍하고 한없이 미안하고 그런 우리 엄마 사랑해. 우리 아들 수능 보고 나면 꼭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0: 땅콩님의 어머님 이야기와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정 목소리로 순정 띄워드렸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보내드리셨죠? 땅콩님. 왜 참 가족들 앞에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민망해서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또 있습니다. 땅콩님. 한동안 또 이제 계속 이제 엄마랑 추억들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전 한편으로는 이게 추억이 너무 많으면 또 너무 그것도 어떤 슬픔의 하나로 오랫동안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예.
0: 오! 8199번님. 아, 제가 선물 드린다는 얘기 안 했죠, 아까. 선물 보내드릴게요. 일단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 출발하십시오. 저녁 외식 성공이요. 아유, 기가 차대요. 기막히게 먹고 올 거예요. 당연히 제육이죠. 제육팥이었군요, 역시. 생선파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낸 도구닥코님. 괜히 반갑네요. 쌈밥은 고기보다 생선이죠. 8199번님. 괜히 막 제가 다 기쁘네요. 해냈다. 예,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 밤새한용님. 아니, 고기랑 생선 중에 어느 걸 어떻게 고르라는 거죠? 오. 같이 주는 집이 진짜 금상첨화고. 예. 오, 잠자리님도 둘 다 좋아하지만 생선을 더 좋아한다. 오, 괜히 참 반갑네요. 점성술사님은 저는 꼬들 목살 파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김치찌개와는 의외의 궁합입니다. 쫀득쫄깃. 아, 근데 이 노래 목소리 또 색다르네요. 마지막에 쫀득 목살 생각하시다 갑자기 또 이정 씨 목소리에. 다음 카스테라니. 어, 맞아, 맞아. 아드님이 수술을, 편도 수술을 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그 보호자 간이 침대에서 막 지내시느라 너무 힘드셨다고 어제 사연 주셨었는데 아들 수술로 휴가 다 쓰고 오늘 복귀했거든요. 이메일 20개 실화예요. 아, 화장실도 한 번 갔어요. 아, 신나는 노래도 토닥, 신나는 노래로 토닥토닥 좀 해줘요. 이 마음 뭔지 알아요. 막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분명 지금 이 어깨가 엄청 지금 결리실 것 같아요. 반카스레. 지금 아마 못 느끼시는데 이제 집에 가면 갑자기 이 뒷목이 뻐근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의 일들이 막 그려지면서 예, 어깨를 막 펼 수 없는 이제 온찜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카스테라님. 예. 막 상상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복서님도 고기파시구나. 하지만 해물을 좋아. 이거 뭐지? 고기파지만 해물. 이거 이제 해물도 좋아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쌈밥은 고기죠. 네, 단호한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네. 또 개인 개취니까 우리. 아, 해바라기 투님도 오늘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화 대신에 숨 한번 크게 쉬며 조용히 오발 들으며 삭히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막 그 뭔가 이제 화가 나면 이거를 막 그 때때마다 나는 순간순간 매 순간 이렇게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게 썩 좋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그리고 뭐 나에게 득이 되는 상황들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잘하셨다. 심호흡 한번 하고 잠시 있는 거죠. 오발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 가세요. 우리 또 3, 4부에 다음 시 두용 씨 오시니까 정신없이 또 1시간 지나갈 거거든요. 네. 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삐삐님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아, 주말에 리디 가족들이랑 볼일 보고 차 탔는데요. 고삐삐님이 신청하신 노래. 라면서 주중에 신청한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운명인가? 운명이죠. 네. 주중에 여러분 신청곡이 방송

안 나왔다고 좀 이렇게 서운해하시거나 다시 보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 안 됩니다. 네, 비뚤어지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주말에 모아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며칠 있다 또 나오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여유롭게 우리 느긋하게 함께 하시고요. 어제 진영 노래가 나가긴 했는데 새 앨범 중에서 이제 타이틀곡 얼마 전에도 아마 신청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진영의 Ever Love.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더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3430님 오셨습니다. 아들 분가시키는데 같이 지내셨어요? 우와. 저 결혼을 하셨다는 전제로 놀란 겁니다. 아들 분가시키는데 시집간 딸처럼 작은 소품 하나까지 집에서 계속 뭘 챙겨갑니다. 징글징글 미워할 수 없는 도둑. 시집간 딸처럼 작은 소품 하나하나 집에서 챙겨간다. 혹시 3430번님이 유경험자신 거예요? 본인의 체험담을 말씀하신 건가요? 어쨌든. 우리 또 아드님이 참 살림꾼이네. 네. 징글징글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도둑이다. 멀리 가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계시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넉넉히 주세요. 어머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10cm 인투어 썸머 띄워드리고 저는 5시에 우리 다음 시 두용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5: 4만원
3: 재고관리
5: 4만원
3: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3부에 해야 될 것 같아요.
1: 벨라 랭글리 Be Her 3부 첫 곡이었습니다.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하는 코너 이제 3, 4부에 함께하는데요. 코너가 시작되기도 전에 꼭 항상 이렇게 함께 있음을 늘 이렇게 티를 내는 두 분.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 예. 다른 마이크 타고 들어갑니다. 그거 아니어도. 예. 리베로님. 저희 요 소식을 또 그 당시에 전해주신 분이 계셔서 청취자분께서 예, 저희도 또 같이 축하를 드렸었죠. 그 세계 제빵월드컵에서 강릉에 있는 강릉 고유 브랜드의 이 대표님께서 우승을 차지하셨다는 예, 소식을 또 리베로님께서 다시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강릉에는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인정. 예. 항상 이렇게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우린 진짜 대단한 곳에 살고 있다. 네. 방송에서 참 축하 많이 드렸는데 들으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참 멋진 모습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같이 응원하면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리베로님. 그래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3, 4부 순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두용 두용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이야기, 음악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볼게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밝은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우리 또 두 분이 전해주신 라이브를 같이 감상하시면서 예, 눈으로 감상하시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누군가 누가 사담 소리를 내었는가. 예. 광고 듣고 와서 예. 두 분 지금 많이 답답

0: 탐사부 코너 다 함께 두용두용 시작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마이크가 올라갔건 내려갔건 쉴 틈 없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담, 송두용의
1: 다 함께 두용, 두용.
0: 차분한 척 시작을 해주십니다.
2: 어떻게 알았지? 아니, 너무 쉴 틈 없다 하셔가지고.
3: 왜 차분하게 했어요?
2: 아 그래도 좀 약간
3: 오늘은 좀 힘 목소리 좀 깔고 주고 있었는데. 네.
2: 아 오늘 좀 약간 나름 고품격 네. 교육 방송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0: 아 그죠.
2: 네. 살짝 무게 좀 잡고.
0: 네.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네. 3, 4부 순서 오늘 이제 다음 씨가 준비해 주시는데 네. 뭐 되게 다양하고 화려한 음악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소개를 했거든요. 네. 오늘 원고를 보니까 뭔가 음악 전공생들 수업 때나 들을 법한 이야기들이
2: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진 않아요?
2: 네, 굉장히 쉽고 네, 직관적으로 네. 이해하실 수 있게 또 그러면서 이제 예시곡과 함께 또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를 좀 들려드리면서 네. 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속속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약간 또 학습 그 욕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여러분 같이 함께 음악 수업을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코너가 언젠가부터 우리 두용 씨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시면서 특집으로 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 코너 속의 코너가 지금 살짝 사라졌었어요.
2: 아, 그죠? 맞아요. 네. 네. 네.
0: 그죠? 즉흥 어떤 거였죠?
2: 네, 즉흥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뭐 사연이든 뭐든 좋습니다. 뭐 맞아요. 하시고 싶은 말이든 뭐 보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네, 이제 가사를 또 직접 AI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네. 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곡을 만들어 드리는 코너였죠.
0: 네. 뭐 한 번 할 때마다 항상 우리 다음 씨가 창작력이 막 불탔었거든요.
2: 물론 이제 부작용으로 사소한 부작용으로 네. 이제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한다거나
3: 얼굴이
2: 빨개져서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본다던가
0: 마이크 내려간 줄 안다고 혼자 이제 다른 세상에 네. 가 있던 요즘.

0: 부작용이 좀 있긴 했으나 어쨌든 여러분 예. 예, 이 코너 속에 코너가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1: 예,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 예, 예, 여러분 보내주세요. 혹시 지금 문자창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문자창 번호를 두 분?
2: 아,
1: 저 뭐예요? 기억할 것 같은데 2943 샵 샵 2943 문자 장문 100원 빠지는 뭐
0: 거기까지만 했죠. 아,
2: 어쩌고
0: 아, 너무 감동했다.
1: 아, 네. 네. 그래도 이게 벌써 제가 2년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0: 네.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1: 그럼요. 네, 이 정도는 네.
3: 중요하죠. 네.
0: 사실 기대 안 하고 여쭤봤는데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1: 단문 50원.
0: 네. 장문과 50원. 사진은 100원에.
1: 100원. 아, 그리고 뭐가 빠졌는데?
0: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
1: 아, 네. 네.
0: 여기까지.
1: 네. 네. 그렇죠. 네.
0: 이거 고지 안 하면 또 이제 큰일 날 거예요.
3: 네. 해야죠.
0: 네. 네. 우리 두용 씨도 제가 언제 또 질문할지 모르니까.
3: 아, 저 다
0: 눈이 좋아. 두용 네. 씨가 또 시력이 좋아서.
3: 제가 시력이 2.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 또 시작됐다. 네. 아, 예. 그의 허세. 네. 허세병.
3: 다 보여요. 여러분도 보여요. 아, 네.
1: 2.5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0: 몰라 나도.
3: 모공이 2,000개 정도.
1: 몽골인인가 혹시? 네.
3: 다 보여요.
0: 자, 아, 그리고 질문이 왔는데 질문 뭐 요청 같은 이야기가 왔는데 두 분 이 네. 여름이 다가기 전에 하와이안 셔츠로 이제 듀엣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냐?
1: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3: 원 플러스 원으로
1: 네. 아, 뭐 하나 좀
3: 원 플러스 원으로 뭐
1: 그러니까요. 아~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한데. 아~ 프리스 좀
3: 빡... 요즘 많이 빠지셨잖아요, 그래도. 잠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도.
1: 뭐 어떻게 좀 한번
3: 예, 네, 괜찮죠. 네, 근접하죠. 뭐
1: 비벼 볼까요, 한번?
0: 요청 아, 선생님 비비다니. 두 분 잠깐만. 집에서 두 분 손바닥 이렇게 같이 비비시고
3: 아, 좀 전까지 고품격 네. 이제 네. 좀 아, 네. 얌전히 하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0: 예. 어, 참 아슬아슬한 방송을 매주 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그래서 이제 하와이안 셔츠는 한번 그럼 두 분이 상의해 보시고,
3: 네,
0: 예, 한번, 한번 준비가 네. 되면 같이 또 나눠 보고요. 그럼 코너 속의 코너 잊지 마시고, 네. 어, 사연도 좋고 혹은 이제 어떤 상상 속의 한 장면도 좋아요. 주시면, 아. 예, 우리 또 상상력만 우리 또 다음 씨가 여러 입력 값을 넣어서 즉석에서 또 가사도 받고 또 멜로디를 또 붙여 주시니 재미난 코너 속의 코너로 또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뭐 나오는 거예요?
1: 네, 그냥 뭐 상상력을 한번 잠깐.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3: 아까 딴 생각 하신 거 같아요.
0: 딴 생각 하면서 네. 지금 그거 멜로디를 만들었거든요.
3: 손 네. 아, 가는 대로
1: 아, 또 연습 좀 해봐야 돼. 오랜만이니까 네, 또 이제 연습 좀 해야 되죠. 네.
0: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네, 빠밤 네. 편곡, 네,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네, 편곡이란 무엇일까?
3: 아.
1: 네, 우리가 사실 그 작곡은 되게 그래도 많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작곡이란 단어는 좀 익숙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 편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편곡이라는 걸 좀 주제로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어, 편곡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그래서 저와 같이 네. 나름의 이제 고품격 음악 방송 교육 방송으로 네 찾아뵙도 아,
0: 오늘
1: 네 돌아왔습니다.
0: 오늘, 네. 오늘 혹시 학생이 뭐 시청이나 청취하고 계실까요?
1: 아,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그냥 제 맘대로.
0: 아, 네. 이런 내용이 우리 다 같이 네. 수업 중에 들어가기도 하죠.
1: 아 그럼요. 가끔씩 네.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작곡과 편곡이 도대체 뭘까?
0: 아. 네,
1: 이거를 왜 굳이 나눠놨을까? 작곡가 그 저작권 보시면은 작사가 있고요, 작곡가 있고 편곡가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저작권에는.
0: 네.
1: 그래서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뭐 작사는 알겠지만 작곡과 편곡 편곡이 무엇이 다른지, 편곡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짧게 어떤 언어적으로 좀 둘을 구분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1: 아, 편곡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모델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0: 네,
1: 오늘의 컨셉은 뭔가.
0: 아, 약간 스타일리스트 같은.
1: 그렇죠. 약간 오. 스타일리스트 혹은 뭐 집으로 치면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
1: 건축은 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베이스니까 건들 수 없지만 그 집의 공간을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가, 색감을 뭘로 할 건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곡을 멜로디나 뭐 이런 걸 만들었다.
0: 네.
1: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색감을 입힐 건지가 이제 편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 편하시겠죠?
0: 아, 그럼 네. 오늘 약간 편곡된 노래, 리메이크된 노래들을 또 같이 만나 보려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작곡, 편곡을 분리해서 이제 표기를 하니까
0: 네.
1: 혹은 그거를 하나의 작곡가가 작편곡을 동시에 하기도 하지만 그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작곡가 편곡가가 다른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0: 이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멜로디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노래 멜로디를 듣고 이 노래의 악기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다 편곡에 들어가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편곡에 들어가고 뭐 혹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0: 네. 네. 뭐 코드 자체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멜로디는 그대로잖아요.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코드를 다른 식으로 뭐 재즈 스타일로 원래 되게 동요나 클래식한 그런 스타일에다가 내가 화성을 다른 걸로 입힌다던가 혹은 되게 느린 발라드였는데 이거를 빠른 어떤 시티팝으로 바꾼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다 편곡 범주에 들어가겠죠.
1: 그 네. 약간 이제 편곡이나 작곡 어떤 수업 가장 첫 번째 항상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학교 종이 땡땡땡을 이제 단조로 바꿔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던가
0: 그렇게도 하죠.
1: 네, 이런 네.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내용인가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동요틱하고 클래식한 거를 이걸 이제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화성만

0: 네, 이런 식으로.
1: 아, 너무 화려하다.
0: 네, 네, 맞아요.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이 연주자나 혹은 이 작곡자의 의도, 편곡자의 의도가 어디까지 닿을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겠죠. 뭐 여기 리듬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0: 지영 씨 들어와주세요.
1: 아, 지금 너무 쉬고 있었어.
0: 아, 준비가 돼 있어야죠.
2: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1: 아,
2: 피아노는 그대로 있는데 응? 드럼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도 편곡이에요. 어. 이러시고 피아노 연주 똑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편곡 중에 하나.
0: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네, 수 있고요.
2: 바꿀 수 있어요.
0: 네. 멜로디는 계속 도도 솔솔 랄라 솔. 근본적으로 얘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곡의 영역이잖아요. 네. 멜로디는 변하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도도 솔솔 랄라 솔을 건들면 다른 곡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편곡은 그 곡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가 작은 별이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입맛대로 어떤 스타일로 이제 할 건가가 이제 편곡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1: 이거 배우면 우리 다 이렇게 멋지게 연주할 수 있어요?
0: 아 제가 또 이제 네. 이, 그 거짓말은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2: 그때 말씀드렸듯이 3년을 3년을 매일 연습하시면
0: 그 서당께 3년이라는 말이 이제 그 정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속담을 만들었죠?
1: 그죠, 그죠. 네,
2: 진짜 경험에서 나온
0: 맞아요. 네. 진짜 최소 3년인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1: 근데 그 3년도 진짜 하루 종일 정말 밥만 먹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냥 뭐,
2: 가능하면
1: 네. 가능하면
2: 가능하면 네. 반대까지.
1: 그렇군요.
0: 네.
1: 갑자기 또 벽이 생기네요.
0: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음악 시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예전에 이제 음악 시험을 본다던가 중간고사나 뭐 이럴 때 음악 시간 그 시험 시간에 네네. 항상 음악의 3요소는 무엇인가 이거 되게 그 기억나시죠? 막 항상 풀었던 거.
1: 기억이 안 나네. 음악의 3요소 뭐였지?
0: 항상 그 음악의 3요소라 그래서 뭐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 하면 바흐.
1: 네.
0: 또 음악의 3요소는 뭔가 항상 그 음악 에 대한 이제 주관식에서 나왔던 아. 그 질문 그 문제가 있어요.
1: 갑자기 너무 슬프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네. 진짜 그 문제였을 텐데 이걸 네. 잊고 있다니.
2: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용음악 학생들도 네. 2차 시험 때도 많이 나오는데
1: 틀려요?
2: 못 정말 많아요.
0: 잘 몰라요.
1: 아, 네. 아 다행이다.
2: 네,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1: 네.
2: 근데 이제 네. 한 번쯤 보실 법했다.
1: 네. 네. 3요소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0: 네 멜로디 첫 번째로 멜로디 그 다음에 화성. 그다음 화성. 마지막으로 리듬.
1: 리듬.
0: 네, 요 세 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곡의 어떤 정체성이겠죠. 어떤 뿌리.
1: 그죠, 예. 네,
0: 그 멜로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멜로디를 또 서포트해 주는 화성. 멜로디를 채워 주는 이제 화성이 있을 거고.
1: 아까 그 화려했던
0: 그렇죠.
1: 그런
0: 네, 이제 화성은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1: 에, 에.
0: 그다음에 리듬. 마지막으로 리듬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멜로디랑 화성만 있으면은 그냥 사진처럼

0: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리듬이 있기 때문에 리듬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악의 그 변화잖아요. 음악이.
1: 오, 이 접근은 되게 새롭다.
2: 네, 그게 이제 BPM
0: 맞아요.
2: 네.
0: 비트 퍼 미닛 이제 네. 분당 몇 번 네. 혹은 이제 뭐 리듬을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듬의 요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음악이 완성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2: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네. 뭐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예요. 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아, 예, 근데 3대 영양소 중에
0: 좋아요. 직관적인.
2: 예, 아, 진짜 탄수화물, 네. 단백질, 지방이 네. 이제 멜로디 화성 리듬이다.
1: 멜로디 화성 리듬 그렇죠. 탄단지. 예,
2: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몸에. 맞아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0: 몸을 우리 인체를 이루는
2: 네, 너무 중요해요.
0: 아, 정확하네요.
1: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네, 지금 예, 머릿속에 딱 네.
2: 네. 너무 좋다. 다음 시간에
0: 맞아요.
2: 같이 하니까
0: 좋네요. 아니 잠깐만요.
2: 같이 할거 너무 좋다.
0: 드럼 전공 아니에요?
2: 아니 이제 또 아,
0: 체대 네. 나오셨나봐.
2: 그 비유가 또 중요하니까.
0: 아, 그쵸.
2: 그 인테리어 말씀하셔서 생각났어요.
0: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됐는데
1: 오, 네.
0: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멜로디 화성 리듬에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제 텍스처. 텍스처가 뭐냐면 이제 질감이잖아요.
1: 네.
0: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피아노도 지금 네. 여기 보시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이시겠지만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네. 이렇게 피아노가 더 이상 이제 피아노 소리만 내지 않잖아요.
1: 네, 네.
0: 피아노라는 악기로 뭐 같은 피아노여도 이제 톤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피아노가 아니라 아예 뭐 스트링이라던가 네. 오르간 뭐 이런 거를 이 디지털 신디사이저로 이제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뭐 브라스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어떤 다양한 악기 어떤 악기를 쓸 것이냐 똑같은 연주여도 이게 텍스처에 포함돼요. 그리고 악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믹싱 마스터링이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곡을 내가 어떤 분위기 어떤 필터를 씌운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고 네. 필터를 막 고르잖아요. 이제 SNS 같은 거에 올릴 때 위험했어요.
1: 네. 오, 잘 그래서, 참았어. 네.
0: 이제 저도 선학계 이제, 네. 이제 2년째
2: 하고 있어요 지금. 네.
0: 집중력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필터를 이제 입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같은 사진이어도 필터를 뭘 입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갑게 될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1: 요즘에 왜 그 로우파이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것도 이 텍스처의 일종이라고.
0: 맞아요. 맞아요. 텍스처 역시 네. 우리 리디
1: 네. 서단계.
0: 네. 음악 방송 비
1: 네. 나도 DJ
2: 다르네요. 네. 역시.
0: 우리 모두 네. 네. 강아지처럼.
1: 이렇게 또 하나씩 또 배워 가는 네. 거예요, 네. 네.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텍스처까지도 이제 음악의 이제 마지막 사요소로 이제 부르기도 해요. 요즘에는
1: 이제. 그렇군요.
0: 네.
1: 그럼 오늘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다 짚어 보는 건가요?
0: 네. 한번 이제 짚어 보도록 할 텐데. 네.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러면 요 스타일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하는데
1: 네네.
0: 아까 말했던 음악의 세 가지 삼 요소 중에서 네. 리듬을 네. 한번 변경을 하면
1: 네.
0: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김범수의 보고 싶다라는 거 있죠. 원래는 발라드잖아요 우리가 알고 네. 있는.

0: 네, 요런 이제 발라드죠. 아, 근데 멜로디만 쳐도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갑자기 새삼스럽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1: 돌아오세요 이제. 네,
0: 이 곡을 이제 장르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네, 두영 씨 부탁해요. 드랍 더 비트.

0: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멜로디 같은 코드여도 전혀 다른 건 건들지 않고
1: 다른 노래인데
0: 네, 리듬만 이렇게 이제 바꿔줘도 이제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2: 아, 스타일을 바꾸는.
0: 네, 맞습니다.
2: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혹시? 약간
0: 아,
2: 트로트?
0: 네, 트로트. 네. 네, 트로트 중에 뭐 유명한 거. 무조건. 네. 뭐였죠? 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원래 이제 이런 이제 고거 리듬이라고 하죠. 네, 요런 이제 요런 이제 디스코 리듬을 이제 발라드로도 바꿀 수 있죠. 네, 해볼까요? 1, 2

이렇게 아련한 무조건을 또 네, 만들어줄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빠른 곡은 오히려 발라드로 네. 또 느린 곡은 더 빠른 업템포로 이제 이렇게 또 만들면은 굉장히 네. 다양한

0: 장르의 곡들을 편곡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방법들입니다.
1: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0: 마무리가 안 돼.
2: 물 한 잔 마시세요.
1: 순간 집다 또 딴 생각한 것 같은데 네. 남씨가 마지막에
0: 아니 그 입이 말라가지고 아, 입이 혀가 약간 네.
1: 그럼 이제 오늘 잠시 쉬신 물소리 아, 살에 걸리는 장 거 아니요? 괜찮아요?
0: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2: 병치 같이 먹는 줄 알았어요.
1: 아니 그 오늘 이제 편곡이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한 노래가 또 있었어요. 준비해주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원곡 있잖아요.
0: 맞아요.
1: 요 부분을
0: 성시경
1: 네. 성시경 씨 버전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약간 이제 랩에 이런 것도 좀 차이를 두고
0: 네 맞아요
2: 리듬도 많이 바뀌고
0: 네. 그러니까 템포는 거의 비슷해요. 템포는 비슷한데 이제 원래 원곡은 이제 록 발라드잖아요. 굉장히 흔한 그 우리, 아, 흔하다기보단 좀 일반적인 그런 록 발라드였다면 이제 성시경 씨는 이 같은 곡을 약간 R&B 스타일로 이렇게 또 신스 화려한 어떤 신스 악기와 아까 얘기했죠 텍스처를 바꾼 거죠 아예.
1: 네, 네,
0: 드럼도 일반 어쿠스틱 드럼이 아니라 약간 일렉트로닉한 드럼으로 그리고 이제 브라스 화려한 브라스 사운드가 들어가게 해서 굉장히 세련된 R&B 스타일로 바꿨죠.
1: 맞아요. 네. 요 노래로 3부 순서 마무리하고 4부에 다시 여러분 편곡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MBC 건축 박람회. 동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자, 우리 다음씨 두용씨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함께 두용두용. 오늘 편곡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두 분이 전해주시는 어떤 편곡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곡을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6: 네, 여러분 아마 이 노래는 정말 국민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곡이죠. 뭐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한 번이 뭐예요? 거의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아마 한 번씩은 꼭 쳐봤을 그런 곡들인데 네.
4: 아, 피아노 입문곡이잖아요, 이거.
6: 네, 독수리 탁법으로 칠 수 있는 유일한 곡, 네, 젓가락 행진곡이죠. 젓가락 행진곡을 오늘 두영 씨랑 재즈틱하게 한번 네, 삼박자 스윙으로.
4: 이 리듬을?
6: 네, 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네, 요 리듬을 조금 한번 화려하게 한번 화성도 아까 얘기했죠. 화성도 바꿔보고 리듬도 바꿔봐서 아예 음악에서 이제 멜로디를 빼고 나머지 요소를 다 바꾼 거죠. 네.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4: 궁금해집니다. 만나볼게요.

0: 네. 계획이 없던. 네.
1: 에? 네. 계획이 없던?
0: 계획이 없던 이제 두용 씨의
2: 저한테 솔로? 그 중간에 많은 걸 요구했어요. 솔로는 뭐 예상했고 이 정도면 솔로 시키겠다.
0: 아, 왜냐면 제일 긴 젓가락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저 젓가락으로
1: 젓가락 킹진곡이어서 또
0: 또 드럼이 아주 딱 표현하기 좋은 곡이었죠.
2: 이렇게 딱딱 하나 뭐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 안 해준 것 중에 딱 하나 뭐 있냐면은 그 멜로디 페이크라고 했어요. 멜로디 페이크. 그래서 약간 멜로디를 똑같이 치긴 쳤지만 솔로 말고 다음 시간 약간 아실 분들 알았지만은 약간 멜로디를 한 부분씩 약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한 코러스 끝나고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거든요 멜로디를. 그걸 이제 멜로디 페이크라 그래요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편곡에 좀 들어가긴 해요.
0: 맞아요. 보통 가수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되게 유명한 곡이지만 그 멜로디를 한 번씩 다르게 이제
2: 그거 한번 해주세요 잠시.
0: 뭐였죠?
2: 기왕 보고 싶다 한 거. 그
0: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거요?
2: 아 그때 거 아니 그거 말고 저기 그 어느 가수분께서 하셨던 R&B 버전 혹시 아시나요? 김범수 버전부터 한번 이거
1: 사랑했던 아니 아니 아니 그만해 그만해
0: 뭐 이런 거
2: 이거 혹시 보신 적 다시 있으실 건데 이런 게 다 멜로디 페이크입니다.
0: 그쵸 그쵸.
2: 예 네, 이런 게 다
1: 이런 거는 다음 시 SNS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2: 맞아요.
1: 그죠.
0: 예, 가끔씩 이제 좀 난리 치고 싶을 때
2: 제가 생각나서 지금 한번 이제 진정한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멜로디 페이크가 뭔지
0: 맞아요 맞아요
2: 같은 멜로디지만 약간의 음정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조금 바꾼다든가 박자를
1: 멜로디 페이크는 우리 다음 시 인별그램 가면 네.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네. 네.
2: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아, 네.
0: 한번 연구해 볼게요. 네.
1: 지금 편곡 얘기를 이제 전해주고 계시는데 까망이께서 단층 주택을 5층짜리로 뭔가 증축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우드로님께서는 약간 편곡이라는 게 김장과 비슷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다 김치지만 지역과 취향에 따라서 젓갈 종류, 고춧가루의 양, 부추나 물을 얼마나 넣느냐, 풀을 어떻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과 색, 향이 다 다르잖아요.
0: 기가 막힌 비유예요.
2: 맞아요. 맞아요.
0: 김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진짜 직관적인 비유네. 맞아요.
1: 그리고 여우의 여신님께서는 이 코너를 함께 하면서부터 재즈를 들을 재즈를 또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재즈를 들을 때 드럼 솔로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드럼 이렇게나 멋진 악기인 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고 다더미님은 두 분 진짜 천재신 것 같다고 시험 봐도 외우게 된다.

0: 음악의 3요소. 네. 멜로디, 네. 화성, 리듬. 이렇게. 아.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 또 민망해 합니다. 예. 또 그리고 2650번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수영대회 나가면 워밍업으로 스타트 25m 자유형을 하거든요. 두 분은 만담으로 워밍업을 하는 것 같다.
1: 네, 필요합니다.
0: 아, 네. 이렇게 또 네. 귀여운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귀에 익은 재즈를 듣는 느낌이랄까요? 전혀 젓가락 행진 곡 같지가 않은 이 편곡의 힘 참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도 또 주셨고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 앞에서 막 이렇게 자랑, 선생님 저 이만큼 연습해 왔어요. 아직 그걸로 모자라 하면서 이렇게 엄청 이제 뭐 화려한 아. 스킬들을 막 전해주시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아. 네, 오늘 네. 젓가락 행진곡. 왜냐면 네. 이게 되게 입문곡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모두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독수리 타법, 손가락 맞아요. 두 개만으로도 할 수 있는 네. 네, 연주인데 이렇게나 화려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또 네,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또 그럼 가볼까요? 화성 쪽으로 가볼까요?
2: 네, 화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은 멜로디를 두고도 거기에 이제 화성만을 이제 변곡 아예 그 다른 코드를 집어넣음으로써 분위기를 아예 좀 더 서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원래는 되게 밝은 느낌을 또 되게 슬프게도 바꿀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리디가 또 되게 날카롭게 마이너 틱하게 바꾼다. 아,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엄마가 아. 섬 그늘에 이 섬지박이 되게 네. 유명한 동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마이너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멜로디 진행은 그대로 두고
0: 너무 슬프다 이거. 점점 무서워지네요.
2: 네. 이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무서워지는데요. 네. 약간 공포
0: 등골이 좀 약간 떨어지는 네. 느낌인데
2: 네.
0: 네.
2: 착신아리 유명했던 그 네. 공포 BGM이죠. 네.
3: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네. 지금
0: 자 그래서 다시 네. 돌아올게요.
2: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코드 리하모니제이션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화성 아까는 이제 리듬을 이제 바꿨다면 화성을 바꾸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금 한 번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유재하님의 그대 내 품에를 리듬과 요 코드 리하모니제이션으로 네. 한번 좀 새롭게 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되게 약간 단조로운 화성이잖아요.
2: 맞아요.
0: 네, 원곡은
2: 원래는 이제 별에 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이런 이제 좀 코드도 되게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곡이고 자 이거를 이제 리듬 체인지를 해가지고 리듬을 이제 스타일을 아예 바꿔가지고 네 한번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혹시 다음 시 노래가 있나요?
2: 네 노래도 있습니다.
0: 좋아요. 가볼게요.
2: 네. 드랍 더 비트.
0: 너무 좋아.

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하고 화성을 바꾸면 네, 이렇게 좀 상큼한 느낌으로 또 바꿀 수가 있죠.
1: 약간 애겐남 사랑에서 테토남 사랑으로 바뀐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1: 노래
0: 네.
1: 분위기가. 네. 네. 아, 그럼 요런 리듬이 참 네, 신나고 참 좋습니다.
0: 네, 약간의 이제 시티팝적인 요소를 좀 섞었어요. 네. 시티팝과 이제 화성도 이제 좀 그런 스타일로. 네. 네.
1: 그렇군요. 네. 지금 전해드린 곡은 그대 내 품에를 이제 두 분이 즉석에서 이제 약간 펑키한 리듬으로 살짝 네. 바꿔주신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럼 텍스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텍스처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악기 편성을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사운드 질감 자체를 바꾸는 뭐 이제 믹싱 마스터링 단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필터를 입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차가운 톤 혹은 따뜻한 톤, 뭐 그 외에 좀 더 촉촉한 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다양하게 뭐 보컬에 리버브를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그런 텍스처를 아예 바꿀 수가 있거든요.
1: 요것도 이제 미리 요청을 주신 노래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0: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연 프로그램 보면은 뭐 나가수나 이제 불후의 명곡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보시면은 네. 많이 즐겨 보셨다면 아마 네. 아실 텐데 그 원곡의 느낌을 완전히 또 재해석해가지고
1: 맞아요.
0: 이제 경연이다 보니까 네. 좀 되게 화려하게 이것저것
1: 드라마틱하게
0: 네, 드라마틱하게 많이 넣잖아요. 제가 두용 씨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두용 씨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발라드에서 그 필인이라 그러죠. 필인을 어떻게 넣나요?
2: 네, 일단 필인은 일단 그 안에 공간을 채워달라는 요구입니다.
0: 맞아요.
1: 아 그래서 필인이에요.
2: 네, 채우다 네, 그 안에 네. 네. 일반적으로 이러면서 리듬 들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근데 이제 다음 씨가 요구한 거는 에이. 경연대회 버전. 에이. 저도 이제 경연대회 많이 해봤는데. 네.
0: 아, 그렇죠. 네. 굉장히 화려하게. 드박붐, 드박쿵,
2: 드박. 엇박이 좀 많고. 아, 좀 확. 키워 잡게끔 하는.
1: 아 이제 확실히 네. 뭐 다른 어떤 네.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 달리 보일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아마 드럼을 되게 유심히 보시면 네. 우와 진짜 화려하게 친다.
2: 저 스타트가.
1: 네. 와 되게 멋있다.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2: 타임 있으면 더 좋은데. 네, 네. 카운트도 없어요. 네. 인트로부터 좀 세게 음악이 맞아요. 가고 네. 확 죽었다가. 이제 잔잔하게 노래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1: 와 새로운 진짜 세상이다. 네. 그러면 요청해 주신 부분 한번 들려드릴까요?
0: 네 좋아요. 그 나가수에서 그 김범수님이 불렀던 제발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 그 3분 30초쯤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갈 때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1: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을지 모르고 일단 들어보자. 네. 네.

0: 아까 그 지나간 그 화려한 맞아요. 드럼 리듬 맞아요?
1: 네, 드럼이
2: 느낌으로
1: 딴딴 두구둠 딴딴 두구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원래라면 그냥 궁지 빡지 궁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갔을 부분들을 막 빰빰 후루룩 굉장히 화려하게 네, 그리고 기타도 막 웨어 막 이러면서 이제
0: 아, 오늘 소리를 다 입으로 표현해 주세요.
1: 아 이게 제가 저보다는 두용 씨가 더 잘하는데 네. 네. 한번
3: 보여줄 수 없어요. 네.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레슨 네네. 때도 항상
1: 맞아요. 제가
3: 이제 발라드는
1: 딱 두둥둥 따다 두구두 라다다 두두두 파 그렇죠 그렇죠.
3: 예 네, 요거 네. 들어가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렇죠.
3: 베이스는 예 네, 뭔지 알죠?
1: 아 역시 비트박스 네. 권위자답다.
3: 예 네, 이런 네. 걸 자꾸 저도 이제 표현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해하기 편하게
0: 입력이 빠르죠.
3: 네. 실제로 저희 합주할 때도 편곡 요구할 때
0: 이렇게
3: 제가 생각난 아이디어는 그 즉각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다른 악기 파트 분들이 해주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멋지다. 바로 네. 이제 서로 얘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3: 바로 예, 맞아요. 편해요. 네. 진짜.
0: 정말. 아까 우리 유재하 씨 노래를 들으시고 편곡된 버전을 들으시고 유재하의 노래가 면 소재라면 두 분 편곡은 메쉬 소재다. 오. 오.

0: 보송하고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이다. 와.
1: 야, 별, 정말 다양한 비유들이 네, 아주 좋습니다.
0: 오늘 진짜 예, 비유부터가 네. 참 오늘 되게 다양 편곡만큼이나 다양한 비유법들.
1: 맞아요. 예. 예. 이미 다들 편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 다들 다양한 편곡들을 하고 계세요. 예.
0: 오고 있습니다. 완연파파님께서 지금 뭔가 한 장면이 떠올라서 운전을 하시다가 지금 정차를 하시고 문자를 네. 길게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요거 일단 한번 제가 두 분께 전달을 드리고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예, 가능할지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들으셨던 김범수 버전의 제발 라이브 버전 띄워드릴게요. 중간에 아까 그 리듬 필인 부분을 한번 예,
1: 유심히 한번
0: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자, 오늘 다음 씨 두용 씨와 함께했습니다. 편곡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완연파파님께서 그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시며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미도 한 편의 노래 가사처럼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네.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다음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2: 사연이 너무 슬퍼가지고 네, 또 제목도 직접 보내주셨는데 계절의 그 틈새.
1: 계절의 틈새.
2: 네, 정말 굉장한 딱. 시죠. 이미 제목부터 시예요.
1: 지금 이맘때 네. 이맘때 약간 지금 완연파파님께서 어떤 한 장면을 경험담일 수도 있고 한 장면을 떠올리시며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벌써 시작된 거야?
2: 네, 이미.
1: 슬프다.
2: 네.
1: 벌써 슬프다.
2: 여러분 오늘 들으셨죠? 아마 아까 그 김범수님의 재발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두용 씨가 굉장히 화려한 인트로를 들려드릴 거예요.
1: 네. 갑자기?
2: 네.
1: 서로
2: 네.
1: 되신 거예요?
3: 네.
2: 오늘 굉장히 갑자기 시키는 거 맞네요. 네.
3: 마이크 미리 머리 줬잖아요.
4: 안 들리시죠? 예. 필인 준비 중이에요.
2: 네,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왠지 근데 시간이 저희 마치는 시간보다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일단은 함께 전해 드립니다.

0: 역시 진짜 유독더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열정 너무 감사했고 저는 여러분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김다음 송규,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2: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한다고 했는데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 차가 꽉 막힌 터널 속에 오래 있자니 숨이 막힐 것 같다.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싸운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이 차갑게 변했다. 어쩐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쑥덕거리는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분명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막막하다는 겁니다. 마치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같이 심정이라고 할까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는 무력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체로 불안합니다. 불안해보지 않은 사람 없고 시시때때로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불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땐 몸과 마음을 살살 달래주기로 합니다. 음악도 그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8월 18일 화요일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첫 곡으로 도이치의 엔자이어티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불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한다라는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저도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과하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음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불안이 조금 생겼던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잘 찾는 길을 각자 잘 찾아봐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봤고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 그리고 내일

0: 괜찮게 듣고 계신지 계속 좀 걱정 어린 마음뿐입니다. 고윤경님, 카더가든 오셨다고 해서 미니 틀었어요. 8시까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인님, 반가워요. 카더라님이시군요. 목소리만 듣고 누구시지 했는데 기대돼요.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0: 퀴즈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2282님이 신청해 주신 셀레스트의 Stop This Flame이었습니다. 네, 사연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동환님, 카더가든님, 수염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수염 기르신 분들을 보면 저도 요새 뭔지 모를 친근감이 들면서 반갑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김근영님, 노래 줍줍 시작. 라디오에서 노래에 줍는다기보다는 노래를 알게 되는 기쁨,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김근영님도 좋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희연님, 오빠 제 이상형인데 친구들한테 말하면 비웃어요. 전 진짜 레알 진심인데. 희연님만 진심이시면 되죠. 친구들이 뭐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비웃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신청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2140님, 대청소하며 듣고 있어요. 초파리 박멸을 위해 남은 음식물이며 재활용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린 중이에요. 대청소할 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토토의 조지포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희 집을 청소해 주시는 어머님도 청소를 하실 때는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으십니다. 그게 이제 어머님을 신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저는 더 크게 들으시라고 항상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해 드리는 편이고 아주 좋은 선생이십니다. 청소할 때 신나는 음악. 5870님, 중학교 동창들이랑 캠핑 왔어요. 지금은 저녁 장보러 마트로 이동 중입니다.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노래 신청해봐요. 자미로콰이의 버터플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자미로콰이 뭐 약간 국룰 같은 느낌인데 요거 2140님의 신청곡 토토의 조지포지, 5870님이 신청해주신 자미로콰이의 버터플라이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자미로콰이의 버터플라이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토토의 조지 포지였습니다. 토토 자미로콰이는 저와 함께 연주하는 저희 밴드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곡을 어떤 앨범에 어떤 곡을 아무렇게나 재생하셔도 무조건 좋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두 팀의 곡이었고요. 다음 곡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200님, 공항에서 교대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라 집에서 편히 쉬며 듣고 있어요. 요즘 휴가철이라 그런지 공항엔 여행객들이 엄청 많답니다.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존 메이어의 벌처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휴가철인데 본인은 여행객들을 바라보면서 떠날 수는 없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휴철에는 쉴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일할 때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4200님도 그런 마음에 좀 위안을 가지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틀어드리면서 1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0: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직은 여름의 힘이 쌩쌩합니다. 비 그치고 나니까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는데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많게는 60mm까지 되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 만큼 우산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남 해안은 이미 지반이 약해져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어떻게 구분될까? 정상적이지 않을 때 비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상은 좋고 비정상은 나쁜 것인가? 그 이분법적인 경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 크리스토퍼 볼라스라는 영국의 정신분석가는 정상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증후군이라는 것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정상증후군이란 정상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겉으로 그런 사람은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안정돼 보인다. 외향적이고 영리하고 조직에서 맡은 일도 완벽하게 해낸다. 무엇보다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완벽하게 컨트롤한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정상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기대에 맞춰 사느라 자기 감정을 무시했고 성찰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내면은 점점 공허해져 갔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늘이 없다.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 채의 그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카더가든은 오늘 사람이 마음에 품고 사는 그늘에 대해 생각한다. 그늘은 시련이나 눈물, 고통이나 실패를 가리킨다기보다 그 관문을 통과해서 다지고 이뤄내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뜻할 것이다. 그늘은 빛이 뜨거울 때 쉬어가는 곳이다. 올 여름의 그늘을 떠올려보라. 그늘이 지닌 깊이와 그 위대함을 알 수 있다.

네, 카더가든은 오늘의 이어 들으신 곡 스키드로우의 Inner Darkened Room이었습니다. 저는 그늘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를 좀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생각해보면 고생을 조금 많이 해서 가끔 얘기를 나누는 조금 뮤지션 친구들한테는 고생을 전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냥 단번에 스타가 되어라. 단번에 스타가 되어서 그 자신감과 그 기세로 쭉쭉 좋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 조금 고생을 하면서 조금 저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된 것도 있었고, 지금도 하루하루 좀 이 음악 캠프 진행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모자른지를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글들이었던 것 같고요. 음악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7180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신호가 걸렸네요. 블랙퓨마스의 컬러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249님, 헬스장 와서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새벽에 와야겠어요. 신청곡은 커머도어스의 나이트 쉬프트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헬스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가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저는 식당에도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는 것도 좀 잘 못 견디고, 헬스장은 뭐 가보진 않아서 잘 가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널널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분도 블랙퓨마스 노래는 너무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서 블랙퓨마스의 컬러스, 커머도어스의 나이트 쉬프트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오늘은 저 카더가든이 DJ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갔네요. 잠시 후 3, 4부에는 제가 애정하고 평소 즐겨 듣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음악 생활을 하면서 저희에게 영향을 준 곡들도 있고, 추억이 담긴 인생 음악들, 개인적으로 정말 아끼는 곡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부 끝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0: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참나.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굿길이
1: 베이글.com.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3부 첫 곡으로는 제가 골라온 곡인데요. 컬치의 Always Forever였습니다. 이 노래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배철수 선배님 성대모사 하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었어요. 똑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따라하냐고. 장기하 형은 곧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따라하는 건 굉장히 싫어했어서 여기 나오는 김에 뭐 그때 생각도 나고 이 노래도 듣고 싶어서 좀 골라와봤고요. 카더가든의 음악캠프 3부 시작했습니다. 여름휴가로 자리를 비운 배철수 DJ를 대신해 저 카더가든이 월요일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3, 4부는 제 추천곡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벌써부터 정말 설레는데요. 남은 한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네, 에디 샤콘의 헐트 듣고 오셨고요. 이 곡은 이제 에디 샤콘의 열렬한 좀 팬이었던 존 캐롤 커비의 프로듀싱으로 이제 완성이 된 음반의 수록곡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평소에 결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됐었던 어떤 싱어와 프로듀서의 조합으로 완성된 음반들이 저한테는 요새 굉장히 너무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합의 음반들 중에 조금 대표적인 음반과 곡이라고 생각되는 곡을 조금 골라와 봤고요. 다음 곡은 최근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많은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뮤지션이에요. 특히 기타 톤에 있어서 아주 특유의 그 바리톤 기타와 또 특유의 디스토션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찢어놓은 기타 톤인지 모르겠는 그 맥기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맥기라는 뮤지션을 사운드 톤 메이킹보다는 이 뮤지션이 만들어내는 멜로디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는 80년대 약간 시카고 같은 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본인 나이와 맞지 않는 연도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아주 기이한 능력이 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는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정말 듣기 좋은 음반과 곡들이라서, 특히 이 Are You Looking Up이라는 곡은 멜로디가 정말 좋거든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맥기의 Are You Looking Up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어요. 좀 올드팝 같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백햄 청취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익숙한 온도의 노래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밴드, 제 몸에 문신까지 새기게 만든 Arctic Monkeys라는 밴드의 I Be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은 제가 사실은 Arctic Monkeys의 모든 음반들을 다 사랑하지만 Arctic Monkeys가 조금 이제 외형적으로 음악의 스타일적으로도 조금 분기가 좀 나뉘는데 비교적 초창기에 조금 위치해 있는 곡이에요. 그때의 기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런던 올림픽 세레모니에서 라이브를 할 때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멋졌고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 팀이 이제 공연을 한다는 거에 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제 영상 중에 이제 제비다방이라는 곳에서 제가 공연을 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알 수 없는 꼬랑지 머리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제가 알렉스 터너가 입었던 자켓을 똑같이 입고 그 꼬랑지 머리를 똑같이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렉스 터너의 스타일링은 정말 정교하게 스타일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알렉스 터너는 머리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꼬랑지 머리를 해도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그 영상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누가 그렇게 자꾸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그 영상 좀 지워주세요. 그 영상을 지워달라는 이 간곡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Arctic Monkeys, I Be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악팅 몽키즈의 I be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 듣고 오셨고요. 아, 역시나 기세가 있네요. 저 기세에 반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두 곡은 최근에 제가 작업을 이제 하려고 작업실을 조금 구해서 거기를 조금 이제 악기들을 들여놓는 과정에서 80년대 빈티지 신스들 그리고 드럼 머신들을 조금 많이 구비를 좀 했어요. 마침 좋은 매물들이 있어서 이게 상태가 좋은 빈티지 신스들은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80년대에 출시가 됐던 악기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선배님들이 이제 보존을 잘 해두신 그 매물들이 그 비싼 가격과 함께 이제 제 손으로 이제 넘어오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다행히 어떤 분이 아주 잘 그 유지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빈티지 악기들을 조금 갖고 있으면서 이 악기들을 그 당시에 출시됐을 때 이 악기들로 음악을 만들었던 뮤지션들의 기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오더라면 이런 악기들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신나서 그러니까 악기가 저처럼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구비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악기가 세상에 그냥 처음 나와버렸고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든 분들의 음반이 좀 궁금해서 또 뉴오더의 템테이션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80년대 후반쯤 90년대 초반부터 음반을 또 냈었던 에어의 플레이그라운드 러브도 같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난 사흘간 거제에 내린 비가 무려 960mm가 넘습니다. 지금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위험한 곳으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호남, 경북에 최대 3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체로 많게는 30에서 40mm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남부권은 최대 60mm까지 요란하게 올 수 있어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이렇게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고요. 낮더위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곳곳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인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4부가 시작됐습니다. 4부 첫 곡은 더 킬스의 굿나잇 배드 모닝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제가 잠이 많이 안 올 때 정말 단골로 듣던 곡이에요. 근데 제가 금주를 하고 잠을 정말 잘 잡니다. 그래서 요런 풍의 노래들을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내 안에서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보여줬던 더 XX 같은 팀도 제가 잠이 안 오는 시간대에 많이 들었던 팀인데 이제는 킬스나 XX의 음악을 들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잠을 잘 잔다는 것만은 큼은 사실은 기쁜 일인 것 같아서 그래도 저에게 저를 잠을 재워주려고 노력해줬던 킬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바치면서 이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킬스의 굿나잇 배드모닝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청취자분들께서는 들으셨을 때 잠이 오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 시기로 확 돌아가게 되는 게 너무 그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단관극장 가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약간 VHS 기계를 좀 구하고 있어요. 그 기분 좀 느끼고 싶어서 배트맨 1이라든지 저는 그 배트맨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배트맨 1, 2 그리고 이제 3, 막 배트맨 포에버, 배트맨은 로빈으로 가면서는 이제 막 비평가들의 이제 어떤 비판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단관극장 가면 중간에 영화 보기 싫으면 복도로 나오면 거기 TV 틀어놨거든요. 그럼 뭐 그 드라마 피아노 같은 거 그냥 보기도 하고 저는 반지의 제왕은 저는 지루해가지고 나와서 막 엄마랑 그냥 피아노 마지막 회 이런 거 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요 굿나잇 배드모닝도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음반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자가 많지 않고 근데 분명히 시끄러워요. 근데 반주가 많지 않아요, 악기가. 그래서 이런 음악이라는 게 있구나.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편곡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만들어준 그런 영국 뮤지션들이 있는데 킬스도 저한테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여서 그때 막 음악을 탐구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곡입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곡도 요 뮤지션도 제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20대 초반쯤 알게 된 뮤지션이에요. 제임스 블레이크고 지금 뭐 거장이죠. 신이죠. 제임스 블레이크는 매번 어쩜 이런 음반을 만들지? 이런 음반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

지도 않아요. 제임스 블레이크는 음반을 좀 자주 냅니다. 최근에 발표한 트라잉 타임즈라는 음반도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고, 이것이 어떤 제임스 블레이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게 정말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이 Barefoot in the Park는 그 전에 전전쯤인가 나왔던 음반이에요. 이건 아마 이 음반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로살리아와 함께 했던 트랙이고, 요거 노래 정말 좋습니다. 뭐 제임스 블레이크가 풀어내는 전자음악에 조금 반감이 있으실지라도 이 노래는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블레이크를 아예 모르셨던 분들도 이 노래는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특유의 감정선이 있습니다. 요 노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임스 블레이크의 Barefoot in the Park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제임스 블레이크가 안내하는 어떤 울적하지만 울적하진 않아,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특유의 저는 그 가운데의 감정선에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 곡이었고요. 다음 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디온이라는 뮤지션이에요. 디온이라는 뮤지션의 Only You Know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약간

특별하지까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하하하 웃음이 좀 지어지는 전 사연이 좀 있는데, 최근에 디존이라는 뮤지션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요새 굉장히 좋은 음반을 발표를 해서 최근 코첼라나 이런 페스티벌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또 펼치고 자기만의 이제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뮤지션이 있는데, 저는 친구가 이 노래를 추천해줬길래 디존 노래인 줄 알았어요. 스펠링이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은 디온이고 디존은 중간에 이제 J가 있는데 그걸 헷갈려서 제가 디존이 음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디존은 어쨌든 좀 네오소울 기반의 뮤지션이기 때문에 요 올리유노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평화롭고 상당히 일요일 아침에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를 생각이 빠진 거예요. 디존이 갑자기 왜 이런 노래를 할까? 정말 혼자 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접을 떤 겁니다. 저 혼자. 디존은 가만히 있고 디존도 디온도 다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착각을 좀 했어도 그 친구한테 그래서 야 디존 갑자기 왜 이런 노래 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예, 그래서 아 역시 똑바로 알고 똑바로 듣자 똑바로 사고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줬던 곡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한번 들어보세요. 디온의 Only You Know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찾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벌써 끝곡 소개할 시간만 남았네요. 저와 함께한 두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첫 회 때보다는 조금 낫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신청곡을 전부 다 틀어주셔가지고 저는 실제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진행을 한다. 너무 기쁜 자리네요. 여기는 굉장히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선배님이 하시던 자리에 요 며칠이라도 이 공백을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좀 나아지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도 함께 하니까요. 제가 골라온 끝곡 LCD 사운드 시스템의 오 베이비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뮤지션입니다. LCD 사운드 시스템의 오 베이비 들으면서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남혜정,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카더가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해 좋아하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속옷법으로 하나씩 지워나갔죠. 유년 시절부터 한 번도 질리지 않았던 단 하나, 아이스크림이 남더군요. 그렇게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주지 않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즐거운 마음처럼 이 찰나를 정성껏 음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0: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면서 쓰는 생활일기. 고마운 일을 떠올리며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이끄는 감사일기. 오늘 하루 휘몰아친 감정을 글로 확인하며 나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감정일기 등 일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기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기억력을 뒷받침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쌓인 감정을 쏟아냄으로써 머릿속을 비워낼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일기 쓰기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가득 찬 오늘을 비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야 또 내일을 살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8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몽니의 일기였어요. 별밤 시작하면서 일기 쓰기는 일종의 감정 배출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감정을 글로 써내리는 것은 일기장 다 쓰지 않더라도 버릴 종이에 써서 그걸 버려도 효과가 꽤 있답니다. 유미경님은요. 매일매일을 비워낸다고 생각하니 일기는 꼭 써야 할 것 같네요. 매일이 가득 쌓여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나 봅니다. 앞으로는 가끔이나마 일기를 써야겠어요. 진짜 우리가 은근히 스트레스에 어떻게 보면 요령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뒤로 좀 밀어넣고 아 이거 스트레스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잘 속일 줄 알게 됐죠. 뭐 이것 또한 저는 엄청난 그 어른이 되어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요. 두통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상한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조금 아무튼 뭔가 몸이 이상해지고 성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거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멘탈로 스트레스 관리를 지나치게 냉정하게 해버린 바람에 그 스트레스들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일기가 정말 좋기는 해요. 9724님, 저는 공연 일기를 써요. 공연 보고 오면 티켓팅북에 티켓을 끼워 넣고 그날 본 공연이 어땠는지 기록해두는데 가끔씩 읽어보면 재밌어요. 아 이거 진짜 나중에 돌아보면은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네요. 뭐 그리고 공연장에 여러 가지 뭐 기념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눠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 콘페티라고 하죠. 색종이나 뭐 이런 거 팡 터트렸을 때 그거 몇 개씩 주워 오기도 한 거 저도 좀 모아뒀었는데 이 다음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찬란했던 날들의 기록으로 보일까 싶더라고요. 자 오늘 별밤이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일기장이 돼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 뭐 또 털어놔야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미니창 문자창에다가 쏟아내세요. 그러다가 생각난 노래 있으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놔

받았고요. 이번 주에는 부엉이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티켓 선물 있습니다. 8월 26일에 개봉하는 영화 경주 기행인데요.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이연 배우가 내 모녀로 출연해서 따뜻한 가족의 뜨거운 울분, 예측 불가의 전개까지 모두 담긴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주목한 이번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0: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6: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8: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듣고 오셨고요. 별밤을 일기일장 삼아서 보내준 사연들이 왔군요. 0715님. 아들 논산훈련소 입대시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벌써 보고 싶네요. 무탈하게 훈련 잘 받으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마음이 너무 헛헛하시겠어요, 0715님.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건 너무 폭염일 때를 살짝 피했다라는 거 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0715님 마음도 그렇죠? 무탈하게 잘 돌아오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녀분들 지금 입대시킨 부엉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종종 사연 보내주세요. 4072님은 조금 늦게 온다던 학생이 연락두절. 수업에 오지도 않네요. 1대1 수업이라 수업 마치는 시간까지 저 혼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열받죠? 헐, 이거는 그거 뭐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노쇼라 냉정하게 그 레슨이라면 레슨비에서 이제 삭감해야죠. 이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해도 돼. 벌금 차원으로. 근데 뭐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던 학생이 그런 거면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늦게 온다던 사람이 안 오고 있다. 뭐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어떤 수업인지?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는 사연입니다. 7116님, 존경할 수 없는 어른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힘겨워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지치는 게 정말 괴롭네요. 퇴근길에 갑자기 라디오에 하소연해봅니다. 아유, 어른이라고 다 존경할 수 있나요?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은 드물게 나타나서 더 빛나는 법이거든요. 그냥 나와 나이에 그냥 그 숫자만 다른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언어만 당연히 공경의 언어를 쓰시고 어른인데 왜 저러지 하면서 모든 행동을 보면은 7116님만 손해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정신 승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별밤이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더 보내주시고요. 소란의 스위치 들을게요.

0: 왜?
1: 아니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인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

소란의 스위치 이어서 다비치의 지극히 사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송혜민 님이요. 중앙아시아 3개국 가족 여행 후 내일 한국 갑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에 키르기스스탄 트레킹이 제일 힘들면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11살 아들과 50km 정도 트레킹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빨리 한국 가서 냉면 먹고 싶습니다. 와, 진짜 인상 깊은 그 기행일지입니다. 와, 멋져요. 진짜 이 나라별로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셨죠? 11살 아들이 트레킹 한 것도 그것도 대단한데요? 이런 경험이 좀 쌓여 있던 아드님일까요? 아무튼 지금 이제 아직 해외에 계신 건데 살짝 그래도 시원해진 한국이라서 돌아오면은 또 기분까지 더 좋으실 것 같네요. 돌아와서 냉면에 만두도 살짝 추가하지요. 최지연님은요. 오늘은 3주간의 딸아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었습니다. 그간 아이들 챙기느라 돌보지 못한 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차 한 잔과 책 한 권 그리고 운동하며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이들 방학이 끝날 때가 이제 비로소 살짝이나마 숨 돌리면서 한숨 돌릴 때겠군요. 우리 학부모 부엉이 분들은. 자, 노래 하나 듣고 2부로 다시 올 테니까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 보내주시고요. 존 박의 Bluff. Are you ready? I threw your things out the window. No, you've been seeing him again.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날씨는 어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 아침부터 태양이 무서운 기세로 떠올랐는데 이젠 그 시간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보면 팔에 닭살이 올라올 정도로 쌀쌀하다. 8월 중순이 지났으니 2026년도 절반을 지나 하반기로 접어든다. 더위가 가시니 좋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도 있다. 우리 집에는 내년에 16살이 되는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덜 부지런해도 될 텐데 말이다. 이제 노환이 오면서 급하게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도 있고 처치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속절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 상태가 괜찮아져서 다시 산책을 할 때도 또 숨이 가빠오진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내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려고 한다. 우리 집 강아지 하동이의 시간이 잔잔하고 무탈하길 바라며 말이다.

The Sacred Souls의 Live For You 오늘 사연 주신 백현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갈 때 처치를 받고 다시 복귀했을 때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다시 공원을 산책할 때 항상 우리 하동이와 김이나 씨 라디오를 들어요. 이나 씨가 만드는 별밤이란 공간은 매우 호젓하기도 하고 잔잔한 삶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려서 편안해지거든요. 노견과 함께 살면서 조마조마해질 때마다 저를 진정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려고 사연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희 고양이보다 한 살 어립니다. 제가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요. 이제 올해 또 그 형아 고양이는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진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을 마음 깊숙이 하나하나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키우셨네요, 현아님. 강아지랑 고양이랑은 또 달라서 고양이는 이제 15세를 종종 넘기는데 자주 강아지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현아님이랑 행복한 날들 오래오래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현아님도 마음 힘들 때마다 여기다가 툭툭 털어놔주세요. 백현아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무탈했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하루 얘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는 동안에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들을게요.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이어서 정승환의 에필로그 들었고요. 요즘이 개학 시즌인 동시에 코스모스 졸업 시즌인 것 같습니다. 0581님께서 저 드디어 오늘 코스모스 졸업했어요. 처음 선택한 게 저랑 맞지 않아 중간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름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몇몇 안 되는 졸업생들과 학사모도 던지고 부모님과 사진도 찍었어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하루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축하드릴게요. 몇몇 안 되는 분들과 함께 한 만큼 추억의 밀도는 더 높을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홍은수님은 대장부엉 저 오늘 드디어 척척 석사 됐어요. 학위복이 너무 더워서 안에 수영복 입고 싶었음. 교수님이랑 사수 오빠한테 편지랑 선물도 드리고 연구실에 간식도 마련해놓고 오니 뿌듯해요. 섭섭한 마음 없이 시원하기만 한 중 드디어 끝이다 라고. 아 여기 또 너무너무 고생한 부엉이가 한 분 더 계셨군요. 수영복 입으면 더 더울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이게 딱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날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입으면 위험한가? 수영복! 더운 날 수영복 입는 게 난 너무 싫은데 물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칭찬도 드리고요. 박진희님은 우리 집 미니미들이 다 계약해서 그런 건지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는 게 평범한 일상이겠지만요.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시원섭섭 또는 시원만한 사연 또는 약간은 섭섭한 사연 가지각색의 풍경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버레츠의 Be My Baby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하루님이 오늘 해 떨어지고 자전거 좀 타봤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내가 직접 움직여서 바람을 가르는 느낌 너무 신나요. 이번 가을까진 자전거다. 신청곡 남겨요. 정인 게리의 자전거라고 남겨주셔서 이 노래 듣고 3, 4부로 와서 계속해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 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재

0: 세대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 seconds of summer. 하이 들으면서 별밤 3부 왔는데 너무 또 귀여운 사진이 도착했어요. 사연과 함께 6047님 예전에 별밤에 사연 쓰면서 저희 집 강아지 사진 보내니까 이나님이 스컹크인 줄 알았다고 하셔서 저 길 가다가 완전 빵 터졌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는 블랙 시츄입니다. 파양돼서 보호소에 있던 한 살 아이를 입양해서 6년간 키우고 있어요. 얘는 진짜 바둑이네 하는 분들이 있고 블랙 시츄는 난생 처음 봤다며 신기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5 seconds of summer의 하이 신청해요 라면서 드디어 앞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름을 보내주셨나? 이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냥 일단 가끔 사진 보내주실 때 스컹크라고 불러도 되나요? 너무 스컹크야. 털의 느낌이 너무 예술이고요. 그리고 약간 크루엘라도 닮았어. 그 101 달마시아, 그 뭐지? 101마리의 강아지인가? 그 아무튼 동화책에 나오는 크루엘라. 크루엘라가 키우는 강아지. 아, 너무 귀여운데 6047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저희 별밤에서 또 강아지 고양이 사진은 언제나 널리 널리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그리고 강아지 이름도 좀 알려주신다면 물론 저는 스컹크라고 부를 수 있지만요. 아, 정들 강아지가 또 생겼네요. 예.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자, 읽을 게 있군요. 자, 남은 한 시간도요. 부엉이들이 지금 꼭 듣고 싶은 노래나 뭐 일기처럼 남기고 싶은 얘기 또는 뭐 아무런 얘기 좋아요. 아주 아주 극도로 사소해도 좋고요. 아주 아주 창피한 얘기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나 오늘 부엉이 만난 썰을 안 풀었네. 여러분 제가 그 하는 운동 중에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제일 강도 높은 운동이 있는데 원래는 저 혼자 또는 한 명 정도 더 있는데 오늘따라 저 말고 두세 팀이 더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필이면 남은 두 팀이 너무 운동 그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따라 좀 위축되는데 좀 구석으로 가면 안 돼요? 나 괜찮습니다. 선생님 좀 저를 안 봐주시거든요. 와, 그래서 여자분도 내 또래이거나 나보다 조금 위신 것 같은데 몸 이 근육이랑 운동 능력이 와, 저분도 너무 잘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유, 남자분은 물리치료사고 여자분은 필라테스 선생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필라테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저 부엉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와, 그분 진짜 운동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들으러 오신댔는데 어떻게 됐지? 아무튼 그런 썰이 부엉이를 또 마주쳤다. 근육 부엉이였다. 이 얘기 드리고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네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하는 것도 서러운데 헤어진 지 얼마 안된전 남친이 새로운 연애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쉽게 새로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지 저는 어렵던데. 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았나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예지님. 이 와중 야근하는데 이거 언제 아신 거예요? 오늘 아신 거예요? 아, 참. 그래도 사람 마음에 쉽게 안 들였다가 떠나보내는데 오래 걸리는 예지님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제 짝을 만났을 때그 안정감은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쉽게 새로운 마음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뭐 그게 막 크게 뭐 잘못됐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예지님처럼 좀 이렇게, 아, 그런 템포 있잖아요. 좀 묵직한 템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이 살 짝은 아닌 게 확실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진님 같은 분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마땅합니다. 아, 너무 혼자서 야근하신다는 거 너무 서러울 것 같아서 별밤에서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주승윤님,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떨어진 아쉬움보다도 주위에서 믿고 응원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못내 미안한 밤입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해요. 승윤님 뭐 아쉬움보다 왠지 근데 사연에서 여전히 씩씩함이 느껴집니다. 예, 네, 알겠죠?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시험이 합격 소식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그렇지 그런 사연을 우리는 주로 그리고 그럴 일이 있을 때 사연을 많이 보내서 그렇지 불합격이 뭔가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일이에요. 또한번 도전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김진희님, 아이들이 개학하니 천국이에요. 퇴근 후 느긋하게 간단한 저녁을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이렇게 간만에 별밤을 두 귀에 가득 담을 수 있다니요. 오늘따라 대장범 목소리가 더 꿀같이 달콤하게 들려요. 도경수의 팝콘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사연들 도착하는 시즌이군요. 예. 아이들 개학했다. 이제 약간 좀 나도 쉰다. 이런 사연들 좋습니다. 두분 신청곡 들을게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도경수의 팝콘.

패턴스의 행운을 빌어요에 이어서 도경수의 팝콘 들었고요. 김영식님,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13개월 아이의 엄마 아빠는 각자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엄마는 야근이라 아빠가 아들 재웠고 이제 라디오 들으며 집 치우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식님. 휴가를 마치고 난 뒤에 묵묵히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상이겠지요. 김혜원님은 늦은 여름 휴가 갈 준비하고 있어요. 휴가 가기 전에는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여름 따위 시원하게 해소하고 올게요. 로지의 바다 가자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약간 휴가를 남들 다 갈 때랑 다른 시기에 쓸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더 고즈넉한 휴가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저를 화나게 하는 사진이 도착했어요. 저 귀여운 걸 보면 화가 나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6694님인데 비 오는 날 강아지한테 우비 입히고 좋아하는 산책했는데 집에 와서 싫어하는 목욕시키니까 애기 표정이 시무룩하네요. 산책하지 말고 집에서 놀아줄 걸 그랬나요?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신청합니다 라면서 강아지 사진 두 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두 장인데요. 저는 이 두 마리가 이 두 사진이 한 마리의 사진이라는 것을 일단 놀랍니다. 이것도 빨리 허락 받아보세요. 왜냐면 부엉이들의 판결이 필요한 게 강아지의 비율이요, 몸의 비율이 약간 그러니까 그 투어스 같달까? 5세대 아이돌의 비율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0등신의 느낌? 왜냐면 한 사진만 그 우비 입고 서 있는 사진 봤을 때 다리가 너무 길고 너무 늠름해요. 근데 집에 와서 시무룩해진 얼굴을 보잖아요. 그냥 두 손바닥에 올라올 것 같이 생긴 작은 강아지예요.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저는 조금 화가 나요. 지금도. 너무 귀엽고 웃음이 나고 다리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얼굴 왜 이렇게 작고 진짜. 아, 오늘 강아지 사진 참 좋네요. 아까 그 스컹크는 잘 있나? 로지의 바다 가자,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들을게요.

로즈의 바다 가자,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듣는 동안에 역시 강아지 사진 얘기 나오면은 질 수 없지 하면서 반려동물 사진 많이 도착해서 너무 좋습니다. 3808님이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제가 본 야옹이 중 최고 고양이 사진 보냅니다 라면서 약간 이분은 존댓말을 써야 될 것 같은 포스의 고양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양이고요. 근데 화가 좀 나셨어요. 확실히 알아요. 난. 미간이 저렇게 조금 도톰하게 부풀어 올라있는 거 보니 사연 보내신 분이 뭔가 크게 잘못을 한 모양이에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건지 저 지금 일단 다녀와야 되니까 4부에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신청곡이랑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 4부로 올게요.

0: Chattara e Boseo.
1: Account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Account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Account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4부 시작했는데요. 부엉이들 그리고 부엉이들과 함께 사는 고양이 강아지들도 다 지금 4부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하루님이 모두 공유 원추 사진 다 공유해달라고. 앞으로 사진 보내주실 때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 사진 올려도 됩니다. 안 됩니다. 꼭 대장보호만 보세요.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반려동물 사진이 또 자랑하려고 이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분들은 그 이유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별밤 인별 오시면은 볼 수 있게 지금 올리고 있나 봐요. 허락받은 사진인데. 더 많은 또 털복숭이 사진들 좀 보내주셔도 좋고요. 양민영 님이요. 저녁 과식해서 뛰러 나왔는데 바람도 불고 선선해서 뛰기 좋네요. 목표 지점까지 와서 쉬면서 메시지 보내요. 하으라, 너무 쿨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힙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못하고 있는 거. 큰맘 먹고 몇 번 해봤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러닝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 골반 비대칭 좀 있어갖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뛰면 한쪽 발만 발목만 이렇게 휙휙 돌아요. 약간 운동 좀 또는 신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거 왜 그런지 아실 텐데 요거 좀 고쳐지면 저도 힙하게 뛸 겁니다. 6346님은 마음이 복잡해서 공원을 걷고 있어요. 제법 선선해진 밤공기와 포근한 대장 목소리, 진한 풀향기까지 별밤 덕분에 모처럼 편안한 밤입니다. 라고. 그래요. 지금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내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더 걔네들이 기승을 막 부리면서 자꾸 영역을 넓히는데 진짜 그냥 몸을 움직이면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이 내가 들어가 정리 안에 다 참 깨끗해집니다. 더 편안해지시길 바라겠고 엄나영님이 초등학생 둘째 셋째가 개학했어요. 여름방학은 짧아서인지 금방 지나간 것 같네요. 아직 낮에는 많이 더워서 걱정되지만 아이들 새학기 적응 잘하길 엄마가 응원할게.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305님은 친구랑 한창 떠들다가 방금 헤어지고 혼자 가는 길인데 뭔가 쓸쓸하네요.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요. 진영 피처링 최유리의 왜 사랑. 뭐가 쓸쓸해요. 저랑 이렇게 놀면서 가고 있는데. 저랑 한참 떠들고 있는걸요. 저 여기 있다고요. 신청곡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린대요. 신청곡도 같이 듣죠.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그리고 진영 피처링 최유리의 왜 사랑.

제이레빗의 해피띵스에 이어서 진영 피처링 최유리의 외사랑 들었습니다. 4213님께서 1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던 쇼핑몰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 매출도 저조하고 직접 사진 찍고 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을 다 하다 보니 자주 축축 처지는데 그럴 때마다 라디오가 얼마나 큰 기운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은 가을 옷들이 대거 들어와서 작업할 게 끝도 없지만 대장범 목소리 비타민 삼아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이 진짜 힘든데. 제가 친구랑 한 2년 넘게 했나? 저 인터넷 쇼핑몰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었어요. 2년 못했나? 그치만 그때 되게 재미는 있었어요. 예, 친구랑 둘이 시장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떼어서 사진 찍고 그리고 꼭 그 새벽에 가면은 맛있는 그 야식 파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친구랑 저는 꼭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그게 참 추억입니다. 3854님 저희 집 사랑둥이들입니다. 어, 털복숭이들이 왔군요. 오늘 임플란트 심었고 지금 수술 후 집에 가고 있어요. 범진의 인사가 듣고 싶네요. 아, 임플란트는 3854님이 심으신 거겠죠? 그죠? 강아지. 근데 이제 강아지 보내주신 강아지의 얼굴이 본인이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너무 아련해요. 왜, 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강아지는 어떤 틈에 이렇게 아련한 얼굴로. 네? 우리 사연자분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며 옆에 이 수많은 고양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7마리예요. 고등어 치즈 깜장이. 아 뭐가 약간 식당이거나 집? 집이면 되게 멋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터? 장사하시는 곳 같은데 고양이들 머물고 가게 공간을 마련해 두신 분 같아요. 좋은 사람. 이분께 선물 보내드려요. 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 고양이들 치즈냥이는 왜 이게 망보고 있나? 다른 영역의 고양이도 못 오게? 너무 귀여워요. 강흥천님께서 오늘 개학 대비 출근했습니다. 수업보다 업무가 힘들어요. 작은 학교다 보니 일도 많고 제가 덤벙거려서 큰일입니다. 이 학기 계획 촘촘히 적어놓고 자주 읽는 습관 갖고 싶어요. 이적에 같이 걸을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개학을 해서 이제 한숨 돌린다는 학부모 부엉이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개학 때문에 또 한풀 다시 바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범진의 인사에 이어서 이적에 같이 걸을까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8월 18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털복숭이 친구들의 사진이 너무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들 자랑할 줄 알았으면 내일 조금 더 하고 싶다. 9731님이 보내주신 우리 검은고 케이스에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 조폭의 표정을 하고 있는 깡패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권나리 고양이님. 그리고 0248님의 율무는요. 조금 너무 예쁘게 생겨서 약간 사료 모델해야 돼. 예. 코기거든요. 코기. 외식 코기인데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즐거운 일 있었나? 너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인데 7734님의 또당이라는 할머님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문학. 이건 문학견입니다. 뭔가 지금 시를 떠올리고 있어. 틀림없이 시를 떠올리고 있는 게 틀림없는 또당이. 그리고 7530님의 행운군. 11살인데 놀랍도록 동안인 치와와로 추정됩니다. 근데 약간 뭔가 멍하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1552님께서 아이 학원 대기하면서 문자 보내요. 사실 저희 강아지 비앙코 자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신청곡은 술탄 오브 디스코의 숱한 밤들이요. 비앙코는 어딨죠? 아, 오늘의 헤드라이너답군요. 비앙코는 정말 여러분 비앙코처럼 생겼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궁금한 분들 지금 별밤 SNS 그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쪽 그쪽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앙코처럼 생긴 강아지가 뭐지? 생각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강아지의 모습들 고양이랑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휴! 우리 털 친구들까지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술탄 오브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해 좋아하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소거법으로 하나씩 지워나갔죠. 유년 시절부터 한 번도 질리지 않았던 단 하나, 아이스크림이 남더군요. 그렇게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주지 않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즐거운 마음처럼 이 찰나를 정성껏 음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
3: 대충한 리모델링? No.
4: 제대로? Yes.
3: 무너진 외벽? No.
4: 새롭게? Yes.
3: 헌집 줄게 새집다오.
4: 주식회사 해암.
3: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4: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

0: 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요즘 왜? 라고 묻고 싶은 것이 있나요?
0: 어릴 때는 왜?를 진짜 많이 묻지만 크면서 좀 줄어들죠.
1: 괜히 물어보기 귀찮고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고요.
0: 근데 사실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1: 그래서 또 제 DJ 애칭이 궁금한 게 많은 궁디 아니겠습니까? 도균이는 왜 팬들이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까? 성일이는 왜 동네 친구 같은 편안함을 추구미일까? 매일매일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0: 그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든 세상에 쓸데없는 궁금증은 없습니다. 더 많이 궁금해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밤.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A2 메이저 남성모.
0: 저는 조성일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18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하츠투하츠의 스타일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번 주 친친방 스페셜 DJ 궁금한 게 많은 궁디 에리트 메이저 남성모
0: 빵을 좋아하는 빵디 에리트 메이저 조성일입니다. 예.
1: 좋습니다. 자, 친한 친구 방송반은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되는 라디오로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학교 방송반스럽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0: 그래서 착장부터 교복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디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1: 저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입니다. 오. 장학생. 네, 학교 행사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받은 장학금은 아니었고요. 오. 행사 이런 것들 많이 참여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0: 저도 사실 우리 궁디처럼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고 오.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아서 오. 교과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친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 선생님들과 친한 아이 였습니다. 저는
1: 선생님들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 궁디 안 예뻐할 수가 없죠.
1: 하긴
0: 궁디는 이렇게 되게 착장을 진짜 학생처럼 잘 입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교복에 넥타이만 맸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또 선도부였어요. 고등학교 아. 때 교복 제대로 안 입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고 생겼는데 아. 근데 지금 하서 지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좀 미안한 게 저도 교복을 제대로 안 입었거든요.
1: 와 뭐야 그러면.
0: 약간 내로남불이 좀 있었던 선도부였습니다.
1: 그러니까
0: 죄송해요.
1: 아직도 내로남불 있잖아. 자, 아무튼 네? 1642님이 선도부 성일이한테 잡히고 싶어요.
0: 저한테 와. 잡히진 않고요. 저한테 이름만 적히고 선생님한테 잡힙니다. 아 어떡하죠.
1: 맞아요.
0: 제가 저한테 오면은 제가 꽉 잡아드릴게요. 손이라도 꽉 잡겠습니다.
1: 오호.
0: 네. 자 그럼 민주님께서 고등학교 가면 궁디 빵디 같은 선배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
1: 없겠지 이미 졸업했는데.
0: 아 너무 티다.
1: 네? 아니
0: 너무 티예요.
1: 아 선배 있는 줄 알고. 아 근데 약간 저는 중학교는 선배가 없었어가지고.
0: 저는 고등학교 때 선배가 없었어요.
1: 네, 저 1회 중학교 1회 졸업생, 얘는 또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었으니까.
0: 네, 그래서 저희는 위에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1: 후배들만 계속 생겼습니다.
0: 맞아요.
1: 유진님께서 빵디 오늘 왜 이리 잘 생겼나요? 나 아나.
0: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또 지금 교복을 입었지만 학생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교복을 입은 김에 학생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오늘. 오. 박예은님께서 궁디 오늘 너무 쿼카 같아. 진짜 닮았어, 근데?
1: 아, 근데 나도 이게 부정하고 싶지만 점점 그게 보이더라.
0: 그치? 그게 이미지가 있다니까. 눈 동글동글하고 약간 그 뭔가 그러니까 장난기 많은.
1: 내 오른쪽 얼굴이 약간 있어. 이렇게 왼쪽 얼굴은 그냥 그렇거든. 내 오른쪽 얼굴 쪽으로 하잖아. 그럼 약간 코카가 있는 것 같아.
0: 있는 것 같아.
1: 이렇게 하면
0: 오케이. 확실히 코카 네. 같다.
1: 지금 저희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가능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노트북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0: 자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봤죠. 요즘 궁금한 것이 있는가? 궁디는 이름부터가 스포 아닙니까?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1: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뭐 비행기를 타도 궁금한 게 있고 뭐 기차를 타도 궁금한 게 생기고 뭐 네 되게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약간

0: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얘기를 안 하는.
1: 그쵸.
0: 네.
2: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못 참아요.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주변 사람들이 귀찮을 때가 많죠. 우리 궁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막 하나하나 물어보면 야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 질문이 많아요 저는.
0: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끼리 또

0: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하고 있었는데 성빈이가 오더니 갑자기 계속 답을 술술 말해버려서 야 그냥 너 저리 가 하고 이제
1: 네. 아 근데 약간 저는 그 약간 뭔가 상식이 많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아 이거 그거잖아 그게 너무 약간 킹받더라고요.
0: 그니까 뭔지 알아. 자 오늘도 친친반 생방송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왜? 라고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질문해주세요. 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0: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1: 궁디 빵디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겁니다. 또 2부에서는 저희가 가져온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어요.
0: 3부는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1: 아, 긴장하셨어요?
0: 네.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반말로 토크 나누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 가져볼게요.
1: 또 교환일기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써온 일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0: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1: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0: 먼저 0번 남성모 아잉.
1: 0.5번 조성일
0: 아잉. 그리고 1번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눈물을 흘리며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궁디빵디 파이팅.
1: 아 이거 2번 궁디빵디가 원한다면 되어줄게. 너의 팔리아치 나 오늘부터 삐에로 입문해서 정통삐가 되어 돈 많이 벌어서 궁디빵디 먹여 살릴게. 삐에로 여친 어때님.
0: 오 3번 금송아지 사랑단 송아지 쓰다듬으로 출석합니다 님.
1: 4번 독창적 별명 짓기 예를 들면 꿍디꿍디 궁디빵디 오늘 야자 잘 부탁해 님.
0: 5번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 아
0: 저를
1: 잠깐 이거 다시 해주세요.
0: 네?
1: 저기 마음에 들어 그러는데 연락처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0: 아 그래요? 저기 마음에 들어 그러는데 연락처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를 연락처 주세요. 연락처 아니면 연락처 연락처 주면 연락 꼭 연락줘. 예 연락처님. 네.
1: 6번 빠빠 빨간맛 일신모의 빨간맛 궁금해 허니님.
0: 7번 이니미니마니모 니마니마니 미나모님.
1: 8번 아니 나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러 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선생님이 돈 아깝게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딱 봐도 퍼스널 컬러가 조성일이라고 조성일 보러 가야 안색이 확 살아난다고 더 이상 봐줄 게 없으니까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러 왔다 님.
0: 9번 나 뭐해? 왜 내 연락 안 봐? 누나 안 바쁘잖아. 누나 나한테 질렸어? 누나 이제 나 안 보고 싶어? 누나가 좋다면서 누나가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건데? 나 버릴 거야? 누나 나 안 버린다고 했으면서 왜 거짓말해? 누나 나 지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님.
1: 마지막 10번 아무래도 궁디빵디라면 오늘도 이거 꼭 해줘야겠지. 궁디빵디 아궁빵 궁디빵디 볼지빵 우리 아빵이보다 조성일 남성모 오빵님.
0: 네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띵동 띵동, 남성 모씨 배달 왔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을 열어 랄라.
1: 아휴, 기골도 장대하시고 성대도 대단하시네요. 일단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성모의 하루 언박싱. 새로운 향수를 샀다. 그리고 립밤도 샀다. 그 립밤 잃어버려서 다시 산 건데 또 잃어버렸다.
0: 아니,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1: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립밤을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을 자주 잃어버리네요.
0: 그럼 약간 평소에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댕겨요? 아니면 립밤을 가방에 넣고 댕겨요?
1: 가방에 넣고 댕기는데 제가 이제 가방을 막 두다 보니까 이게 흘러나오는 건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안 빼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근데 궁디 가방이 약간 힘이 없는 가방이긴 하던데.
1: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립밤을 이게 건조기에서 발견해가지고
0: 그럼 또
1: 열어봤는데 다 녹아있더라고요. 아...
0: 근데 이거 저 딱 이틀 전에 저도 건조기에서 립밤을 주머니에 넣고 돌려가지고
1: 아쉽습니다. 정신 좀 차리자 궁디뻥디.
0: 그렇죠. 근데 새로운 향수를 샀다고 했는데 어떤 네. 향수 샀어요? 뭐 약간의 좀 정보를 드리자면
1: 저는 르땡땡 향수에 이제 몇 번인지는 비밀입니다.
0: 아 그렇죠. 근데 네. 이것도
1: 직접 마트로 와보세요.
0: 공감이 되는 게
1: 알려드리겠습니다.
0: 저는 제 향수를 남들이랑 같이 쓰는 게 뭔가 조금 저한테만 났으면 좋겠어요, 이 향기가.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0: 그래서 약간 저는 최근에 산 향수를 이제 공유 안 하는 편입니다, 잘.
1: 아,
0: 직접
1: 오케이.
0: 직접 마트로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2629님께서 궁디님 조그만 도균이는 안 잃어버리도록 조심하세요. 도균이는 잃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찾아올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0: 도균이는 뭐. 잘 진짜 찾아올 수 있고 되게 그러니까. 성숙한 친구라서
1: 맞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0: 네, 그래서 뭐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잘 찾아올 거예요.
1: 맞아요. 저희가 단체 스케줄 같은 거 있으면 도균이는 없어도 저희가 굳이 찾으러 나서지 않는데 석준이나 성빈이가 없다 현장에 그러면은 저희 다 총 출동해서 성빈 어딨어 어딨어 전화하고 하는데 도균이는 절대 안 찾습니다. 알아서 잘 옵니다.
0: 네. 그리고 2095님께서 건조기 제발 살려줘.
1: 미안해.
0: 건조기야 미안하다.
1: 어쩔 수가 없다. 너가 운이 안 좋은 거야. 우리 숙소로 온 건.
0: 너가 너무 따뜻해서 그래. 그래서 립밤이 다 녹았어.
1: 그러니까. 립밤이 살려달라 해야지.
0: 그치.
1: 띵동 띵동 띵동 띵동 띵동. 조성일 씨 택배 왜? 받아가세요. 3초 안에 안 나오면 집어 던집니다. 3 2 1
0: 택배 들어와 들어와.

0: 성일이의 하루 언박싱. 꿈에서 포켓몬 카드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았다. 기분이 좋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갑자기 타셔서 좀 뻘쭘했다.
1: 그니까.
0: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포켓몬 카드를 구매해본 적이 없거든요.
1: 요즘 근데, 유행이잖아.
0: 네, 근데 요즘 유행해가지고 그 이제 당첨되는 쇼품을 보다가 잤어요. 근데 그랬는데 꿈에서 당첨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꿈에서 당첨된 카드가 거의 한 몇 억이 되는 카드였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아 너무 기분 좋다고 딱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깬 거야. 아 근데 그래도 꿈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은 좋은 거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샵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원래 샵에 엘리베이터에 많이 안 타잖아요 사람들. 그날따라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었는데 띵동 하자마자 이제 문이 쓱 열리면서 이제 다른 분이 타셔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아 뭐라 하고 이렇게 좀 머쓱하게 엘리베이터를 나왔습니다.
1: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0: 저희 신곡이요.
1: 아
0: 그거를
1: 위험한 사람이네.
0: 크게 부르고 있다가 사람이 타셔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켓몬 카드 당첨된 게 약간 그 골드 리자몽이라는 카드인데
1: 오.
0: 그게 진짜 엄청 비싼 카드로 알고 있거든요.
1: 전 잘 몰라가지고.
0: 그래서 광어 지느러미님께서 당첨된 거 여기 말하지 말고 복권 샀어야지.
1: 아 저걸 믿고 제가 많이 사봤는데
0: 네.
1: 절대 당첨되지 않고요.
0: 네. 그걸 믿고 많이 산 궁디를 보고 안 샀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1: 네, 가끔 이제 사볼까 고민을 하긴 해. 왜냐하면 맞아. 약간 진짜 막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럴 때 그치. 그럴 때는 이제 당장 오늘이나 내일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럴까 했는데 현금이 제가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녀가지고 자주 잘 못 삽니다.
0: 네. 이렇게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BTS의 노멀. No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멀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1: 좋아요.
0: 백구찌님께서 과자 야무지게 먹네. 오도독 오도독 오도도도독 오독 오도독. 맞습니다. 오랜만에 네. 추억의 과자여가지고
1: 네 맞아요. 좀... 저 과자가 또 오도독 거리는 식감이 좋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세모님께서 궁디님 물건을 찾을 때 도깨비한테 돌려달라고 말하면 돼요.
0: 응? 저게 무슨 말이야?
1: 저희는 사실 도깨비한테 돌려달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0: 진짜요?
1: 이게 도깨비님 립밤 찾아주세요. 아. 이렇게?
0: 아, 전 그런 거 안 믿어가지고
1: 차라리 그냥 뭐 성냥이나 이렇게 딱 켜서 후 불거면 이제
0: Beautiful life
1: 아니 바로
0: 난 너의 곁에 있을게
1: 바로 도깨비는 그렇게 불러야죠.
0: 진짜 한번 해보고 효과 없으면 세모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나연이님께서 궁디빵디 오늘 교복 입은 기념 설레는 학교 선배 느낌의 멘트 하나씩 부탁해요. 학교 선배 설레는 느낌?
0: 아 오케이.
1: 누군가를 설레게 하는 중인가 내가? 오케이.
0: 나연아 내일 빼빼로데이다 알지? 기대할게. 한 요 정도.
1: 오케이. 학교잖아. 나연아 급식 먹고 같이 산책하러 갈래?
0: 느끼해.
1: 예. Yeah. 네 문자 주신 분들
0: 나연이가 네. 왜? 선배님? 저랑요?
1: 약간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
0: 그러니까
1: 좀 학창시절 그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어요 잘.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트레저의 파라다이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0: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나가셨지? 아, 그럼 시작해보자. 야간 자율학습.
3: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4: 몰래 몰래?
3: 조용 조용. 지금은 야자 시간. 먼저 빵디는 야자 해봤나요?
4: 저는 야자는 안 해봤어요. 오. 야자가 이제 옛날에는 필수였던 걸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선택제로 바뀌어가지고.
3: 맞아요, 맞아.
4: 야자는 안 해봤습니다.
3: 네.
4: 궁디는 해봤어요?
3: 선택적이면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죠.
4: 그렇긴 하죠. 네. 저희가 그렇게 야자까지 하면서 공부를 챙기는 그런 네. 성격은 아니었어가지고.
3: 맞습니다. 바로 네. 연습실로 갔었죠.
4: 그렇죠. 저희는 그랬죠.
3: 그렇죠.
4: 원래 야자 시간은 각자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지만 눈앞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겠어요. 몰래 조금씩 딴짓도 하게 되잖아요.
3: 맞죠.
4: 야자 때가 아니더라도 자습 시간에 딴짓 해봤나요, 공디?
3: 좀 많이 해봤죠. 저는 뭐 미니카도 접어보고 뭐 그 딱풀로 네. 이렇게 거미줄 만드는 것도 아, 해보고.
4: 그거 무조건이죠.
3: 네. 뭐 샤프심 이렇게 앞으로 넣는 것도 해보고.
4: 저는 이제 필통에 저는 펜을 엄청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펜들을 이렇게 두고 또 요 위에 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해서 탑을 쌓은 적도 많고. 오.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창 유치한 적이 있었는데 펜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팬들끼리 막 싸움을 붙여요. 이렇게 막 팍팍 이러면서 막 싸움을 붙였는데 네, 그때 진짜 좀 유치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 나도 많지. 앞 친구 괜히 이렇게 툭툭 쳐보기도 하고. 아, 정말 추억입니다.
4: 그쵸.
3: 네.
4: 네, 그리고 2693님께서 과자 녹여 먹어야 됨.
3: 아, 저거 뭔지 알지.
4: 나는 무조건 이제 과자나 젤리 이런 거 이렇게 서랍 안에다 쓱 넣어놓고 싹 안 볼 때 이렇게.
3: 아니, 나는 이게 고급 기술이 있는데 이게 서랍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 일단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냥 턱을 개고 있는 학생이거든? 어. 이러면서 약간 피곤한 척 하품을 이제.
4: 오. 아, 난 비슷하게
3: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 절대 몰라요.
4: 난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기침하는 척 하는 척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먹고. 네,
3: 본인들만의 그런 필살기 네. 있어. 스킬 맞아, 맞아, 스킬들이 맞아. 있어 다.
4: 네, 그리고 1028님께서 우리에겐 말랑이 이전에 지우개 똥이 있었다.
3: 아,
4: 그렇죠.
3: 지우개 똥 그 지우개 이렇게 연필 같은 걸 꽂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 뭔지 알아?
4: 아, 그래?
3: 어. 너 거기 안에 있는 몰랐어. 지우개 똥이 이렇게 올라와.
4: 우와. 저희는 이제 그냥 괜히 책상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괜히 지우개를 갈아가지고 막 지우개 아. 똥을 만들고. 그리고 지우개 따먹기라고 많이 했거든요. 손가락으로 아. 이렇게 넘겨가지고 막 아. 위에 올라가면
3: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4: 네, 지우개 막 얻어가고. 진짜 재밌었죠. 학창시절.
3: 2892님께서 저는 노트에 궁디랑 제 이름으로 궁아빠요. 오, 오.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 궁합이 어떻대요? 굉장히 궁금한데.
4: 안 좋게 나오신 거 아니야?
3: 에이, 안 좋게 나왔겠어. 환상의 궁합이지.
4: 노트에 오,
3: 그런 걸 어떻게 보지?
4: 약간 이름 궁합 같은 거겠지? 아무래도
3: 이름점. 예.

0: 신기하네.
1: 그리고 마파파리님께서 진짜 딴짓 마스터님들이시네.
2: 아, 그쵸 그쵸.
1: 전 진짜 마스터였죠. 저는 이렇게 저희 때는 뭐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퀴즈도 풀고 그랬거든요. 학창 시절에. 아. 쌤이 뭐 이렇게 내주면은 문제 그걸로 퀴즈 풀어서 모듬별로 막 뭐 맞추고. 근데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퀴즈를 푼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약간 뭐 게임도 가끔 하다가 친구랑 연락도 하고 뭐 그러면서 놀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다 추억이죠. 지금 할 수 없으니까.
0: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는 딴짓은 이거겠죠? 몰래 노래 듣기. 아,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냥 중학교 때는 휴대폰을 다 내야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휴대폰을 안 내도 됐었어가지고.
1: 저희 오히려 저는 자습 시간에 우리 미술 쌤께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자꾸 애들 조용히 자습하는데 습관적으로 막 따라 부르니까 조성현 입 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음악 들으면 되니까.
0: 그치 그치.
1: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야자 시간에 몰래 들어도 좋을 노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
0: 트로피. 저희 궁디빵디가 좋아하는 노래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골라봤는데요.
1: 그 노래들에 상을 하나씩 안겨줬습니다. 과연 저희에게 어떤 상을 받은 곡들이 등장할지 궁디빵디의 내 맘대로 시상식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먼저 빵디부터 시상해보시죠.
1: 오케이. 2016 궁디빵디 어워즈 첫 번째 수상 부문은요. 오. 조성일 군이 선정한 노력이 가상입니다. 주인공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Can't Stop. 축하드립니다.
0: 와, 축하합니다. 와우. 레드 핫 칠리 페퍼스님 축하합니다. 네. 왜 이 곡을 노력이 가상으로 선정했어요?
1: 왜냐면 제가 이거를 운동할 때 진짜 많이 듣거든요. 텐션도 오르고 약간 애초에 흥 자체가 올라요. 근데 그래서 약간 런닝을 뛸 때 좀 포기하고 싶다 이때쯤에 이 노래를 틀면은 더 오히려 빨라지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노력이 가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0: 좋네 좋네. 그럼 한 소절 뭐 흥얼흥얼이라도 가사는 모를 수도 있으니.
1: 네, 약간 처음에 둥둥둥둥둥둥 하다가 이제 템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뭐 Can't stop, nah, nah, nah, nah. 뭐 가사 몰라요.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달리는 겁니다. 저기 있네요. 이거 근데 띄워주셔도 뭐 Can't stop, dig, dig, dig, dig, dig, dig, dig, dig, dig, 뭐 이런 그런 가사입니다.
0: 오케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 가사는 안 보고 들어요. 그냥 분위기로 듣는 거라.
0: 분위기로.
1: 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어땠는지 감상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저희에게 혹시 혹은 또 82 메이저 노래에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도 문자 보내주세요. 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0: can't stop the spirits when I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through.
1: 빵디의 추천곡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듣고 왔습니다.
2: 피크닉님께서 궁디빵디 진짜 잘 노네.
1: 아, 잘 놀죠.
2: 저희 잘 놀죠. 저희끼리는 뭐 그냥 저희 둘만 있어도 사실 노래 한 곡 있으면은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납니다.
1: 맞습니다.
2: 그리고 다다님께서
1: 네, 다다님께서 명곡이죠. 아니 근데 이 노래는 가사 알아도 저렇게 부르게 돼.
2: 그쵸. 근데 전 모르긴 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부르시게 될 거예요.
1: 네. 근데 굉장히 너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
2: 아 그래요? 오호. 그리고 박세빈님께서 헐 이 노래 진짜 베이스 좋아서 좋아하는 노래인데 빵디도 좋아한다니 찌찌뽕. 오. 저도 좋아합니다 이 노래.
1: 난 모르는 노래였는데 앞으로 좀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0373님께서 Can't Stop 띵곡이다. 빵디 뭘 좀 안 해. 크크. 빵디는 락에 관심이 있었던 적 없나요?
2: 저도 한때 락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락은 뭔가 제가 딥하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진짜 좀 흥을 돋구려고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장르 많이 좋아합니다.
1: 좋습니다. 네.
2: 자 그럼 시상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1: 오케이.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2026 궁디빵디 어워즈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 다음 수상 부문은요 남성무군이 선정한 내 안의 그놈 상입니다. 주인공은 빅뱅의 투나잇.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제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진짜 저 내 안에 있는 무대 모드 남성모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 노래가 꼭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전주부터 인트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아.

0: 하면 이제 그냥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VIP거든요.
1: 그쵸?
0: 오늘은 또 지드래곤 선배님 생일이십니다.
1: 오늘이요?
0: 네.
1: 오!
0: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1: 아이 네. 잘 빌어서.
0: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노래 퍼포먼스, 이제 지드래곤 선배님이 기타를 부르시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 퍼포먼스가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들어 주셨는데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걸 듣고 무대 올라가면 제 눈빛이 바뀝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0: 오케이.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빅뱅의 Tonight.

0: 궁디의 추천곡 빅뱅의 투나잇 듣고 왔습니다.
1: 네. 2440님께서 갑자기 코노 가고 싶어졌어요. 아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코노 진짜. 아 근데 우리 궁디는 코노를 항상 동노라 부르지 않았어요?
1: 네.
0: 동노 뭡니까? 동노라 부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1: 있다고요.
0: 아니 코노죠.
1: 아니 동노요. 동천 노래방.
0: 코노죠. 코노. 홍코노라 하지 혼동노랍니까? 혼동노?
1: 홍코노는 홍코노라 하는데 동노를 동노라고 해요. 동노 가자.
0: 그냥 동네 노래방.

0: 아닙니까 그럼?
1: 아 뭐라는 거야?
0: 코너죠 코너. 동로라는 말은 그냥 그 동로 궁디만 쓰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 궁디만 쓰지 않는다고요. 제가 라방에서도 얘기했는데.
0: 네 그리고 5537님께서 Tonight 나 중학생 때 나온 노래인데 궁디 그때 몇 살이었을까?
1: 저희가 2004년생이니까
0: 8살이었네요. 초등학교 1학년.
1: 아, 맞습니다.
0: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0: 6496님께서 궁디 VIP라더니 완전 모드래곤이 따로 없네요. 한 소절 가자. 그럼 최애 파트 한 소절 불러주세요.
1: To take my soul, take my heart back. 새로운 설렘의 끝에 사랑은 내겐 어울리지 않아. Don't do much simple.
0: 오케이. 가사 모르는 건 저랑 비슷하네요. 뭐.
1: 아니 아니요 다 알잖아. 나는 그래도 딱 아는데 이제.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이제 좀 네.
0: 근데 저희끼리 항상 연습할 때 저희가 약간 리틀 G드래곤이라 부르거든요.
1: 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저에게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0: 되게 완전 항상 리스펙해요. 네.
1: 네. 오늘의 친친방 선곡표는 저희 궁디빵디가 직접 골라온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0: 이번에도 궁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1: 오케이 그러면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나의 침상을 받게 된 노래입니다. 주인공은 스자의 스누즈.
0: 예. 왜 이 곡을 추천했어요?
1: 이 곡이 이제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약간 정말 유명한 노래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틈틈이 자주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면은 그럴 때 이 노래를 딱 이어폰 꽂고 딱 들으면은 정말 잠이 잘 오고 뭔가 복잡했던 나의 마음과 이 머릿속을 좀 개워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좋습니다.
1: 그럼 이 노래도 바로 들으러 갈게요. 스자의 스누즈.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스자의 스누즈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2595님께서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따라 부르는 중. 여기가 내 동로다. 잠깐만요.
3: 네, 동로라니까.
4: 동로다?
3: 동로라니까.
4: 전 인정하지 않아요.
3: 인정하지 마. 너한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 자, 자.
4: 코너입니다. 코너.
3: 알아서 하세요.
4: 네. 자,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
3: 네.
4: 대망의 마지막 트로피를 받을 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3: 오.
4: 시원해지는 상상의 주인공 발표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폴킴의 화이트!
3: 화이트!
4: 제가 왜 이 곡을 선정했냐면 사실 요즘 너무 무더위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겨울의 분위기도 내고 좀 시원해지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 이름도 시원해지는 상상으로 이름을 붙여봤고 좀 이거 듣고 좀 이렇게 나른하게 더위를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어서 선정했습니다.
3: 좋습니다.
4: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 반말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원해지는 상상 같이 해볼까요? 폴킴의 화이트.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0: 나는 남성모.
1: 나는 조성일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까칠한 궁디 맛 젤리랑
0: 무지개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6814가 보내줬어. 나는 요즘 책 구입에 푹 빠져있어. 책을 읽지는 않는데 요즘 표지 이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모아두면 인테리어 짱임. 그리고 약간 보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기분도 들고. 그럼 너네도 추천해봐. 추천할 거 있어?
0: 나는 인테리어 말하는 거지?
1: 응. 책?
0: 아, 책 사는 거. 책 사는 거 나는 좀... 난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고 싶지 않아.
1: 아, 그래?
0: 난 지금도 좋은 거 같아.
1: 나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가지고 책 추천은 못하겠다만 인테리어 추천을 하자면 그 요즘에 무슨 약간 이렇게 향을 뿌려두는 돌 같은 게 있더라고.
0: 아,
1: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테리어를 두면 예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추천해볼게.
0: 좋네. 너클볼이 보내줬어. 아니 나도 성모처럼 야구 진짜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 저녁 시간 완전 야구한테 저당 잡혔고 어떤 파란색 야구팀 너무 사랑해. 막 피도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안 사랑해.
1: 그냥 라이온즈.
0: 아침에 산 유니폼 환불하고 싶네. 그래도 라이온즈 올해 우로 시작해서 승으로 끝나는 거 그거 해보자.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한 경기 진 거다. 아, 근데 약간 나보다 라이온즈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1: 아, 그래.
0: 라이온즈는 파란 게 아니라 푸른 거거든. 그래서 약간
1: 아 그런 그, 걸로 또
0: 약간 디테일이 살짝 아쉽네. 너클볼? 너클볼을 잘 던지나 봐. 아침에 산 유니폼 환불하지 말고 잘 간직해줬다가 같이 올해 푸른 해로 만들어보자.
1: 입고 같이 응원하면 되겠네. 좋다.
0: 우로 시작해서 승으로 끝나는 거 그거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믿어보자.
1: 그래. 예비삐가 보내줬어. 나 요즘 삐라는 글자가 웃음 버튼임. 정통삐, 개대박삐, 선배삐 모든 삐만 들으면 엄청 웃음 나와. 얼마나 삐가 좋냐면 너튜브 보면서 풍선 공예 같은 거 배우고 있어. 너네 풍선으로 강아지 만들 수 있어? 풍선으로 강아지는 만들지 못하는데 칼은 만들 수 있거든.
0: 아 그래?
1: 약간 삐? 요즘 그게 유행인가? 삐를 붙이는 게?
0: 그게 유행인가 봐.
1: 어떤 거에 삐를 붙여야 되는 거지?
0: 그냥 뭐 성일삐.
1: 아 약간 사물에도?
0: 어?
1: 아 사물에도? 아 삐에로의 줄임말이구나.
0: 아 삐에로의 줄임말이야. 성일삐. 성일삐에로.
1: 아 약간 아 그럼 무슨... 뒤에 삐에로가 붙은 게 말이 돼야겠네?
0: 그니까. 삐에로. 삐에로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였지? 삐에로는 우리를
1: 아 이거 이게 뭐지?
0: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 아 맞아.
1: 아 그래 이거였어.
0: 자, 나 풍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0: 방금 노래만 알면 됐어.
1: 6984가 보내줬어. 나는 요즘 약간 명상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꿀잠잠. 너는 또 명상해봤어? 나는 명상 안 해봤어.
0: 난 명상해봤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1: 나도.
0: 명상이면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내 성격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지나면 계속 약간 목을 한번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1: 맞아. 그리고 나도 약간 척추 측만증이 좀 있어서 명상 못해.
0: 한 자세로 있을 수 없구나. 좋다. 나는 명상은 내 성격이 힘든 것 같아.
1: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0: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리센의 Pretty Girl 준비했어.
1: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리센의 프리티걸 그리고

0: 광고까지 듣고 왔어.
1: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문자 계속 볼게. 민주님께서, 아 민주가 궁디빵디는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있어? 난 방금 나온 프리티걸이랑 레인보우님들의 키스.
0: 좋지.
1: 나는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있지.
0: 뭐지?
1: 빅뱅 선배님들의 하루하루. 대신 어쿠스틱 버전.

0: 그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아~ 나의 이 우울함을
1: 감수성이 좋구만. 그리고 6173이 성모야 나 내일 졸업이야 축하해줘.
0: 어 축하해.
1: 그래서 오랜만에
0: 고생했어 고생했어.
1: 그래서 오랜만에 대구 가는데 맛집 추천 좀.
0: 어 내가 맛집을 하나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곳이 있는데
1: 대구? 어 어디지?
0: 어디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서해 갈매기였나? 설해 갈매기였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무튼 그 거기를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가보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갈매기 살이 진짜 맛있어.
1: 아 그래서 어. 갈매기구나. 어,
0: 진짜 좋아. 맛있더라.
1: 맛있겠다.
0: 아니면 803맥에 가서 갈비를 먹어봐.
1: 803맥?
0: 너무 좋아.
1: 어떤 갈비야?
0: 돼지갈비지.
1: 돼지갈비. 맛있겠구만. 그리고 다음 문자도 읽어줘.
0: 2440님께서 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랑 매점 가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궁디빵디는 쉬는 시간마다 주로 뭐 했어?
1: 아, 난 학교에 매점이 없었어.
0: 나도.
1: 매점이 없어가지고 뭐 자판기에서 자판기에 우리는 이제 과자들이랑 음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뽑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그냥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만 했지 난.
0: 나도 수다 떨거나 숙제 미리 하고 숙제를 이제 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점심 시간에 축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곳 이반 저반 가면서 축구할 사람들 모으면서 팀을 짰지.
1: 나는 사실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내가 1회 입학생이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반에 이제 처음 입학하자마자 딱 그런 컨셉을 유지하려 했었어. 약간 만화에 나오는 차도난 컨셉 있잖아. 그런 아. 컨셉을 잡으려고
0: 최악이다.
1: 창가에 앉아가지고 묵묵하게 이제 창문을 바라보며 와. 싹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됐는데 나랑 친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은 반인 거야. 그때 다 깨졌어. 컨셉 다 깨지고 그냥 서로 막 복도에 누워서 놀면서 그냥 너무 활발하게 놀아가지고
0: 약간 좀 상상이 되네. 너 그 학교 다닐 때 그 이상한 가르마와
1: 가르마? 난 오히려 지금처럼 머리 다 내리고 다녔어.
0: 아니야 너 이상한 가르마였어.
1: 너가 어떻게 알아?
0: 아니 그 사진이 있었잖아.
1: 아 그 가르마를 탈 때도 있었고
0: 그러고 창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열이 받지?
1: 야 너 나랑 같은 학교 아니었잖아.
0: 아니, 근데 약간 상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넌... 차도난 컨셉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우리 빵디를 생각하면 약간
1: 넌 얼마나 어?
0: 나는 오히려 그런 거 말고 이제 나는 오히려 되게 시끄러웠지. 난 시끄럽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애들이 막 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일어나 하면서 이제 막 약간 소리 질러주는 선생님. 그럼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워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아이였지.
1: 근데 그거 알지? 막상 이런 애들도 자는 거 다 자고 약간 내로남불하고.
0: 아니라니까. 나는 이제 진짜 잘 수, 이게 암묵적으로 잘 수 있는 그 타이밍에만 자지 선생님이 막 열심히 해주실 때 자지.
1: 아, 그 타이밍이 뭔데?
0: 그 뭐 이거 하세요. 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하세요.
1: 그때 해야지 자면 어떡해.
0: 아니 그러니까 미리 빨리 끝내놓고 하는 거지.
1: 이렇게 빠져나간다. 오케이. 그리고 2863이 너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나는 엄청난 거 먹음. 진짜 엄청난 거. 근데 너네가 부러워할까 봐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럼 나도 얘기 안 해줄래.
0: 그러니까 나도 얘기 안
1: 나도 엄청난 거 먹었어.
0: 나 엄청난 거 못 먹어서 나 얘기 안 할래.
1: 아 그래? 나는 곰탕 먹었어.
0: 나는 버거 먹었어. 너겟까지.
1: 엄청난데?
0: 그래? 응.
1: 뭐 근데 엄청난 거에 기준이랄 게 사실 있나?
0: 그니까 뭘 먹었는지 저 궁금하긴 하네. 진짜 안 알려줄 건가? 무튼 5053님께서 궁디빵디 나 지금 일하는 중인데 힘날 수 있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라.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니. 아이고야,
1: 야근이네. 아 응원 한마디라. 우리도 일하고 있으니까 같이 파이팅 해보자.
0: 우리 오늘 같이 파이팅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아무 꿈도 꾸지 말고 푹 자보자.
1: 근데 일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를 우리랑 함께 잘 마무리해보자.

0: 자.
1: 화이팅. 조금만 힘내.
0: 곧 끝나. 그리고 3892가 헉, 나 오랜만에 쇼핑했는데 친구랑 똑같은 옷 샀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떡하지? 환불해야 되나? 그냥 입어? 너네라면 어떻게 할 거야?
1: 나라면은 그 친구가 환불하게 내가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
0: 그것도 방법이다. 나도 사실 최근에 옷을 샀는데 이게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끔 이걸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요즘에 이걸 많이 안 입는 것 같아.
1: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의류 사이트나 이런 걸 절대 공유 안 하지. 나만 알고 있어야 돼.
0: 그러니까 옷이나 향수, 신발 뭐 이런 것들은
1: 맞아 맞아.
0: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그냥 공유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1: 맞아 맞아. 겹치면 좀 그렇지.
0: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
1: 신청곡 들을게. 정서윤이가 보내줬는데
0: 아까 추천곡 들려줄 때 애툼의 노래에도 주고 싶은 상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잖아. 나는 애툼의 혀끝에 기상 주고 싶어. 오. 도입부부터 큰 소리로 맛깔나게 치고 들어와서 졸릴 때 들으면 바로 기상 가능하거든.
1: 사실 도입부의 주인공은 나지.
0: 그치. 혀끝이 그렇게 시작하잖아.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이렇게 맞지, 시작하잖아. 맞지, 맞지.
1: 그럼
0: 근데 그거를 진짜 알람으로 해놓으면은 바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1: 삐용 삐용 삐용 약간 경보음 같기도 하지.
0: 바로 bounce back is mine. 근데 혀끝은 사실 뭐 노래도 노랜데 뮤비가 너무 잘 나와서.
1: 맞아 맞아. 뮤비를 보면은 이게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어. 예찬이의 그런 표정들을 보면은
0: 장난 아니었지 그때.
1: 예찬이가 요즘도 장난 아니긴 한데 한번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고.
0: 그때 컨셉이 진짜 확실했었어서 만약에 음악 듣는 걸로도 잠이 안 깬다? 그럼 바로 뮤비를 틀어봐. 그럼 잠이 확 깰 거야.
1: 맞아. 그러면 서윤이 추천곡 에리투메이저의 혀끝 듣고 올게.

0: 에리투 메이저 혀끝 듣고 왔어.
1: 쪼가 보내줬어. 혀끝에서 성일이 랩 파트가 제일 좋아.
0: 쪼.
1: 거긴가? 뻥뻥뻥이니 creeping up like snail, spit it like stick, shoot it like bang bang. 여기 부분.
0: bang bang.
1: 나도 인정해. 랩 파트 좋아.
2: 좋아.
0: 아, 1283님께서 알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네 알람 몇 개 맞춰? 난 거짓말 안 치고 20개 맞춰놔. 그리고 20개째 일어나.
1: 그거 20개 맞추면 안 돼. 더 안 일어나.
0: 나는 한 4개? 3개 정도?
1: 근데 얘가 제일 안 일어나. 요즘에 원래는 근데 데뷔 초 때도 좀 빨리 나오는 멤버에 속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가장 늦게 나오는 멤버에 속해. 그게 이게 오전 픽업이면 확실히 제일 늦게 나오고 오후 픽업이면 그래도 좀 빨리 나오는 편인 것 같아.
0: 이게 짬이지.
1: 그런 건 안 차도 되긴 해.
0: 아니고 열심히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아침에 난 진짜 기적같이 일어나거든. 난 진짜
1: 그러니까 약간 픽업이 만약에 한 11시 50분이다. 그럼 11시 48분까지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0: 미안.
1: 나는 항상 11시 50분 픽업이면 무조건 11시에는 알람을 맞춰야 되거든. 근데 나는 딱 3개를 맞춰두고 그 매일 반복이랑 1분마다 반복 그걸 해놔.
0: 나도 그거. 그리고 경보음으로 해 난.
1: 나도 경보음으로 딱
0: 빵빵빵빵 하면서.
1: 근데 방금 우리 곡 혀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0: 한번 해봐.
1: 그리고 0619가 보내줬어. 혀끝 때 솔직히 둘 다 리즈였던 거 인정해?
0: 인정 못해. 난 솔직히 트로피 때였던 것 같아.
1: 아 나는 혀끝 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 반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란 머리에다가 올백 머리로 싹 올렸었는데 그때
0: 혀끝에는 석준이가 좋았지.
1: 뭐 석준이는 근데 뭐 항상 좋아가지고 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석준이는 뭐 석준이랑 성모는 사실 항상 빛나지.
0: 에이 무슨 소리야 석준이가. 그렇지.
1: 내가 거기 이제 혀끝에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거지. 자리 있나요?
0: 아니, 아,
1: 잠깐
0: 소리야.
1: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빛나 볼게요. 아 왜 이렇게.
0: 다음 이번 컴백은 성윤 씨가 확실히 빛날 것 같긴 한데.
1: 아 이번에 난 좀 빛나 볼게.
0: 0716님께서 궁디빵디야 지금 컴백 앞두고 있잖아. 혹시 지금까지 나온 앨범 중에 이 노래는 지금 나왔으면 더 잘 됐을 것 같다 생각하는 노래 있어? 수록곡 포함. 나는 트로피가 지금 나왔으면 난 좀 더 좋았지 않을까.
1: 그치. 요즘 그리고 사람들도 듣는 귀가 엄청 예민해지셔가지고 트로피 노래 들었을 때 딱 엄청 평이 좋을 것 같아.
0: 맞아. 우리가 트로피 때 생각보다 이제 음악 방송을 그렇게 꽉꽉 채워서 하지 못했거든.
1: 맞아.
0: 산옥도 많이 못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와서 딱 그거 산옥까지 딱딱딱딱 해버린다면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었지 않았을까.
1: 나는 촉. 왜냐면 촉은 우리가 그때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반응이 좋았던 곡이었어가지고 촉이 나중에 한번 역주행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5815가 보내줬어. 궁디 빵디들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했어? 난 요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함.
0: 나도 똑같아.
1: 아예 놔버려?
0: 하기 싫은 일을 굳이 안 했어. 근데 억지로 진짜 꼭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있잖아.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해야지.
1: 그렇지. 나도 딱 두 개로 나뉘는데 하기 싫은 일은 나도 굳이 하진 않는데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되는 것 같아.
0: 맞아. 하기 싫은 일이 있어 있고 진짜 하기 싫어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좀 더 즐겁지.
1: 그리고 사실 뭐 우리는 지금 아이돌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 뭐 춤, 노래,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학생의 본분은 해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 공부니까.
0: 맞아. 나 솔직히 비행기 타는 게 무섭거든.
1: 나 진짜 얼마 전에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메모장에 유서 다 적어놨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통장 비번 뭐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카톡까지 싹 돌리고 했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게 아 난 비행기가 무서운데 에티드를 보러 가려면 가야 되니까 나도 이제 용기를 내고 가는 거지.
1: 넌 그때 비행기 흔들릴 때 엄청 흔들렸을 때 우리 있었잖아. 그때 뭐 하고 있었어?
0: 난 그냥 체념하고 있었지.
1: 그때 근데 궁디의 표정을 보면 답이 나와. 약간 그 표정이야. 난 이제 죽었구나.
0: 그렇다기보다 이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아 좀 아쉽긴 하다. 약간 아쉽다 아쉽다라는 생각만 제 그런 생각만 했지.
1: 나는 사실 모든 생각을 많이 해. 아 이 쿠션들을 모아가지고 내 머리랑

0: 심장에다가 두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몸을 웅크려서 내 심장을 내 그냥 그다마 다리가 다치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0: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비행기 꼬리 쪽으로 가면 뭐 살 가능성이 있어. 꼬리 그러니까. 쪽으로 뛰어가 볼까? 근데 다 필요 없어.
1: 맞아. 비행기가 진짜 추락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그게 흔들리면은 살짝 좀 무서운 게 있으니까.
0: 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온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되는 정보거든. 오. 비행기는 이제 공중에서는 되게 흔들려도 추락할 일이 없대. 왜냐면은 이게 조종하는 그 시스템이 애초에 추락할 수가 없어서 버드 스트라이크 이런 거 아니면은 아예 추락할 일이 없다고 하고 착륙할 때만 좀 조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공중에 있을 때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흔들려도. 오케이.
1: 유진님이 혹시 그 메모 나 알려줄 수 있냐고.
0: 메모?
1: 비밀번호까지 다 있는데 그걸 알고 싶다.
0: 아 비밀번호까지 말 못해주지만 내가 대충 적었던 내용이 그냥 약간 고마웠던 것들을 말했었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마웠고 근데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었고 막 그러면서 내 아쉬운 것들이랑 뭐 고마운 것들을 적어놨는데 뭐 지금 사실 생각하면 너무 귀엽지 그때 내가.
1: 귀엽긴 하네. 난 그런 생각도 안 들던데.
0: 그치.
1: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이제 야자도 마치고 반말 모드도 마칠 시간이야.
0: 아쉽지만 아직 우리한테는 30분이 더 남아있으니까 이제 다시 예의를 갖춰서 대화 나눠보자. 노래를 하나 들을 건데 한이 친구가 이 노래에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 상을 줬어. 오. 바로 82 메이저의 Need That Bass!
1: Need That Bass!
0: 아, Need That Bass 솔직히 가만히 못 있어.
1: Need That Bass는 진짜 가만히 못 있지.
0: 나는 약간 손발을 묶고 노래를 들어야 한다? Need That Bass 나와. 그럼 바로 몸부터 이렇게 점프할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I wanna dance, put on my song, cause I need that bass.
1: Need that bass.
0: Need that bass.
1: Need that bass. Need that bass. 네, 그럼 한이의 추천곡 에리트메이저의 Need That Bass 듣고 4부로 돌아올게. 이따 봐.

0: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성모 이모급이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사수중학교.
1: 야, 우리 남성모 학생이 또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 아닙니까? 교과 기억하시나요?
3: 아, 교과가 기억이 안 나요.
1: 아이, 교과를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학생인데
3: 다시 오늘
1: 듣게요?
3: 네, 다시 들어볼게요.
1: 저는 아직도 중학교 교과도 기억나요.
3: 미안해요.
1: 저는 뭐
3: 제가 들어볼게요. 사수 중학교 미안해요.
1: 네,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사수 중학교 자랑 세 가지 한번 시작.
2: 아, 사수 중학교는 일단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1: 야, 그리고요?
2: 굉장히 깨끗하고요. 학생 그 뭐야 해야 되지? 강당이 이제 그 초등학교와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그래서 강당이 굉장히 깨끗하고 천장도 되게 높고 학생들이 운동 체육 수업을 받기 너무 좋죠. 그리고 축제가
1: 아 축제 빼놓을 수 없죠.
2: 축제가 또 엄청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하고
1: 그쵸.
2: 되게 열정적이어서 저희 학교에 그 수많은 엔터에서도 가끔씩 오디션 트럭이 옵니다.
1: 오. 네. 그러면 궁디도 참 축제 참여해봤어요?
2: 축제 참여했죠.
1: 그럼 뭐 했어요 축제에서?
2: 저는 그때 춤을 췄죠. 내 피땀 눈물 좋습니다.
1: 그 영상 사실 살짝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2: 네. 자, 그럼 저의 모교 급식력 퀴즈 바로 가볼까요? 옴뇸뇸.
1: 8월 19일 수요일 내일 사수 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잔치국수와 얌얌짱, 북성로 불고기와 파채, 작은 밥, 배추김치, 샤인머스켓, 그리고 이것 고추 된장 무침인데요.
2: 오늘의 문제 이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추의 하나로 오이고추의 다른 말이기도 한데요. 매운맛이 거의 없고 풋고추 특유의 풋내 정도만 납니다. 씹을 때 소리 때문에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생 때 제가 키우던 무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 1번 말랑이.
2: 말랑이.
1: 2번 아삭이.
2: 아삭이.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치킨 5마리 보내드릴게요.
2: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AN의 X2Z.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AN의 X2Z 듣고 왔습니다. 한일 합작 글로벌 보이그룹 AN의 데뷔곡이었는데요. 혼란과 미지의 세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일렉트로닉 록 퓨전곡으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신선한 데뷔곡이었죠.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아삭이었습니다.
0: 내일 8월 19일 사수 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잔치국수와 양념장, 북송로 불고기와 파채, 작은 밥, 배추김치, 샤인머스켓, 그리고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1: 네. 오. 오. 아, 사수 중 급식 메뉴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0: 어때요?
1: 추억이 새록새록.
0: 비슷해요 그때랑?
1: 그때랑 약간 비슷한데? 그때도 잔치국수와 양념장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샤인머스켓도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0: 아, 근데 왜 밥이 작은 밥이죠?
1: 네? 아니 잔치국수가 나오잖아요.
0: 아,
1: 헤헤헤.
0: 아, 저 밥 작은 거 못 참아가지고.
1: 아니
0: 밥은 큰 밥이죠.
1: 그럼 하나 더 한 번 덮어 드세요.
0: 저거를 작은을 지우고 고봉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런 피드백 하지 마십시오. 저희 목요일인데.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어, 저 때도 그러면 배추김치 나왔을 때 안 드셨겠네요?
1: 네.
0: 좋아요. 네. 아, 근데 그래도 엄청 맛있게 나오는데요?
1: 그러니까.
0: 요즘 학교 급식들이 진짜 다 웬만해서는 엄청 맛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그럼 7411님께서 아삭이 편지 2026년 성모 버전으로 읽어주실 수 있나요?
1: 아, 그럼요. 제가 이게 어떤 편지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무를 키웠습니다.
0: 무?
1: 네, 무를 이제 학교에서 키우는 걸 했는데 그 키우고 나서 저렇게 편지 같은 걸 썼어요. 그림도 그리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편지를 무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고 생각하면서 쓴 편지인데 정확히 완전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0: 저게
1: 지금 한번. 네.
0: 그러면 실제로 그때 그 궁디가 쓴 거예요?
1: 그쵸 그쵸.
0: 오.
1: 아삭이.
0: 자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있구나 아직.
1: 나의 무 아삭이 아삭아 내가 아삭이 너를 아주 잘 키워줄게 그러니까 너도 잘 자라야 해 나는 너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 내가 처음에 너를 심고 나,

0: 내가 처음에 너를 심었을 때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 너는 반드시 잘 자랄 거야. 너는 나처럼 잘 자라. 나는 너를 믿어. 잘 자랄 거라고. 아삭이 네가 진정한 무가 되면 내가 너를 맛있게 먹어줄게. 내가 물을 꾸준히 줄게. 내가 너의 친구도 만들어줄게. 너가 사람이면 나와 놀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자라는 게 나의 소원이야. 그리고 뒤 밑에 더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저희 할머니가 저 안에 이제 저희 저 사진을 넣어놔가지고 아. 안 보여요.
1: 아 근데 되게 감수성이 풍부했네요 어릴 때부터.
0: 그러니까
1: 그래서 가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아삭이 편지를 읽는 와중에 우리 성모 어머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 아들 친친방 잘 보면서 출근하고 있단다. 컴백 준비 잘하고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멋진 무대와 활동 부탁해. 사랑해 나의 자랑스러운 남땡.
0: 아 이게 엄마가 아니라 아빠네. 저 남땡이라고 해가지고.
1: 아 네. 아버지께서 남땡이라고 부르시나 봐요. 약간 애칭인가요 그러면 집에서 부르는?
0: 약간 저 애칭을 안 들은 지 좀 됐는데 오랜만에 듣는데 요즘 바뀌었죠.
1: 뭘로?
0: 남스타.
1: 아 너도구나. 집 가면 저만 저도 집만 가면 어이 조스타 왔어.
0: 그러니까 그거 좀 그만했어.
1: 뭐야 무조건이야 이거.
0: 남스타 왜? 남스타 하면서 약간.
1: 근데 이건 다른 아이돌 분들도 이런 게 많으실 거야.
0: 그러니까
1: 뭐 황스타 박스타 김스타 윤스타 다 이러실 거야.
0: 맞아.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출근.
1: 아 근데
0: 파이팅하고.
1: 지금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와 늦게
0: 지금 출근하고 낮에도 잠깐 일을 또 하십니다.
1: 바쁘게 살아가시는 네. 우리 아버님께 한마디.
0: 밤늦게 출근 잘 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언젠가는 보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항상 밤낮으로 일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퇴근하고 또 시간이 되면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럽시다. 사랑해요.
1: 좋아요.
0: 빵디도 부모님께 한마디.
1: 제가 아직 또 철이 안 들어서 이렇게 가끔씩 부모님께 뭐 용돈도 달라고 하고 그런 전화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제가 활동 열심히 해서 언젠가 부모님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더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있어 주십시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0: 네. 철을 헬스장에서만 들지 말고
1: 네.
0: 좀
1: 이렇게 부모님을 네. 위해서라도
0: 그렇죠.
1: 좀 철을 드는 빵디가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0: 저
1: 단체 간식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에티들과 걸스나잇 한다고 보내주신 1644님 축하합니다.
0: 에티들과 걸스나잇.
1: 걸스나잇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0: 그러니까.
1: 약간 보이즈나잇 우리끼리 또 가끔씩 하거든요.
0: 그쵸.
1: 사실 보이즈나잇 너무 재밌어요. 저는
0: 우린 뭐 숙소 있으면 맨날 보이즈나잇 아니요?
1: 그건 맞죠. 네. 근데 이제 또 숙소에서도 약간 콘서트나 중요한 거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보이즈나잇을 하는
0: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네.
1: 그때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1: 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저희는 바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저희 둘이 직접 일기를 써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2026년 8월 18일 성모의 일기. 요즘 나는 나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본다. 1년 뒤에 나는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지금과 비슷할까? 만약 성장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보곤 한다. 그러다 학창시절 생각이 나면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은 빨리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라이온즈가 올해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요즘 내 머릿속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들로 가득하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1: 나는 요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최근에 내가 촬영한 디스코팡팡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컴백 준비와 함께 좋은 기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팬분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재미있게 봐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나도 자연스럽게 더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은 앞으로 촬영할 컨텐츠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직접 아이디어도 내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또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팀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고 뿌듯하다. 덕분에 이렇게 꿈에 그리던 친한 친구 방송반, 라디오 DJ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하나씩 이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나에게 그랬듯 모두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에디투메이저의 First Class 듣고 왔고요.
1: 오늘 교환 일기는 저희 둘이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궁디는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머릿속을 한번 공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공유해주고 싶었습니다. 빵디는요?
1: 저는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살아가보자 라는 거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고 나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해서 맞죠, 저희?
0: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막 한 10년만?
1: 저도 막 한 중학교 때도 안
0: 10년까지는 아니네.
1: 한 초등학교 때?
0: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쓴 것 같긴 한데.
1: 그래도 꽤 늦게까지 썼네.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기도 졸업했는데.
0: 아 그래? 우리는 사수 중 딱 일기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1: 아 쓰라고 하신 거야? 너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이제 한때 딱 또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는데 3일 만에 3일 하고
0: 근데 적었어. 우리는 약간 일기 같은 걸 좀 많이 썼던 게 이제 연습생 때 연습일지를 썼으니까.
1: 아 그치. 그것도 그치. 근데 그것도 쓰기 싫어서 항상 세 줄씩.
0: 맞아. 그 일지 검사를 맨날 해주셨어.
1: 맞아. 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연습생 시작할 때 그것도 한 8줄씩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생 이제 좀 하고 하니까 길어야 한 세네 줄, 짧으면 한두 줄. 오늘은 나는 연습을 했다. 근데 연습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다. 이러고 끝난 적도 있고.
0: 와, 그건 좀 심한데?
1: 그래서 그걸 누나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야.
0: 뭐 진짜?
1: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부끄럽게 왜 올렸지. 그래도 뭐 귀여워 보였으니까 올렸겠죠. 오케이.
0: 그럼 뭐 서로의 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1: 아 저희 얘기를요? 네. 나는 이제 우리 궁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궁디가 미래에 대한 약간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걱정이 저는 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걱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뭐 일기 되게 잘 읽었어요.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빵디 일기를 보면서 굉장히 팀에 대한 애정이 높다. 그리고 뭔가 요즘 이렇게 어떤 컨텐츠들에서 활약을 하면서 우리 팀을 알리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에 다시 한번 뭔가 좀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 둘 다 일기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리고 팀에 대한 생각들을 해서 아 뭔가 그래도 이제 이게 팀이구나. 뭔가 팀이어서 뭔가 일기에도 팀을 꼭 빠뜨리지 않는 우리 조리더.
1: 예. Yeah.
0: 네. 조빵디가 완전 최고였다.
1: 아니 빵디 앞에 제 성은 안 붙여도 되긴 하는데.
0: 왜요? 남궁디.
1: 남궁디예요? 네. 그래 남궁은 약간 남궁이란 성도 있고 좀 네. 남궁디 괜찮은데. 네. 조빵디.
0: 아니 왜요?
1: 너무 오케이.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요.
0: 네. 네. 귀여운데 왜요? 저희 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0: 오늘도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1: 네. 또 889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빠르게 가버렸다. 그만큼 엄청 재밌었다는 거겠죠? 고생 많았다 우리 궁디 빵디.
0: 아 뭔가 이게 고생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움 아쉽고 네. 좀 너무

0: 여기만 오면 2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1: 그니까요. 사실 저도 원래면은 이제 하루에 마무리를 한, 한 10시쯤 뭐 12시쯤 연습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라디오로 뭐 청취자분들과 뭐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니까 너무너무 또 약간 릴렉스해지면서 또 재미도 있는
2: 맞아요.
1: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라디오로 앞으로 항상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2: 맞아요. 그리고 뭔가 신곡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1: 그쵸.
2: 제가 몰랐던 신곡들이나 그런 곡들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궁디빵디의 스페셜 DJ 마지막 날인 내일은 손동표 씨와 우리끼리 코너로 함께합니다.
1: 재미있는 토론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 그럼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추천한 곡이에요. 82매즈의 Circles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2: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82매즈의 조성일,
2: 남성호였습니다. 또 봐.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비욘드 더 씨 바비데론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슈퍼 해피 포에버 삽입곡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 속에서 영화 제목이 직접 언급되는 장면 슈퍼 해피 포에버 그 장면을 들려드렸죠. 이 남자의 친구 이 산호의 친구는 이상한 모임 같은데 가입하고 있어요. 아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좀 선입견일 수 있겠다. 나름 좀 도움을 받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 바로 슈퍼해피 포에버예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공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죠. 슈퍼해피 포에버가 뭐야? 뭔가 삶의 어떤 동시성이나 우연성을 좀 경험한 뒤에 좀 삶이 바뀌었다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 남자한테도 그런 경험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남자는 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두 사람만 느낀 어떤 그런 우연한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럼 지금 나기는 어디에 있는 거지? 둘 사이는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영화 슈퍼해피 포에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그때 어느 지면에 영화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연출이 아니다. 과거가 돌아오는 연출이다. 5년 전 그때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5년 전 그때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소리야? 궁금하신 분들은 슈퍼해피 포에버를 보시면 됩니다. 슈퍼해피 포에버 개봉 당시에 제가 영화 괜찮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낚여서 보신 분들, 먼저 임효섭 씨, 지난 1월에 주신 사연인데 이제야 소개하네요. 부산 영화의 전당에 가서 슈퍼해피 포에버 보고 왔습니다. 세윤 작가님 추천을 듣고 보러 가야지 하면서도 계속 못 보고 있어서 극장에서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여운도 있었고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하시면서 영화에 나온 비욘드 더 시를 신청하셨고요. 박준영 씨는 최근에 이제 OTT에 올라온 슈퍼해피 포에버를 보셨나 봐요. 전에 작가님이 몇 번이나 언급하셔서 기억하고 찜해두었던 영화 슈퍼해피 포에버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기를 쓸쓸함과 슬픔 가득한 영화에 이렇게 부조화스러운 제목 슈퍼해피 포에버라는 제목이 붙은 게 뭔가 신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제가 쓰는 평점 사이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만남과 상실 그 어딘가 즈음에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역시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비욘드 더 시 마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홍차와 마들렌처럼 영화에서는 이 노래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5년의 시간이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아주 좀 신선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영화이고요. 남자와 친구가 어느 그 호텔방에 어느 리조트의 그 숙소에 묵는 게 영화의 시작인데 그 숙소 방 번호가 819호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 남자는 카운터에 내려가서 5년 전에 잃어버린 모자를 찾는다고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언제 모자를 분실하셨나요? 그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해요. 2018년 8월 19일이에요. 자, 이 8월 19일이라는 날짜와 819호라는 방번호는 우연일까요? 과연 2018년 8월 1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6년 8월 19일에 다시 보기에 딱 좋은 영화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슈퍼해피 포에버를 골라봤습니다. 영화 속 그 날짜 8월 19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조금 뒤에 이은선 기자와 함께 또 새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긋지긋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8월 19일은 또 제가 사랑하는 토니 스콧 감독님 기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연출작 가운데 폭풍의 질주에서 Knockin' on Heaven's Door, 건젠 로지스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뭐 토니 스콧 감독님은 제가 매년 뭐 이런 특집 저런 특집 해서 오늘은 그냥 조촐하게 노래 하나로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서울에는 비가 뭐 거의 오지 않았는데 남쪽에는 비가 또 너무 와서 지금 피해가 많죠. 특히 거제 지역의 피해 그 영상들을 뉴스로 보니까 어떻게 뭐 준비한다고 뭐 대비를 한다고 피할 수 있는 수준의 비가 아니었더라고요. 아무쪼록 추가 피해 없이 잘 복구가 되고 무사히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좀 힘이 날 수 있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댄포걸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힘들어도 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즐겁게 춤추면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댄포걸즈가 지금 거제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사월 윤중의 댄포걸즈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죠.
1: 네, 확실히 감지하고 있고요. 네. 뉴스를 보니까 남부지방에 너무 심하게 비가 많이 와서
0: 깜짝 놀랐어요.
1: 네, 청취자분들 다 괜찮으셨는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앞에서 댄버걸즈의 노래를 틀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이
1: 네, 이렇게 정말요.
0: 남은 여름은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이런 얘기 끝에 주제가 굉장히 갑자기 비장하네요.
0: 네.
1: 이번 주 주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0: 지켜야 할 것이 있다.
1: 네. 네.
0: 뭘 지키나요?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속 주인공들은 좀 비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터전을 걸고 지켜내야만 해요.
0: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0: 네. 가장 중요한 걸 지켜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
1: 네.
0: 자, 첫 번째 작품은 뭐죠?
1: 첫 번째 작품은 오랜만에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는 작품입니다.
0: 네.
1: 9월 9일 재개봉을 하는 요네바야시 히로마사 감독의 마루밋 아리에티.
0: 마루밋 아리에티.
1: 네.
0: 이게 2010년 영화.
1: 네.
0: 이거 제가 좋아하는데.
1: 너무 사랑스럽죠.
0: 네.
1: 그 머리를 집게핀으로 탁 꽂는 그 야무진 소녀의 표정이 기억이 나는 영화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소녀가 10cm 정도 되는 소인족이라는 사실이 영화에서 곧 드러나게 됐는데요.
0: 네.
1: 이 소인족들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요한 만큼만 인간의 물건을 몰래 빌려와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종족입니다.
0: 네.
1: 아리에트는 이제 막 14살이 됐고요. 14살이 된 어느 날 드디어 그 인간들에게 물건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와 네. 함께 처음으로 인간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 집에 얼마 전에 심장병을 앓는 소년이 효우가 왔다는 것이 특이점이죠. 요양을 하느라 이 집에 와 있는데 사실 효우에게 이 집은 가족 대대로 살아온 조상들의 집이자 또 효우처럼 소인족의 존재를 믿고 있는 할머니의 집이기도 한데요. 그런 효우가 아리에티의 정체를 눈치채게 됩니다.
0: 우리 마루 밑에 살고 있다.
1: 네.
0: 아파트에서는 만나기 힘든 네, 주택이어야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루밋 아리에티.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세계.
1: 네. 마루밋이라는 표현을 제목에서부터 쓰고 있는데 이 효우가 지내고 있는 할머니의 집이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저택이고 그 저택에 마루밋을 들추면 아리에티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등장한다는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소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0: 네.
1: 그리고 이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인족이 아리에티를 포함해서 단 3명뿐이기 때문에 소인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아리에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뭐 또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안고 처음에 이야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신 아리에티 가족들과 함께 공간을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생태계는 곤충들,
0: 네.
1: 작은 벌레들,

0: 뭐 딱정벌레 혹은 무당벌레 이런 작은 벌레들이라거나 풀, 꽃 이런 생태계를 훨씬 자세히 보게 되는 경험을 이 영화의 초반 풍경들의 묘사를 통해 하게 되는데 이들의 좀 평화로운 공유 생태계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발로 밟고 다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세계를 묘사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그 빌리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좀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는 시퀀스거든요. 아리에티는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해왔냐면 엄마를 위해서 한낮에 정원에서 월계수잎 하나 가져오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한 장의 월계수잎을 가져오면 아리에티 식구들은 1년 내내 그 월계수잎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에게 그 필요한 물건들을 인간들에게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족이 지금 시급하게 빌려와야 될 품목은 각설탕 한 알, 티슈 한 장,
1: 네.
0: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리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집안 곳곳에 굉장한 장치들을 이렇게 마련해 준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인디아나 존스의 탐험에 버금가는 장치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아리에티가 처음 빌리기에 나섰다가 바닥에서 떨어진 봉제핀 하나를 줍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리에티의 요기나 호신 무기로 내내 쓰일 예정이고요. 이렇게 소인족이 생존을 위해서 물건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밋 아리에티의 원작이기도 한 메리노턴이 발표한 1952년에 영국 동화 더 보로워즈에서 가지고 온 설정이고요. 소인들이 가져오는 품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설탕 한알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는커녕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만한 것들이
1: 그렇죠.
0: 대부분인 것이죠. 잃어도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것들을 소인들이 빌려오는 방식을 또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돈을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가져가도 쓸데도 없죠,
1: 네.
0: 소인족은.
1: 뭐 단추 같은 거 하나 뭐 가져가거나 말거나
0: 네.
1: 인간의 삶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0: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릴 적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눈앞에
1: 그렇죠.
0: 펼쳐지는 기분인데 항상 이게 대체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아리에티가 빌려갔나?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리에티 같은 존재들을 영화에서 만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굉장히 강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처가 뭔지, 뭐 누가 저한테 해준 건지, 그 사람은 뭐 어디서 읽거나 보고 해준 건지 뭐 전혀 모르겠는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0: 파란 노동자라고.
1: 파란
0: 네,
1: 노동자.
0: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혹시 예전에 환상특급 이런 데 나왔던 거 아닌가?
0: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고
1: 네.
0: 파란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2차원의 세계라서 그 사실은 우리가 눈에 이렇게 고정된 물건처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파란 노동자들이 2차원, 3차원을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이 물건을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런데 혹시 이제 눈앞에 있는 게 지금 컵인데 이 컵을 담당한 2차원의 파란 노동자가 잠깐 잠이 들었거나 혹은 그 노동자가 좀 게으르면 3차원에 다시 갖다 놓는 걸 깜빡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이 어? 그 물건 어디 갔지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1: 내가 어릴 때 보았던 환상특급의 어떤 에피소드와
0: 네.
1: 비슷한데 또
0: 비싸요?
1: 달라요. 제
0: 아.
1: 기억 속에는
0: 네. 네.
1: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1초 뒤의 미래를 그들이 미리 만들어 놓는 세계인 거죠. 우리가 계속
0: 네.
1: 살아가는 세계는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 목장갑 같은 거를 잠깐 흘리고 갔나? 갑자기 눈앞에 장갑이 보이고 이렇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0: 아.
1: 하나 있거든요. 살짝 비슷한데
0: 그러게요.
1: 2차원, 3차원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0: 네.
1: 변화하고 발전하며
0: 증식되고 그러나
1: 네.
0: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말고 누군가 우리의 시간과 뭐 물건과 이런 걸 관장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력에서 다 비롯된 이야기 드릴 텐데
1: 네.
0: 그 파란 노동자로만 기억하고 있던 이야기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이 저는 이제 마르밋 아리에티라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1: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면 호러가
0: 너무
1: 되는데
0: 무섭죠.
1: 숨바꼭질 되는 거잖아요. 허정
0: 네.
1: 감독의. 하지만 마르밋 아리에티 같은 존재가 숨어 있으면
0: 네.
1: 이런 판타지가 되죠.
0: 네.
1: 도움과 관여 사이는 뭔가요?
0: 이 소인족을 대하는 각 인물들의 태도가 달라요. 가령 아리에티의

0: 존재를 목격한 뒤에 쇼우는 돕고 싶어 하거든요.
1: 그렇죠.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0: 네. 그래서 뭐 아리에티가 허겁지겁 막 도망가다가 놓치고 간 각설탕 하나를 혹시 여기가 아리에티 가족이 오가는 길목인가 이렇게 놓아둔다던가 하는 게 쇼우인 것이고, 대를 이어서 소인의 존재를 이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인족에게 선물하려는 인형의 집까지 마련해 두는 게 사실 이 집안의 전통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인 하루라는 인물은 소인들의 소행을 그냥 도둑질이라고 못 박아요.
1: 네.
0: 할머니나 쇼우가 소인들이 이건 빌려간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 거면 아닙니다. 그들은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하루의 쪽인 거죠. 그런데 양쪽 다 사실 맞는 생각들이기도 하죠. 그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소인족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도 달라진 것인데, 그렇게 각설탕을 놓아주거나 인형의 집 부엌을 뭐 새로 갈아주거나 이런 식의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는 이 소인족의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어느 날 아리에티 엄마를 발견하고서는 병에 가두어버리는 굉장히 좀 무서운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행동이 그럼 악행이냐?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게, 쇼우는 어디까지나 아리에티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한 선행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 관여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아리에티 가족은 그 터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1: 그쵸.
0: 거예요.
1: 네.
0: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약간은 좀 커다란 생각이지만 아 이건 생태계의 규칙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의 존재, 뭐 곤충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알지만 그 생태계를 돕고 싶다는 이유로 섣불리 끼어들면 그 먹이사슬과 모든 생태계를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일 텐데, 마치 그 관계가 소인족과 인간의 관계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반면 하루는 그 엄마를 가두는, 아리에티 엄마를 유리병에 가두는 좀 무시무시한 사냥 같은 행동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소인을 박멸하고 싶어 하거나 이 소인을 가지고 다른 꿍꿍이를 발휘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아무도 어릴 때 내가 소인을 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쇼우가 현명한 것도 아니고 하루가 현명한 것도 아니고 소인들의 존재는 믿지만 그냥 가만히 그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쇼우의 할머니가 가장 현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생태계라는 게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 하나의 세계, 우리가 선물 받은 지구라는 세계를 빌려쓰고 나눠쓰고 서로의 존재와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지되는 게 생태계이자 인간 세계일 텐데, 그렇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관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인지를 이 작은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조금 더 폭넓게 깨닫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지점이 있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1: 마루메 나리에티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연출을 한 건 아니고요.
0: 네.
1: 하지만 또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물씬 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0: 네.
1: 지브리가 제일 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0: 맞아요. 이게 네. 왜 어떤 면에서 또 촘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냐면, 저는 지브리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항상 보이지 않던 세계를 발견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웃집 토토로를 생각 해보면
1: 맞아요, 맞아요.
0: 토토로가 어디서 갑자기 온 건 아니잖아요. 늘 거기에 있었는데
1: 네.
0: 이 자매들의 눈에 띄면서 그 토토로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세계가 발견이 되는 것이고, 마녀배달부 키키 같은 경우도 그 바닷가 마을의 어떤 풍경을 거기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이 키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도 당연히 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신들의 세상을 목격하게 하는 그 센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1: 하울도 그래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0: 네. 네. 마법이 지배하는 신비한 성이 있지만 소피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세계를 볼 맞아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포뇨도 마찬가지고요. 벼랑이의 포뇨도 사람이 되고 싶은 물고기가 인간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바닷속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쩌면 우리가 지나친 아주 작은 틈을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상상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마르미 나리에티 역시 작은 것 혹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마음과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에티를 통해서 나와는 다른데 나와 닮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존재가 사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선물 받거든요. 저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라난 모두가 그 특별한 능력을 항상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능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주 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수가 담겨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마르미 나리에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애니메이션처럼 뭐 방금 언급했던 센과치히로 행방불명도 모험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사실상 굉장한 정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음악은 히사이시조가 아니라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인데 네. 히사이시조가 음악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0: 네.
1: 세실 코르벨의 Our House Below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세실 코르벨의 Our House Below 였습니다.
1: 오늘은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에요.
0: 네. 여름이 아니라 뭔가 약간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의 네. 노래요.

0: 드렸고요. 오늘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먼저 마루 및 아리에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9월 9일에 극장에서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두 번째 영화 속 주인공들은 한층 더 첨예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0: 네.
1: 이 작품은 제작년도는 94년도인데 한국에 처음 개봉한 것은 2005년이고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제목이 모든 단어가 귀엽거든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입니다.
0: 폼포코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냥 어감이 네. 뭔가 폼포코라는 이 세 글자를 말하는 것만으로 네.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1: 이 단어의 유래를 혹시 아세요? 폼포코?
0: 아니요, 아니요. 뭐였죠?
1: 이게 너구리가 배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0: 더 귀엽다.
1: 폼포코.
0: 네. 폼포코, 네. 너구리 대작전.
1: 배경은 좀 예전 시대예요.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도쿄 네. 근방의 타마라고 하는 지역이 배경인데 여기에는 원래 다카숲과 스즈가숲 두 개의 숲이 있었고 두 무리로 나뉘어 살던 너구리들이 평화롭게 살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타마 지역을 도쿄의 개발 계획 중에 하나인 뉴타운 프로젝트의 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숲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너구리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냐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변신술을 써야겠다. 라는 그 변신술의 부흥을 꾀하는 한편 인간 연구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는 동시에 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전설의 장로들에게 좀 도움을 구해야 된다. 라는 데 의견이 모여져서 시고쿠와 사도 지방에 있는 장로들에게 원군을 또 청하기로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터전을 지키려고 한다. 라는 너구리들의 굉장한 의지가 발휘 됩니다.
0: 시놉시스만 들어도 귀엽습니다.
1: 네.
0: 상황들이. 그리고 저는 최근에 디즈니 픽사의 호퍼스를 보면서 살짝 이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의 헐리우드 버전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1: 네.
0: 최근에 호퍼스 보신 분은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다르게 네.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구리를 통해서 보는 인간의 이야기인가요?
1: 사실 그림도 굉장히 귀엽고 너구리들의 캐릭터도 귀여운데 이 안의 이야기가 정말 심오하거든요. 그래서 너구리
0: 그러니까 지브리 애니메이션들이 그래요 대부분.
1: 네.
0: 미야자키 하야오나 특히 다카하타 이사오 시절의 그 작품들이 얘기가 사실 되게 크고 깊은 이야기인데 네. 어릴 때 보면 마냥 그냥 그게 그냥 재밌는 판타지로만 보이고 네. 조금 나이 먹어 다시 보면.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1: 네, 좀 서늘한 지점마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의 인간사 갈등의 정점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구리가 변신술을 깨우치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인간과 유사하게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인간사회와 고향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구리들이 인간의 이기심을 배우게 돼요.
0: 배우지 마.
1: 네, 정말 배워서는 안 될 것을
0: 제발 배우지
1: 배우게
0: 마.
1: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걸 답습하면서 어떤 갈등들이 생각이 서서히 이 너구리들 사이에 심어지는 건데 인간 사회는 늘 갈등이 있잖아요. 늘
0: 그렇죠.
1: 팔을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이 너구리들에게 갈등의 시작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 몰라 인간 다 없애버려. 인간 없애자. 이런 곤타라고 하는 너구리 중심의 곤타파가 하나가 세워지고 아니야 귀여운 인간도 있잖아. 우리 공존해야 돼 라고 말하는 쇼키치라고 하는 너구리의 파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변신술에 가장 능했던 어떤 너구리는 끝내 인간의 모습으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어떤 너구리는 그냥 너구리 그대로의 삶을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 어떤 삶을 선택해 갈 것인가, 무엇이 가장 너구리다운 방식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올바른 삶의 방식인가라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가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이 1967년부터 시작이 된 일본 도쿄 인근의 타마 뉴타운 사업을 실제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어떤 재개발 상황을 둘러싼 이야기라기보다 일본의 그 전공투라고 하는 네, 전국 학생 공동 투쟁 회의의 그 세대의 실패를 다룬 알레고리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전공투 세대도 한국의 학생 운동 세대들처럼 기존의 어떤 체제의 편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성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

0: 못한 사람들로 나뉘잖아요.
1: 네.
0: 이 너구리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그 세대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인간의 갈등과 인간사를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지브리가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이 가장 잘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의외로 좀 싱거웠던 것이 다카타 이사와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란히 앉아서 왜 너구리 영화는 없을까? 일본의 너구리가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너구리를 좋아하는데 너구리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떠올렸다고 하고요. 그렇게 합심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간 이유는 붉은 돼지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 아.
0: 붉은 돼지의 성공 이후 다음은 너구리다.
1: 사람이 아니어도 성공한다.
0: 네. 네. 그렇게 나온 작품이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입니다.
1: 날지 않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이야 라는 명대사를
0: 남겼죠. 네.
1: 하지만 예전에 제가 살던 우리 동네 삼겹살집 간판에 붉은 돼지 그림이 있었어요.
0: 아찔하네요. 정말.
1: 사장님이 붉은 돼지를 뭐 좋아하고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0: 네.
1: 본인이 삼겹살 제 사장이라는 걸 망각하셨는지 그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붉은 돼지의 그림을 지나쳐서 삼겹살을 먹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0: 그러게요.
1: 예, 예전에 그 옥자 나왔을 때 옥자 순댓국집 간판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나네요. 갑자기.
0: 네.
1: 자, 중요한 건 너구리입니다.
0: 네.
1: 너구리 귀엽잖아요.
0: 너무 귀엽죠.
1: 자, 귀여운 거 좋아하는 분들 어때요, 이 작품?
0: 너무 귀여운 순간순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이 결국엔 너구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천적인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항상 가장 크게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구리들이 그 인간 개조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막 그 인간에 대한 파가 갈린다고 했잖아요. 아 몰라 인간 다 미워. 와
1: 네네.
0: 그래도 어찌 같이 살아보자 이런 파로 나뉠 때 너구리들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 근데 우리 그 맥도날드 땡 햄버거 되게 맛있잖아. 근데 인간을 다 없애면 어떡해. 그럼 그거 누가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던 너구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아 그러면 만드는 사람을 조금만 살려둘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귀여운 장면들이 있는데 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귀여운 장면들을 뛰어넘어서 밤의 요괴 대작전이라는 걸 펼치는 시퀀스가 있어요.
1: 네.
0: 이게 뭐냐면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시고쿠의 장로들을 초빙해서 너구리 들이 합동으로 펼치는 가장 큰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괴담들, 전통 요괴들을 너구리의 둔갑술로 다 발휘를 해서 인간을 쫓아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그 마츠리, 그러니까 축제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괴기한 장면들인데 하늘에 막 용과 신선이 날아다닌다거나 그리고 땅에는 막 불을 뿜는 호랑이와 괴물들이 막 있다거나 너구리들은 이 작전이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겁을 먹었으니 인간들이 다 이 개발을 중단하고 다들 물러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전이 사람들 너무 즐겁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축제를. 그래서 너구리들의 이 둔갑술이 괴담으로 퍼져나가기를 이 너구리들은 기대했는데
1: 무서워하길 바랬는데
0: 네, 사람들은 이게 너무 화려한 구경거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심지어 이 둔갑술에 너무 많은 힘을 써야 됐기 때문에 사범 너구리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마저 벌어지게 되거든요.
1: 아, 왜 벌써 슬퍼.
0: 그래서 젊은 너구리들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문제는 한 망해가던 놀이동산의 사장이 이 흥행을 보고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인간들이랑.
0: 네. 그래서 너구리들이 막 분통을 터트리는 이런 시퀀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너구리들을 현혹하는 것이 여우 일족입니다. 이 여우들이 와서 변신술을 그런 데 사용하지 말고 그냥 놀이동산에 취직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우들이 이미 그 변신술을 사용해서 인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숨어 있는지를 이 너구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구리들의 갈등이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퍼지게 되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너구리들이 맞서 싸울 무기라고는 변신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재개발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1: 변신만 해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그래서 결국엔 너구리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너구리의 낙천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또 이 작품의

0: 재미이기도 합니다.
1: 아, 다시 봐야겠다. 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0: 네.
1: 땡플릭스가 한 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을 네. 다 볼 수 있게 했다는 거.
0: 맞아요.
1: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
0: 네. 네,
1: 그래서 이거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도 땡플릭스에서 계속해서 상영 중입니다.
1: 예전에 이 작품을 보고 이게 1994년 작품이고 한국에는 한 10년쯤 뒤에 이제 개봉을 했고요.
0: 네.
1: 그랬으면 만약 그때 봤으면 이제 한 뭐 20년
0: 네.
1: 뭐 어둠의 경로로 봤으면 30년 전에 이 작품을 보고 어른이 되고 혹시 네. 아이를 낳은 어떤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이 작품을 지금 아이들이랑 아마 같이 봐도
0: 네.
1: 너무너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0: 어른이 되고 일을 하면서 저의 생활을 책임지는 나이가 된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장면 눈물 없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엔딩이 굉장히 흥겨운 엔딩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1: 네.
0: 실제로 그 엔딩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흥겹고요. 그런데 아 이게 그 흥겨움으로만 보이지 않는 나이가 저도 어느덧 됐더라고요.
1: 미야자키 하야오꺼보다 다카하타 이사오꺼 쪽이 좀 더 그래.
0: 네.
1: 좀 더 슬퍼.
0: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섞여 살아가던 너구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그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데 그 짧은 한 1분, 2분 안쪽에 그 벌어지는 이 너구리의 선택과 행동이 지금 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1: 네. 낚이셨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지막 멘트에 또 낚이셨습니다.
0: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물을 참기 힘든 어떤 대목일 겁니다.
1: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낚아주시는 이윤성 기자님. 오늘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 첫 번째는 9월 9일에 다시 극장에 걸리는 마루미 나리에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사운드 트랙에서 언제나 누군가가 그 이름도 귀여운 팀이죠. 샹샹 타이푼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세월은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선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0: 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날 칠석이죠. 직녀는 실로 천을 짜는 길쌈솜씨가 뛰어난 여인이었고요. 견우는 소를 돌보는 목동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뒤 각자의 일을 소홀히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하늘의 신이 두 사람을 은하수 양쪽에 떨어뜨려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옛날엔 칠석의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녀에게 길쌈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저를 비롯한 손재주 없는 빵그리들, 오늘 우리도 직녀한테 한번 빌어볼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토록 바라던 금손을 갖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8월 1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우주소녀의 이루리였습니다. 이루리 이거 1월 1일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곡으로 트는 노래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7월 7석이군요. 아, 제가 또한 똥손하죠. 우리 손재주 없는 사람들 똥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미술 시간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림 그리기, 뭐 자르기, 오르기, 만들기 다 못해가지고 항상 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손재주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림 막 뚝딱 그리는 사람들 정말 대충 그리는 것 같은데 예쁘게 뭐 하나 캐릭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정말 부럽다 재주 좋다 싶었습니다. 견우와 직녀, 직녀를 만나면은 어떤 소원을 또 빌어야 할까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수요일입니다.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1522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영디, 스카이다이빙 하러 도망치실 때 바람을 맞으면 멘트를 하니 꼭 여름에 선풍기 앞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크크 하셨는데 2주 연속 제가 홈런을 친것 같죠? 나름 제 연기에 만족했어요. 저도 장금 위에 이어서 스카이다이빙까지. 이제 뭘 가져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디로 과연 우리가 도망을 갈지, 제가 당황을 하게 될지, 또한 번에 홈런을 치게 될지, 도망지 어디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Five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3번에
1: 티 어실 원샷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640번님, 남편이 차가 없어서 남편을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저도 출근 중입니다.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요. 이른 아침에 출근 전에 어디 들렀다 가기 정말 쉽지 않은데 남편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주셨네요. 편의점 커피 진짜 맛있죠. 캔이나 페트병으로 된 거 혹시 드시나요? 그러면 얼음컵을 꼭 추가로 구매하셔서요. 아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유성호님, 아침마다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시원한 미숫가루 음료와 간식을 싸들고 택배 배송을 하러 출발합니다. 일은 힘들지만 손에 들린 것들 덕분에 마음은 든든하네요. 어머니의 사랑, 시원한 미숫가루와 간식 정말 느껴집니다. 맞아요. 일은 힘들더라도 이렇게 곁에서 누가 챙겨준다 생각하면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죠. 맛있게 또 드시고요. 오늘 일도 잘하고 오시고요. 파이팅입니다. 8184번님, 저는 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혈액 투석하러 가는 길인데 치료받는데 4시간 정도 걸려요. 마음이 울적한데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혈액 투석 큰일하러 가시는군요. 이게 투석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는지 몰랐네요. 4시간이면 거의 반나절이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8184번님,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419번님, 하루의 시작을 영디와 함께해요. 피곤한 기분 떨칠 수 있게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신청합니다. 그럼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 시작하는 이 기분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올게요.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가타부터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돌겠네.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70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나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전거 정비하고 몸 푸는 중이랍니다. 신청곡은 프리티걸입니다. 들려주시면 라이딩하며 잘 들을게요. 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냥 라이딩하러 가실 수 있는데 몸 푸는 거 정말 꼭 중요하죠. 꼭 해야 되죠. 이 프리티걸 저한테는 이제 카라가 우선이니까 카라의 곡들이 익숙한데 18년 전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라의 프리티걸이. 아, 좀 감회가 남달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 그래서 리센드의 프리티걸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땐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유성호님, 8184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101번님은요. 아침부터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전부 튀고 있어요. 주변에 봐도 다들 여름이라고 놀러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도 반찬가게 불판 앞이네요. 뒤집게 던지고 앞치마 벗어 던진 채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풍덩 들어가 하루 종일 안 나오고 싶어요. 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는데요. 뒤집게 던져버리고 앞치마 그냥 바닥에 벗어버리고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참 요즘 날이 많이 풀려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하더라도 불 앞에 있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 붙이는 거 잠깐 눈 떼면은 전 다 홀라당 타버리잖아요. 계속 앞에 있어야 되는데 힘드실 것 같네요. 얼른 일 마무리 지으시고 좀 휴식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박기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운 좋게 저녁을 한번 먹긴 했는데 제가 재밌는 타입이 아니라서 좀 많이 어색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기훈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요즘 이렇게 내 마음 맞는 사람, 좋아하게 되는 사람 만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도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일 것 같고요. 근데 재미있는 타입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잘 전달하면은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제가 응원드릴게요. 큐피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성공하시고 꼭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4520번님, 영디 출근길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이제 아침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저는 지금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쿨의 아로아 신청해봅니다. 아, 또 이런 맛이 있죠. 조금 늦게 가는 여름 휴가의 맛. 남들 다 휴가 갈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다시 그분들이 복귀할 때쯤 나는 떠나고 그럼 왠지 이긴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하면은 날씨가 저는 8알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부디 좋은 날씨 속에서 유유자적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시죠. 쿨의 아로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다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 그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까지 여름 날씨 풀세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지금 열대야도 곳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 27도, 대구 2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부산이 32도, 광주, 경주 33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지금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수도권에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많이 있겠고요. 또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졸다가 갑자기 몸이 움찔해서 깜짝 놀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인면기 경련 또는 수면 놀람증이라고 하는데요. 아,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근육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편안하게 이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가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라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몸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이때 마치 몸이 움직이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움찔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잠이 부족하거나 피곤한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날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출근길에 혹시나 졸다가 갑자기 몸이 움찔한다면 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만큼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졸다가 몸이 움찔하는 이유는 잠들기 직전 몸에 힘이 빠지는 과정에서 뇌가 몸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잘못 해석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태연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자다가 갑자기 몸이 움찔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이거 정말 저도 경험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졸다가 이러면은 괜찮죠. 아무도 못 봤으니까,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대중교통을 타거나 아니면 저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움찔 많이 했네요. 진짜 민망하죠. 아, 그러면 또 괜히 안 그런 척,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 옛날 생각나네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어머 여러분, 글쎄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이 딱 뜨더라고요. 타자는 밀림에서 살아남고 우리는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아 진짜 명언 많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글로 한번 도망쳐봤어요. 햇빛이 잘 안 보일 만큼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있고요. 영화 속에서 타잔이 고릴라 가족한테서 자랐잖아요. 지금 저기 제 옆으로 고릴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조용. 아 그리고 타잔의 친구 중에서 탄도르라고 왜 코끼리도 있었잖아요. 오 저 멀리 거대한 코끼리도 지나다니고 있네요. 오 근데 저는 사실 정글에서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타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어? 어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저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정글에 온 게 아닌가 실감이 나네요. 저는 타잔이랑 어떻게 하면 정글 같은 회사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화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동안 퀴즈 풀어보시죠.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서 타잔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화 속에서 타잔이 사는 곳은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열대우림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아마존 열대우림, 2번 콩고 열대우림, 3번 다인트리 열대우림, 4번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힌트 드릴게요. 2009년에 MBC에서 이것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었죠.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의 눈물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아마존 열대우림, 2번 콩고 열대우림, 3번 다인트리 열대우림, 4번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들을 텐데요. 열대우림 하면 바로 이 노래죠. 아리에프의 이별 공식 함께 하겠습니다.

REF의 이별 공식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열대우림이 등장하죠. 신기했어요. 갑자기 이별 공식인데 열대우림? 네, 우린 정답 알아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열대우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아마존 열대우림이었습니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우림 아마존이죠. 남아메리카에 펼쳐져 있는데요. 브라질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재규어, 나무늘보, 아나콘다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 좀 더 짚어볼게요. 2번이었던 콩고 열대우림, 아마존 다음으로 큰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이고요. 다인테리 열대우림은 호주 북동부에 있는 1억 8천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아주 오래된 열대우림이래요. 우와, 1억 8천만 년. 그리고 4번이었던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은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 넓게 펼쳐진 열대우림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눈물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저 어릴 때 타잔 너무 좋아했어요. 타잔 애니메이션을 몇 번이나 봤는지 마지막에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아, 정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저도 되새겨 봤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드라마 포스터에 유부녀 킬러로 변신한 공효진 씨의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공효진 씨가 동백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떠올라서 오늘은 이 작품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공효진, 강하늘 주연의 동백꽃 필 무렵은 순박하고 정 많은 경찰 용식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동백이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만을 다룬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백꽃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추운 날씨에도 붉고 선명한 꽃을 피워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런 동백꽃의 모습은 드라마 속 주인공인 동백이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백꽃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제목을 보고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떠올린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소설 속 동백꽃은 우리가 아는 붉은 동백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뿅뿅 나무의 꽃을 가리키기 때문인데요.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나는 독특한 향이 뿅뿅과 비슷해서 나무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동백꽃은 다음 중 어느 나무의 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대추나무, 2번 생강나무, 3번 가시나무, 4번 버드나무. 이번에도 힌트 드릴게요. 보기 중에서 독특한 향이 날 것 같은 나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대추나무, 2번 생강나무, 3번 가시나무, 4번 버드나무예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좀 더 들으시죠.

0: 네, 함께 들으신 곡은 드라마 동백꽃 핀 물엽의 OST,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펀치의 노래였습니다. 정답 확인해야죠. 김유정의 소설에서 동백꽃이 가리키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생강나무였습니다. 와, 이게요 좀 신기해요. 예전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 때문에 동백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강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동백기름 대신 썼대요. 그래서 생강나무를 산동백나무라고 불렀고 그 꽃도 자연스럽게 동백꽃이라고 부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백꽃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저 이거 드라마 너무 좋아했거든요. 동백꽃 필 무렵. 왜 그 부분 너무 웃기잖아요. 왜 눈가리를 그렇게 떠? 용식이한테 하는 말. 이 드라마가 정말 재미도 재미지만 감동도 감동도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이미정님. 저희 아빠는 제과일을 하시면서 거의 30년 동안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얼마 전 아빠가 저한테 내 사연이 라디오에 나오면 되게 신기하겠다라고 지나가듯 얘기하셨는데요. 그 말에 용기 내 사연 예약해봅니다. 아빠 덕분에 나는 꿈을 이루러 프랑스로 가게 됐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과를 좋아하게 됐고 같은 꿈을 꾸게 됐어. 앞으로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아빠가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모습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 아빠, 나 잘 다녀올게. 딸이 많이 사랑해. 참고로 저희 아빠 성함은 이연자 승자이십니다. 신청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 부탁드려요. 사연이 진짜 너무 감동적인데요. 아버님, 이렇게 30년 동안 한 일을 하시면서 자식이, 자녀가 내가 하는 일을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뿌듯하실 것 같고 또 감동도 받으실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자식이라니,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연승님, 정말 좋은 자녀분을 또 두셨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려는 그 자녀의 모습에 힘을 또 얻으시면서 따님과 함께 좋은 하루,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정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인순이의 거위의 꿈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야식 드셨어요? 드셨다면 뭐 드셨어요? 치킨, 라면, 떡볶이? 하루 열심히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야식이 더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식을 먹는 게 가끔이 아니라 밤마다 반복된다면 야식 증후군일 수도 있다네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야식 찾게 될 때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입니다. 오늘 하루는 잠깐씩 여유가 생길 때마다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요,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나만의 해수법이 틈틈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거 어떨까요? 그래야 오늘 밤 닭발, 피자, 야채 곱창 뭐 이런 거 무시무시한 야식의 유혹을 가볍게 뿌리칠 수 있을 거예요.

0: 청아 스트레스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8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아침 컨디션 어떠세요? 예, 수요일 되면은 힘들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틀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어제가 제일 힘들었나? 그런 거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식 야식 증후군은 뭐 저는 거의 이제 중증입니다. 저는 중증이라 가지고 여기 오프닝에 이제 공감도 되면서 또 잘 모르네 싶기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야식은 오늘 아침 스트레스, 오늘 점심 스트레스, 저녁 스트레스 상관없습니다. 습관이에요. 그때만 되면 입이 심심하니 배도 안 고픈데 심심하니 뭘 넣어야 되나 하면서 어플을 배달 어플을 뒤적거리는 내 모습 그게 이제 중증입니다. 예. 끊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좀 살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심은정님이 어제 아주 오랜만에 야식으로 군만두 먹었어요. 밤 산책하러 나갔다가 괜히 군만두나 사왔네요. 하셨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랜만에 야식을 한 번씩 먹을 만하지. 그게 행복인데. 그게 행복이에요. 예. 고생하신 만큼 하루 정도는 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습관되면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안내사항이 좀 있는데 저희 MBC 지금 문자 시스템 오류가 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든요. 아마 실시간으로 적용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래 뭐 문자 보내셨던 분들 보내놓으셔도 돼요. 예, 저희가 나중에 또 아침에 행복 같은 데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당장 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MBC 미니 앱으로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문자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듭니다. 2시간 예 이렇게 조금 오류가 있어도 저희는 뭐 정상적으로 가죠. 화이팅 있게 갑니다. 2시간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MBC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은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주세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따라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문자보다는 미니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그리고 미니 무료입니다. 아 복구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자. 예.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티맵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3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답 맞아요? 네? 단이겠죠? 예,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0: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7시 10분 29초 30초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테디 스모닝.
4: 스모닝.
5: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절기상 처서인데요. 무더위는 주말을 지나서 8월 말까지도 아직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단신편 MBC FM4U 날씨 여설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다시 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해안가 중심으로는 지금 곳곳으로 열대야 도 나타났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에 체감온도가 27.2도로 서울도 열대야 수준의 밤이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부산도 32도, 광주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덥겠고요. 여기에 소나기가 습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컸던 경남 지방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으로 오늘과 내일 사이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지금 호남 지방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영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2배속 빨리 함께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진짜 빠르게 지나가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사와 멜로디 캐치 도전해보시죠. 잘 들으시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영역 선착순 1등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 거예요.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빨리 오는 것까지 체크가 미니가 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로 도전을 많이 해보시죠.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진짜 빨라요. 민영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 주세요. 장난치지 말고요. 장난치지 말고 메롱 하는 것 같죠 느낌이. 들리긴 합니다. 저는 들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들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진짜 빨리 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의 영역 축하드립니다. 미니에서 이소혜님 축하드려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너무 빠르죠? 약간만 속도 늦춰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 맘을

야, 들리죠? 예.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게요.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 노래를 부른 이제 밴드의 보컬 이원석 씨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오늘 아침 스페셜 DJ도 함께 해주셨죠. 참고로 오늘부터는 배우 진구 씨가 이제 나와주십니다. MBC 라디오 애청자 분들이시라면 이원석 씨가 속한 이 밴드의 노래 대표곡이죠. 예,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의 정답송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입니다.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성 발표 하겠습니다. 문자 시스템 복구가 됐대요. 복구됐습니다.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많이 보내주셔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빨리 함께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 데이브레이크의 그렇죠 들었다 놨다 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신하영님 정답 들었다 놨다. 저 어제 미스터 선샤인 봤는데 진구씨가 거기서 완전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제 귀까지 들었다 놨다 하시겠네요. 어허,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고 있어요. 명작이지 명작이야. 정수미님이 정답 들었다 놨다. 요즘 우리 집 중2가 저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하셨습니다. 중2 예,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 하나하나 다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2 그 친구의 마음도 스스로도 혼자 들었다 놨다 하니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쉽지 않죠.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1: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뭐?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moving? I'm moving.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

0: 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93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의 혼전 계약서 봄. 최근 호날두가 오랜 연인인 조진아랑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혼해도 재산 분할은 없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대요. 날두 형 재산 관리 진짜 철저하네요 하셨는데, 와, 재산 분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각자 유지하기로 했대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기로 하면서 이렇게 결혼했나 본데. 결혼 왜 했지? 아 죄송합니다. 요즘 혼자 소리가 툭 나가네.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이 감동이 있는 건데, 사실 모든 걸 함께 하겠다. 예, 날두 형 알아서 사세요. 난 날두 형의 정이 없어졌어요. 원래도 7934번님 계란맛 과자 드립니다. 2212번님 겨울왕국 3 예고 봄. 올라프에게 사만다라는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올라프도 연애하는데 저만 못해요. 저만. 그러니까 겨울왕국 3가 내년 11월에 개봉을 합니다. 올라프의 여자친구 사만다는 어떤 친구일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겨울왕국 이 또 뮤지컬로도 개봉을 했어요. 개봉이 아니지 개장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둘둘 12번님 콘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분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겨울왕국 OST 들어야죠. 크리스틴 베 그리고 산티노 폰타나가 함께한 Love is an open door 듣고 올게요.
1: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2: I love crazy.
1: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2: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겨울왕국 OST 였죠. 크리스틴 벨, 산티노 폰타나가 같이 부른 Love is an Open Door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볼게요. 고미정님이 버스기사님이 몸이 불편한 승객의 용변 실수를 도와줬다는 기사 봄. 서울에서 양산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거동이 불편한 한 승객이 버스에서 실수를 했는데요. 버스기사님이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을 씻겨드렸다고 해요. 이를 본 또 다른 승객은 바지를 사왔다고 합니다. 훈훈하네요. 아, 이게 또 장시간 운전이 예 앉아서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승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모두가 다 같이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사람은 이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러합니다. 고미정님 월드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이석윤님, 테디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얼마 전에 종료됐잖아요. 하지만 카트라이더 클래식은 돌아온다네요. 크아가 없어져서 아쉬운 만큼 카트라이더로 달려야겠어요.

0: 하는 것 같은데 네, 추억의 게임들.
1: 근데 계속 사랑을 해주셔야 이것도 이제 응원을 해주셔야 안 사라지고 있을 텐데 잠깐 잊으면 이렇게 없어지네요. 돌아온 카트라이더로 네, 아쉬움 많이 달리시죠. 이석윤님 돼지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문미영님 인천공항에 펜스 설치한 거 봄 집단 새치기 때문이라는데요. 예전 영상 보니까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캐리어랑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안전 펜스 설치를 했으니 이제 안전한 체크인 가능하겠죠? 아, 사람이 몰리면은 꼭 이렇게 위험해져요. 질서의식은 모두가 다 유의를 해야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안전하게 대책 잘 해서 다행입니다. 문미영님 스크류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무난하게 시작한 출근길인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 2, 3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해지고 있고요. 일찍 이전부터

또 금천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은 순산터널과 비봉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은 송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성남에서 송파까지 5km가 정체고요.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47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강변북로가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도 북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리포터 우리 오프닝에 네. 야식 증후군 얘기를 했어요. 야식 어제 드셨어요? 바로
1: 저 당당하게 말할 수 예. 있습니다. 요즘 야식 증후군 치료 중이에요.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야식을 먹지 않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0: 대박.
1: 테디는 어때요?
0: 와. 저는 치료 중이거든요.
1: 네.
0: 치료가 안 돼요. 어제도 먹었습니다.
1: 어제 뭐 드셨어요?
0: 어제 고등어. 네.
1: 근데 이 정도면 야식 건강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0: 건강한데 이제 야식은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 운동 계속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1: 그러니까요. 예. 건강 챙겨야 합니다.
0: 운동하고 계시죠?
1: 운동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아, 했어요. 했어요.
0: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저도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건강하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깨알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보수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0: 오, 이사할 때 사실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청년들한테 도움 되겠어요?
1: 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도 4천 명 이상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하고요. 소득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라면 세전 월 소득 384만 7천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0: 예, 이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요?
1: 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부동산 중개 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에 한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청년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신청하실 때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를 하면요. 주민등록표 등 초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더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0: 네. 청년분들 중에 이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약간 스트레스 있으시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도움 받으세요.
1: 다음 소식입니다. 테디 어제 오디세이 보러 영화관 간다고 했는데
0: 예.
1: 아침에도 사람 많았나요?
0: 아 사람이 많았어요.
1: 많았어요?
0: 저 4D로 봤는데
1: 오.
0: 어렵게 구했거든요.
1: 진짜?
0: 북적북적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1: 네. 실제로 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이 천만 명에 육박을 오. 했습니다. 할리우드 대작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오디세이가 연이어 개봉하면서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끈 건데요. 스파이더맨은 올해 최단 기간 7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 기준 누적 관객 761만 명을 넘어섰고요. 와. 오디세이는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약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0: 두 영화의 힘이 엄청납니다.
1: 네, 그리고 또 극장과 활기에는 특별관의 영향도 컸습니다. IMAX, 스크린 X 같은 특별관의 객석률이 7, 8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IMAX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의 앞

0: 압도적인 스케일을 즐길 수가 있고요. 스크린 X는 화면이 좌우로 확장이 돼서 세 면의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특별관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명당 자리에 무려 5배 이상의 웃돈을 붙인 암표까지 등장을 했고요. 티켓이 남아있는 IMAX관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원정 관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주변에 들어보니까 그 꽉 차서 사실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빈자리가 있더라.
0: 그럼 잘 구하셨네요.
1: 아니 빈자리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0: 아,
1: 팔려고 하다가 안 팔리니까 당일 취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문제가 됩니다. 영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것도 의미가 크니까 안표 아 진짜 근절해야 돼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1인 사우나가 유행 중인 거 혹시 아시나요?
1: 1인 사우나? 사우나를 혼자 즐겨요?
0: 네, 이걸 프라이빗 사우나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혼자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요즘은 도심 한가운데 문을 연 1인 사우나가 늘면서 퇴근 후에 이 피로를 풀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1: 예, 요즘 사람들은 혼자 쉬는 시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1인 사우나를 경험해본 한 30대 이용자는 이 세면용품이 다 갖춰져 있어서 퇴근 후에 몸만 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혼자 90분 동안 느긋하게 쉬는 시간이 최근 가장 행복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유행을 두고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우나가 이제는 회복과 휴식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힙한 휴식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생각을 좀 해보면 가끔은 아무한테도 이제 방해받지 않고 혼자 푹 쉬는 시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퇴근하고 한번 시원하게 사우나를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0: 네, 이수키님이 저도 오디세이 특별관에서 보고 싶은데 예매하기 힘들더라고요. 좀 나중에 관람해야겠어요.
1: 예, 아 제가 근데 이제 4D로 보고 왔잖아요. 감상은 그냥 2D나 보셔도 오 훌륭할 것 같아요.
0: 웅장하다.
1: 예, 훌륭할 것 같아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5334님이 청년들에게 이사비랑 부동산 중개 보수 비용 지원해준 거 너무 좋네요. 우리 아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청년들 중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이제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것까지도 다 노력이야.
0: 맞아, 맞아요.
1: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얼마 많은데.
0: 그러니까.
1: 다 받아가세요.
0: 네, 정문주님은 1인 사우나 좋은 곳 어딘가요? 당장 가고 싶은 날이네요.
1: 아유, 왜요, 왜요? 오늘 왜 스트레스 받았어요? 예, 혼자서 좀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들 찾아보면 있으니까 잘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이상은의 여름별 들으면서 윈장 리포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하루 10분 정도 투자로 치킨 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서울 물레동에서 아버지랑 같이 반도체 부품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일거리가 많이 줄고 있어요. 효도할 겸 반반한 퀴즈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밥 치킨 넣어봤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물레동에서 자그마한 공장으로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있는 31살 시청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공장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아버지가 사장님 덕분에 사장님을 통해서 한 40년 정도 됐어요.
0: 공장이. 40년이나 됐어요. 와, 근데 요새 조금 힘든가 보네요.
1: 네, 요새 지금 뭐 전쟁이다, 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자재료 값이 저희가 오르다 보니까 큰 타격을 입고서 저희가 또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0: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이럴 때 또 잘 버텨야지 또 좋은 날 올 것 같은데, 그죠?
1: 네네네네, 맞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은 어때요? 좋은 점 또 뭐 불편한 점 있을 것 같긴 한데.
1: 좋은 점은 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이 좀 많으면 주말에도 못 쉬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예.
0: 그럼 어떻게 몰래 빠지고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겠네요, 아버지랑 같이.

0: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제가 또 회계를 또 맡고 있고 또 그때 또 하니까.
1: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뭐, 네 아버지가 뭐 어떻게 식사하거나 이럴 때 좀 챙겨주거나 하는 부분 있지 않아요?
0: 에 같이 그간 옆 공장이나 이제 같은 공장에 붙어 있는데 아.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쉬었다가 또 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또 힘든 기간에 이렇게 또 신청 됐으니까 성공 퀴즈부터 성공하시고 또 네. 좋은 일들 많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일단 응원합니다. 정연희님이 힘내세요 아드님 퀴즈 성공하고 효도하세요 하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마음도 너무 멋지신데 자 이제 파이팅 한번 외치고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좋습니다.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0: 네, 네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88
0: 64
1: 사자성어예요. 산과 바다에서 나는 귀하고 값진 음식 산해
0: 진미
1: 8월을 영어로 하면
0: 제뉴얼이
1: 아니에요.
0: 8월. 아 패스.
1: 아 패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0: 신청이
1: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0: 아 패스 패스 패스.
1: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대사가 나온 영화는
0: 패스.
1: 어허. 국민 타자 이승엽은 어떤 구단의 영구 결번일까요?
0: 하나?
1: 아니에요.
0: 기아?
1: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0: 삼성?
1: 어.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입이 열 개라도?
0: 패스.
1: 천상의 맛과 지옥의 냄새로 유명한 과일로 냄새 때문에 일부 나라의 공공재.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도시국가는?
0: 패스.
1: 빌보드 200차트에서 1위를 가장 많이 한 K-POP 그룹은?
0: 데모난타스.
1: 아니에요.
0: 아, 패스.
1: 패스. 다시 8월을 영어로 하면? 8월.
0: 먼저리?
1: 아, 아니야. 아, 무슨 영화도 있었는데. 러쉬가 있었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끝났어.
0: 패스.
1: 아. 10문제 중에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하나 둘 셋 아유 아쉽다 네 문제만 있어서 실패하셨어요.
0: 아
1: 하지만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는 드립니다. 아유 너무 아쉽다.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0: 아 맞아요.
1: 괜찮아요. 잘 푸셨어요. 자 8월을 영어로 하면 어거스트였고요.
0: 아
1: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분은 이몽룡.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시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많이 한 K-POP 그룹은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0: 아
1: 여기 또 약간 그죠? 긴장도가 좀 올라오면은 한 번 흔들리면 이게 잘 안 들어와. 어려워.
0: 네 맞습니다.
1: 하지만 잘 푸셨어요, 석윤님.
0: 네.
1: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이렇게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직장 일을 또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직장인도 지금 출근하신 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처서니까 꼭 힘내시고 처서만 지나면 가을이니까 힘내십시오. 파이팅!
1: 아 감사합니다. 석유님도 화이팅!
0: 네 화이팅!
1: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두리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두리안의 이름은요, 말레이시아어로 이것을 뜻하는 단어 두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두리안 껍질 전체를 빽빽하게 감싸 보이는 뾰족한 돌출부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드릴 텐데 버즈 노래 중에 이게 이제 제목인, 정답이 제목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정답이 되어, 아시죠?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정답 보내주세요. 마치시면 5분 뽑아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는. 제가 이 민경훈 씨랑 군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군생활 때 자주 들었어요. 그때 생각난다. 선봉. 예, 저희 선임 민경훈 씨가 보컬인 버즈의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똥똥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어로 두리가 뜻하는 것 정답은 바로 가시였습니다. 신지현님이 정답 가시. 저 장미 가시 코에 붙여봤어요. 아 이거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예, 20세기 소년 소녀들 예 해봤어요? 여기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 아 저희 스텝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장미 가시를 코에 어떻게 해요? 막. 예, 거기에 이렇게 톡 떨어져요. 그래서 침 묻혀가지고 코에 올리면 코뿔소가 되는 겁니다. 코뿔소 안 대본 사람 다 나가. 이지현님이 정답 가시. 오늘 부장님하고 외근 나가는데 가시방석이네요. 예, 부장님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서로 파이팅 하시고. 자,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엔 감정을 보여주는 손목시계가 등장하죠. 설렘, 흥미진진뿐 아니라 실망, 격한 수치처럼 불쾌한 감정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매튜 리버맨이란 미국 심리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른바 감정 라벨링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답니다. 즉, 이 마음이 뭔지 천천히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꽤 많이 풀린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상암동에 살고 있는 백다영입니다. 로마식 1인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나폴리식 피자인데 그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추구하고요. 저희 남자 사장님이 이탈리아에 10년 계셨는데 거기서 배워서 오셔서 한국에서 매장 운영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를 볼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바로 구운 피자를 손으로 들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피자는 올리브 오일을 좀 듬뿍 뿌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결혼 예정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저희 지금 4년째 연애하고 있고요. 십몇 년 만에 재회해서 4년째 연애하고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궁금하다. 일단 시카고식, 이탈리안식 있는데 로마식 1인 피자집 운영하고 있다는 백다영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맛일까? 피자. 아하. 1인 피자는 저는 이제 가서 한 조각 먹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피자를 또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 물리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뭐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피자. 그래서 먹어보고 싶네. 남자친구랑 십몇 년 만에 재회를 해서 4년째 연애를 하고 있다. 연애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져요. 이런 거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 안 돼요? 예.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 보실 때 제일 뿌듯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 알죠.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많이 오셔가지고 남기고 가는 것보다 적당히 오셔서 깨끗하게 비우면서 그리고 그 첫입 딱 드실 때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주방에서 첫입 먹을 때 괜찮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먹고 끄덕끄덕 하시거나 활짝 웃으시거나 이거 두 개를 보면 됐다 이러면서 다시 주방에 예, 인터뷰하면서 중간에 계속 이제 공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익숙하네. 계속 느껴지는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오늘도 여차저차 여차여차 무사히 출근을 했습니다. M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예. 네. 이준 아나운서는 회사 말고 좀 매번 뭐 출근한다 싶을 정도로 출퇴근하는 네. 뭐 장소 같은 게 있나요?
2: 아, 있죠, 있죠.
0: 있어?
2: 있죠. 제가 그 이거 언어유의 끝나면 바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상암동을. 엄청
0: 왜요?
2: 돌아다녀요.
0: 뭐 홍반장이에요. 왜요?
2: 맛있는 거 없나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침에.
0: 그냥 산책으로. 네,
2: 그냥 돌아다녀요.
0: 산보.
2: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뭐 연대 있나 이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게 맛있어 보이면 또 한 번씩 사 먹고 하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이제 커피 하피엔스라는 하피엔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상암동에서 시작한 이제 커피인데 좀 가격대가 좋고 저희 동네까지 생겼어요.
0: 아 정말. 네, S로 시작하고 있구나.
2: 하피엔스. 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저를 볼 수 있습니다.
0: 단골집이 있구나.
2: 아,
0: 저희 동네에도 계속 돌아다니는 아이씨 한 분 계시거든요.
2: 아 정가요?
0: 예, 그러니까 휘준 아나운서 같은 분이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2: 아 있어요?
0: 네. 근데 계속 같은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아이씨가 있어요.
2: 저도 엄청 돌아다녀요.
0: 그런 아저씨가 됐네요. 예.
2: 8시 반 전후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상암동에 예. 오시면.
0: 휘준 아나운서를 네. 실제로 보고 싶다 하시면 예, 같은 시간에 상암동 오시면 있습니다.
2: 돌아다녀보세요.
0: 그렇습니다.
2: 네.
0: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2: 네, 반가워주세요 여러분. 예.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자,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 울산여자고등학교 김태순 학생만 남았습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3: 네,

0: 감사합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0: 네.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도와주신 울산 여자고등학교 최고의 조리사, 이원일 쌤 감사드리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 친구들 항상 고마워.
1: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0: 아, 너무 떨린다. 제발 쉬운 문제 나와라. 제발 제발.
1: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는 뜻의 가엾다. 발음을 가엾다라고 하죠. 이 단어 맞춤법에 맞게 적어주세요.
0: 네, 답 적었습니다.
1: 정답을 들어주세요.
0: 자,
1: 뭐라고 썼죠?
0: 가엾다. 가운데 글자 여에 비읍과 시옷 받침이 있습니다.
1: 아, 자, 비읍과 시옷 받침. 아, 가엾다. 제발. 과연 정답일지. 정답은 바로. 음악 진짜 오랜만.
2: 아, 이건 거의 아쉬울 때 나오는 음악인데.
1: 끝날 때, 그렇죠.
2: 끝날 때
1: 떨어졌을 때.
2: 고생했다 하면서 울고 막.
1: 예, 맞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2: 예, 이거 다 머리 다 거꾸로 쓰고. 모자 다 뒤집어 쓰고. 예.
1: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느크크.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말 가엾다의 올바른 맞춤법입니다.
2: 아, 맞춤법 이런 거 어려워요. 가엾다.
1: 어려워요. 자,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이 된 울산여고 김태순 학생.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 라는 뜻의 가엾다를 잘 맞춤법에 맞게 적으라는 문제였어요.
2: 예, 실제로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울산여고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갔어요.
1: 오.
2: 반에서 3등 안에.
1: 명문고등학교.
2: 네, 명문고등학교였어요. 지금 이제 평준화가 됐습니다.
1: 지금도 아직 여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2: 그거 모르겠어요.
1: 여고 남아 있대요. 네. 또 옆에 울산 또 있어가지고.
2: 울산 출신들
1: 울산
2: 있어서.
1: 네. 네. 자, 가겠습니다.
2: 예.
1: 자, 김태순 학생의 답 맞아요.
2: 맞아?
1: 맞아요.
2: 가엾다의 비읍시옷이 네. 맞아요?
1: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2: 반전.
1: 비읍 받침만 있는 가엾다라고 적어도 정답이에요.
2: 시옷을 빼도 돼?
1: 둘 다 표준어입니다.
2: 가엾다가 아니고 가엾다만
1: 가엾다 아니고.
2: 아. 진짜로?
1: 발음은 둘 다 가엾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뜻도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라는 뜻으로 같은데요. 활용할 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읍과 시옷 받침이 있는 가엾다는 가엾어, 가엾은, 가엾으니라고 쓰고요. 비읍 받침만 있는 가엾다는 가여워, 가여운, 가여우니 라고 써요.
2: 그렇네.
1: 그래가지고 가엾은 아이, 가여운 아이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2: 어려운데 둘 다 맞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다.
1: 그쵸. 이러면 또 편해지고.
2: 다 맞다니까 편하다.
1: 맞아요. 표준어 규정 제26항에 따르면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가 널리 쓰이고 또 표준어 규정에 맞는 경우엔 그 형태들을 모두 표준으로 인정합니다.
2: 예.
1: 그리고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두 형태가 모두 표준으로 인정되는 걸 복수표준어라고도 하죠.
2: 복수표준어를 오늘 배웠습니다. 가엾다, 가엾다.
1: 가엾다지만.
2: 다 맞대요.
1: 다 맞습니다.
2: 예. 네. 서보람님이 울산여고 태순이 골든벨을 울렸네요. 크크크. 야, 그러니까 태순이 대단하다.
1: 이게 50번까지 있었잖아요.
2: 예.
1: 쉬운 게 아니었어요.
2: 쉬운 게 아니야.
1: 그렇죠, 그렇죠. 예. 문은혜님 도전 골든벨 모자에 명찰 10개쯤 붙어 있잖아요. 아, 추억아. 그렇지. 이게 떨어지는 친구들 이름표 다 여기 다 오잖아.
2: 다 붙여야지.
1: 다 와요, 다.
2: 여기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 다.
1: 제 기억난다.
2: 그래.
1: 나중에 한 100개 달고 있잖아요. 온 몸에.
2: 기준 아나운서 잘했을 것 같아요.
1: 일단 안 열렸고요.
2: 이게 쉽지 않아. 그 학교 선정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1: 네, 보통 잘 안 오더라고요. 저 있을 때.
2: 잘 안 와.
1: 하고 싶었는데.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2: 추억 속에 또 있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1: 네.
2: 가엾다. 그 비옵시옷까지 다 된다.
1: 다 됩니다.
2: 다 되니까 다 쓰세요.
1: 네.
2: 퓨전 하나서 보내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2: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들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스텔라장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6332번님이 울산 여자고등학교 38회 졸업생입니다. 아이고 목요일을 만들어도 너무 반갑네요. 태순이에게 내적 친밀감이 더 생깁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지금 또 많은 또 울산 여자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또 감상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9859번님이 저 고등학교 때 골든벨 출연했었어요. 오, 참고로 저는 35번 문제에서 탈락했답니다 하셨는데 오, 그래도 선방하셨네요. 너무너무 멋진 추억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4부는 맛쟁이 신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즌2 이원희 셰프님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봅니다.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티맵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0: 6분 10초 11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 이번 주 일요일이 절기상 처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서 매직 올해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 돼.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해안가로는 열대야주의보 내려진 곳들도 많습니다. 서울의 현재 체감온도가 벌써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좀 더 높아서 서울, 대구, 부산 32도, 강릉, 대전, 광주 33도가 예상되고요. 지금 일부 호남지방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저녁까지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고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남 남해안으로도 오늘 하루 최대 6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1: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까?
1: 아, 예. 늘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근데 약간
1: 그대로
0: 웃상이셔가지고.
1: 아 예.
0: 예, 볼 때마다 약간 기운을 얻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약간 축상이라가지고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좋은 컨디션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키워드 뉴스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직서, 두 번째 키워드는 AI 배당금, 마지막으로는 초유의 훈련 축소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법무부 장관 사직서입니다.
0: 여러 차례 그만둔다던 이제 말이 나왔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를 냈습니다.
1: 네, 정성호 장관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작년 7월에 취임했으니까 1년 남짓 재임한 건데요. 이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퇴 이유를 담았다고 하고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적었습니다.
0: 예,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잖아요.
1: 네,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을 중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다 보니까 검찰개혁 요구가 높았습니다. 정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찰 조직을 없애고 기소만 맞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이뤄냈고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 반발이 컸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면서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0: 예, 막상 이제 사직서를 내고는 미묘한 말을 남겼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니까 어제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 기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0: 예.
1: 거기에서 형소법도 통과됐고 뭐 크게 할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 오는 10월 2일에 검찰청이 문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0: 예.
1: 인력 채용도 해야 되고 뭐 자잘한 규정까지 하위 법령만 180개를 하나하나 손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0: 예.
1: 이 와중에 알만한 또 기자들한테 할 역할이 없다라고 했으니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뭐 경찰이 해놓은 수사가 잘 됐는지 한번 검찰이 살피는 이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좌절감을 느껴서 사직서를 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실제 이전에 이제 사직한다 했을 때도 대통령이 만류를 했잖아요.
1: 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10여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이 대통령도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만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말리기 어렵다고 본 거고요.
0: 예.
1: 정 장관은 본인이 5선 국회의원이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39년 직이거든요.
0: 예.
1: 원조 친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법 개정에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제 늦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형사사법제도는 국회 소유가 아니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법 시행전에라도 시정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0: 예. 이제 후임 장관이 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1: 네, 검찰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은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고요. 현재 한성숙 총리가 빠지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정치권에선 중기부 법무부 장관 인선과 함께

0: 함께 다른 부처까지 개각 규모가 커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야권에서는 특히 한동훈 의원은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막기 싫어서 도망갔다. 이렇게 도망가느라고 사직했다. 이렇게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1: 아, 두 번째 키워드에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AI 배당금입니다.
1: 대만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현금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이른바 AI 보너스, AI 배당금이라고 불리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고 배당금 지급안을 마련했는데 전체 국민이, 대만 국민이 2,400만 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우리 돈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라고 해요.
1: 와, AI 붙는 거 보니까 재원을 AI 산업에서 이제 마련한다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반도체 업체죠. TSMC, 바로 대만 기업입니다.
1: 예.
0: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 등 대만 AI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폭등하는 양상인데 그래서 올해 대만 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 수준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걷어들일 세금도 그 자체가 크게 늘어났고요. 대만 정부는 그래서 빚 없이도 AI 배당금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 AI로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배당하자라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0: 뭐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스트럭처를 올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 예.
0: 이 현금 배당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데는 뭐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한쪽에만 쏠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빼면 자동차 부품 같은 이 기계 분야 등 전통 제조업은 부진한데 그런데 실제 대만 노동자 넷 중 하나는 바로 이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어서 우리도 어제 한국은행 발표인데 지난 4년간 사라진 일자리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1: 네, 대만 안에서도 이제 찬반이 갈릴 것 같은데 어때요 반응은?
0: 국내 정치적으로는 11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노린 이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반대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해법이 되지 않겠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성장의 열매를 이제 어떻게 나눌지 우리도 곱씹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초유의 훈련 축소입니다.
1: 어제도 사실 다른 주제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를 직접 찾았다고요?
0: 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오후에 원래 예정됐던 공개 행사 일정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1: 예.
0: 취소하고 국방부에 와서 안규백 국방장관을 짧게 15분가량 만났습니다. 이때도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왜 왔는지 방문 이유가 뭔지 물었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전에 개인 SNS에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라고 공개 지시한 걸 의미한 걸로 보입니다.
1: 예, 실제 그제부터 하던 한미연합훈련을 갑자기 줄였다면서요.
0: 네, 진행하던 훈련을 줄이고 따로 하겠다고 장비를 싸고 훈련 지휘부에서도 떠났습니다. 이게
1: 예.
0: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일이고 한 군 관계자는 천재지변 같은 초유의 일이라고도 평가했거든요. 북한 남침을 가정해서 연합훈련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방어작전을 먼저 한 다음에 또 반격작전을 훈련한 거를 매년 해왔는데 미군이 이 후반부 방어작전이 아닌 이 반격작전을 하지 않고 취소하자고 통보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지휘 병력이 들어있던 벙커에서도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이제 겉으로 얘기한 건 첫째 이제 북한 간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무임승차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호응하고 있었다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때 김 위원장하고 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1: 예.
0: 관계가 좋으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연합훈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훈련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인데 한국군 훈련비를 미군이 대주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자국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면서 비용을 쓰고 있고 또 방위 분담금도 저희가 우리가 올해만 해도 1조 5천억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1: 자, 이게 속내가 있을 건데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래서 좀 이면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 매체에선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려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갔고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우리는 1호 투자로 가스발전소, 텍사스에 있는 가스발전소 투자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라 이걸 요구한다고 해요.

0: 예예.
1: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로서도 미래 먹거리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덧붙여서 이란 전에 한국이 도움을 안 줬다는 불만도 얘기했습니다. 또 잘 보면 이란 전쟁 60일 휴전이 끝난 시점에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0: 예.
1: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를 앞두고 이란전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니까 만만한 동맹국을 때리고 또 정상 대 정상 대화에서 긍정적으로 응했던 북한 문제를 꺼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막상 북한은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행동으로 자위권 행사하겠다는 강경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0: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네, 한미 관계는 혈맹 관계라고 하죠. 오늘의 핵심 한 줄, 적대국에 뺨 맞고 혈맹에는 화풀이 하나로 하겠습니다.
0: 네, 이런 좀 알 수 없는 행동들이
1: 답답하죠.
0: 나중에, 네, 예, 나비 효과로 좀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칠까봐 걱정이 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쯤에서 MBC 나수영 기자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스티브 레이 씨의 예 듣고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 2 시작할게요. 고마워.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지금은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지나서 5차로에 사고 있어서 뒤로 많이 밀립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인데 이후로도 동작대교까지 쭉 밀려서 1시간 10분은 걸리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도 차들이 많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상암동 쪽으로 쭉 지체고요. 올림픽대로가 이 구간은 조금 더 수월하긴 한데 강서구와 노량진 또 반포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구간 밀려 있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전 시간에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고요. 구리 암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도심 지나는 길들 많이 밀리진 않는데요. 동호로는 그래도 동호대교 북단에서 약수역 쪽으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도 대체로 평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큰 음식엔 큰 원일이 따른다. 구모니 FM의 히어로 스파 이원일맨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어우, 박수를 쳐주시네. 야,
0: 히어로니까. 네.
1: 이게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띄어읽기를. 네. 스파이 원일맨 이렇게 될 것인지. 아. 네. 근데 약간 스파가 앞에 붙으니까 약간 사우나로 좋아할 것 같은.
0: 스파 이원일맨 이렇게 하니까 그렇네. 스파가 약간 호처럼 돼버렸네. 네,
1: 그러니까요.
0: 네. 스파 이원일맨.
1: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0: 네. 아, 진짜.
1: 저는 근데 그런 그 거미줄 같은 것 따위로는 날아다닐 수 없어요. 제 무기를 진단할 수 없거든요. 전 밧줄이 나와야 돼요.
0: 아, 그렇네. 예. 네. 뭐 어떤 것도 저희가 예. 아니라고 말 못하겠네요.
1: 네, 네. 아, 저 인정합니다. 네.
0: 좋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근데 손 목에서 밧줄이 나오려면
1: 쭉.
0: 일단은 손도 통통해야 돼. 많이 통통해야겠네.
1: 네, 제 팔뚝도 굵잖아요.
0: 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자, 우리 맛쟁이 신사 시즌 2 전국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기 전에 먹고민 상담소로 먼저 몸풀기를 합니다.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먹지 싶을 때 그 먹고민 보내주시면 돼요.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딱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 좋아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미리 도착한 먹고민 사연 소화해볼까요?
1: 네. 오늘은 정문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셰프님, 남편이 주말 농장에서 농사지은 청양고추가 너무 많아요.
0: 오.
1: 고추 다져서 소고기 넣고 볶음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온갖 해줄 거 다 해줘도 계속 따오네요. 이 고추들을 어떻게 하나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고추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0: 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또 잘 되면 고추를 이렇게 네. 많이 가져오시나?
1: 저는 이 주말 농장 그 다음에 남편들이 하는 취미 생활 중에 낚시 이런 것들이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거기서 소화를 하고 오세요 보통.
0: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1: 이걸 집으로 가져오는 순간 모든 그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0: 아, 그렇지. 네, 네. 이거 명언이다.
1: 아, 이 그냥 그 자리에서 소화하시고 오시면 돼요.
0: 적당히 가져와야 돼.
1: 그럼요. 적당히 사근사근 조금씩 가져오셔야 되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청양고추가 많다고 하니까 저는 왜 이런 걸 고민하시는지 참 이해는 안 되는데요.
0: 좋다. 네.
1: 저 워낙 또 매운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고추가 남아돌기 시작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지금 항상 고추가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뜨거운 햇살을 맞고 나서 빨갛게 됐었을 때 요때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고춧가루를 보통 만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청양고추, 초록색 고추를 따가지고 말리실 생각을 한 번도 못 하시더라고요.
0: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1: 네, 아직 못 보신 것 같죠. 네. 근데 식품 건조기 같은 거 있으시면 진짜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통 하루 정도면 마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 방갈죽 하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햇빛에다가 널어놓은 다음에 얘를 말리면 실은 초록색으로 마르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 색깔이 카키색, 국방색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변한 색감의 고추는 그거를 바로 튀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튀겨서 설탕을 뿌려서 소금을 살짝 친 다음에 고추 부각을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근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청양고추로 만들어야 돼요.
0: 와.
1: 저는 청양고추로 만든 걸 먹거든요.
0: 진짜 좋아하겠다. 네. 진짜
1: 그리고
0: 좋아하겠어.
1: 얘를 한번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냉동카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1년이고 보관하실 수 있어요. 언제고 꺼내서 그리고 튀각만 해서 먹을 수 있느냐 요걸 꺼내가지고 불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얘로 물김치를 담가 드시면 정말 깔끔한 빨간 빛깔이 도는 게 아니라 하얀 빛깔이 도는 김치를 만들어 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말려놓으실 거 이외에도 뭐 고추물을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우선은 말리실 거를 조금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0: 이거 뭐 완벽한.

0: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됐네요.
1: 아, 부각하면은 네. 아, 이거 그리고 이거 말려놓은 거 갖다가 나중에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를 넣어서 드시면은 그냥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매운맛이 나거든요.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참.
0: 아 고추는 아. 뭐 그냥 이원희 셰프님한테 물어보면
1: 보내요 나한테
0: 한 100가지 나오겠네. 어, 100가지
1: 나한테
0: 나오겠어.
1: 좀 보내주세요.
0: 문재님 네. 아시겠죠?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맛쟁이 시사 시즌2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들 만나볼 건데 오늘 먹방 투어를 어우 과감하게 떠나네요 우리.
1: 이 좀 위험한 도시거든요.
0: 위험하게 가네. 네. 가시죠.
1: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바로 저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입니다. 야.
0: 부산 갑시다. 아마 가봅시다.
1: 아니 휴가철만 되면은 부산의 해수욕 즐길 많이 떠나시잖아요.
0: 진짜.
1: 올 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무려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0: 1천만 명 넘었어요 벌써?
1: 와 그중에서도 단연 1위는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부산은 해수욕장이 정말 많잖아요. 뭐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그렇지. 송정.
0: 그렇지. 네.
1: 태진은 어느 해수욕장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계신가요?
0: 아 저는 해수욕장 네. 저도 이제 울산 고향이라 네. 이렇게 뭐 부산 울산 해수욕장으로는 잘 안 가죠.
1: 아 그래요?
0: 네, 잘 안 갑니다.
1: 아 더 멀리 가시는군요.
0: 차라리 올라오지.
1: 아
0: 올라옵니다. 간포 위쪽으로.
1: 아 동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네. 쫙 올라가시는 거죠.
0: 위쪽으로 올라가서 울진 뭐 이 라인.
1: 아 그렇게 그렇구나. 가는 거죠.
0: 원래 자기가 있던 곳 바다는 해수욕장이랑 안 쳐요.
1: 하긴
0: 내 앞바다는.
1: 어, 전 여름에 한강 잘 안 가거든요.
0: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늘 가던 곳을 그 해수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멀리
1: 근데
0: 가야지.
1: 가면은 만약에 간다. 꼭 만약에 여름이 간다. 아니어도 뭐 드세요 가시면은?
0: 저는 일단 해운대 라인에 네. 예 전복죽을 너무 사랑합니다.
1: 아~
0: 거기 유명한 전복죽 있죠. 진미채랑
1: 맞아요.
0: 네. 거기 가서 거의 뭐 한 5만 원치 때립니다 저.
1: 아니, 그 저는 이게 위험하다라고 한 위험한 도시다라고 한 게 부산이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아.
1: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구별로 끊던지 아니면 해수욕장별로 끊어야 되는데.
0: 아, 되고.
1: 우선은 한번 전체 종합편을 한번 해보고 아 이건 난리 났다. 이 만약에 반응이 폭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맛집 제보를 다 받아가지고
0: 그렇지.
1: 저희가 지역별로 조금 한번 분류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셰프님 어디로 가요? 지금 부산 간다. 아,
1: 부산
0: 오늘
1: 간다.
0: 1박으로 갔다 온다.
1: 오늘 간다. 저도 해운대 아니면 광안리로 보통 가거든요.
0: 아무래도.
1: 전 촌사람이잖아요.
0: 네. 네.
1: 아 근데 저는 군생활을 부산에서 했어요.
0: 아, 네.
1: 저는 그래서 2년 동안 부산 거주민이거든요.
0: 고향 인정.
1: 네. 저는
0: 군생활 했으면 인정해요.
1: 진짜 마음의 고향이고 저는 제가 가는 돼지국밥집, 밀면집 이런 것들이 좋다. 백반집 이런 것들이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거든요.
0: 와,
1: 네.
0: 좋다.
1: 아 저도 참 할 말 많은데.
0: 남포도 가고 싶다. 남포도. 네.
1: 근데 요즘 혹시 그 백항스족이 라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백항수는 뭐예요 또?
1: 이게 바닷가 해수욕장 갈 때 예전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먹을 거 싸들고 예전처럼 가서 해먹는 게 아니고요.
0: 아니고?
1: 스마트폰 해가지고 딜리버리로 배달이나 간식 등을 시켜 먹는 바캉스족을 백항수족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많긴 많더라고요.
1: 배달 바캉스.
0: 네, 요새 많긴 네. 많아요.
1: 그래서 정말 맛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보 주시면 저희가 부산의 맛있는 곳들, 맛집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시즌 3 가면은 네. 배달 음식만 가지고 맛집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때는 우리도 좀 시켜봅시다.
0: 먹으면서 합시다. 자, 오늘 막 부산 갑니다. 네. 여러분. 부산 해수욕장에서 시켜먹을 수 있는 배달 맛집까지도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1: 네.
0: 부산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숨은 맛집 여러분들 추억 지금이에요.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은 비타민 음료 바로 쏠게요. 노래 듣고 와서 맛있는 곧 다 들어보겠습니다.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올게요.

0: 바캉스. 스카렌하 부산 바캉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1: 난리가 났네요. 와 이런 거구나.
0: 부산 아 네. 요거는 뭐 한 달치인데 일단 가봅니다. 먹은 네. 음식들 맛집들 추억들 만나볼게요.
1: 네 우선 07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대연역 근처 김땡순 대구 볼찜 아시나요? 이런 스타일의 볼찜은 부산 말고는 못 봤어요. 아 이것 때문에 부산 가고 싶어요. 막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유유유 막 보내주셨습니다.
0: 그랬는데 이제 사진 찾아보시면은 아 볼찜이 약간 내공 있어 보여 확실히.
1: 저희가 지금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지금 테디님이랑 저랑 피디님이랑 셋이서 부산의 이 음식들은 정말 양념이 맛있다. 양념 그런데 아, 와 이거는 정말 뻘구죽죽한 양념이 위에 뻑 하고 올라가 있는데 쫄면사리에다가 데친 콩나물에다가 위에다가 대구 볼찜 한 거 뻘건 거로 위에다 뻑 하고 올려주셨거든요.
0: 이제 소면 말아가지고 와. 이제 쫙쫙 와우. 그러니까
1: 저는 이런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제 아무리 어디서 가서 뭐 어디서 서울 어디선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집에서만 주는 맛이 분명히 있을 있어, 거란 있어, 말이에요. 있어.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요 톤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음식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울 분들은 좀 무서워해요.
0: 네.
1: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좀 톤이 낮아야 돼.
0: 아 그렇네. 아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와일드한 느낌이야. 네.
1: 약간 좀 거칠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네.
1: 전 요 거친 음식 이런 요 맛을 느끼려면은 저는 지역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 거든요. 와 여러분들 만약에 빨간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집 맛있을 것 같아요.
0: 아 대구 볼찜 제대로 다 여기.
1: 그리고 그 빨간 양념에다가 쫄면을 싹 해가지고 이야 맛있겠다.
0: 아.
1: 막 콩나물 아삭아삭 씹히면서 막 난리 나겠네요. 아
0: 사장님 무조건 물어볼 건데. 아. 매운 거 잘 먹어요. 이 강일님이 부산 해운대 돼지국밥 맛집 숯땡 최고 돼지국밥. 아. 강력 추천이요. 고기에서 잡내가 안 나고 국물 맛도 진합니다. 아, 소주가 땡기는 맛. 네. 항정살 많이 들어간 항정국밥도 추천.
1: 항정국밥을 드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가신 분이네요.
0: 아, 진짜.
1: 아니면 진짜 좋아하시거나. 왜냐면은
0: 와, 진하다, 진해.
1: 이 돼지국밥이 뭐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뭐 굳이 논한다고 뭐 이렇게 뭐 할 게 없.

0: 있겠지만
1: 그래도 전문가신데
0: 그래도 나름 조금 국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뽀얀 국물파랑 맑은 국물파가 있거든요. 이 집은 그 뽀얀 국물을 대표하는 맛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야
1: 돼지국밥은 무조건 그냥 뽀얀 거예요. 제가 볼 때
0: 그래요.
1: 예, 맑은 거는 수육국밥이라고 하죠. 진짜 맑은 거는 국을 다시 해서 고기를 위해 고명을 올리는 거지.
0: 네. 우리나라에서 국밥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1: 아, 그런가? 몰라, 다 덤벼. 다 덤벼.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어떻게.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저는 보통 뼈를 우려내면은 뽀얀 계열로 많이 가고요.
1: 곰탕 라인이나.
0: 살을 많이 우려내면은 맑은 계열로 가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0: 근데 저는 그거를 아주 그 절묘한 지점에서 하지만 살이 조금 더 많게 예. 약간 뽀얘지는 국물을 좋아하지 또 너무 맑어도 예, 너무 맑은 것도 그거는 아예 맑은 곰탕으로 들어가야 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 섞였는데 살이 살짝 이렇게
1: 고급지네,
0: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아, 네. 그게 좀 있는 사람들이 먹는
0: 아니에요.
1: 국밥입니다. 아니에요. 고기를 네. 어떻게 삶아서 해요. 고기를 구워야지. 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미안합니다.
0: 예. 아 근데 참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지역 방언에 특화돼 있는 DJ다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좋네요.
1: 죄송합니다.
0: 네. 아 왜냐면은 저는 사투리를 잘 못하니까 예. 저 거기 가서도 계속 서울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 정말 이 듣고 있으면은 와 있는 것 같아.
1: 고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주변에.
0: 너무 좋아요.
1: 계속 보겠습니다. 네. 한미화님 부산이 고향인 나. 10년 전 부산을 떠났지만 갈 때마다 먹는 동땡 밀면 너무 찐 맛이에요.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가고 BTS RM도 다녀갔어요. 거기 밀면도 맛있는데 들깨 칼국수가 완전 진국이에요.
0: 맞아, 이 집 들깨 칼국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요 아, 네. 요건 이제 제가 또 잘 모르는 라인이니까.
0: 저는 우선은 이 집 밀면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는 밀면집이 서면 쪽에 따로 있어요.
1: 네,
0: 추나 땡동이라고.
1: 아, 그 네. 대표적이죠.
0: 네. 그런데 근데 뭐 워낙 또 이제 스타일이 많고 가시는 곳들이 워낙 많으실 테니까 근데 밀면은 많이 드셔보셔야 돼요. 가서 한 군데를 먹어보고 밀면을 논한다 그러면은 예끼! 혼나야 돼요. 여러 군데 가서 드셔보시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실 거로 저는
1: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0: 그럼요. 네, 집집별로 그냥 차이가 아니라 확확 차이 나요.
1: 그래요. 네. 아, 제가 이런 쪽이 좀 약해요.
0: 맞아요. 근데 네. 왜냐면은 이게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많이 갈리고 집집마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양념 맛의 차이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꼭 여러 개를 드셔보실 거 한두 개 먹고 나는 이쪽이야 라고 선택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1: 그래. 네. 겸손해야 돼요.
0: 몇 년 가서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산 맛있는 데 많거든요.
1: 밀면 뭐 메밀면 이런 라인은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0: 겸손해야 돼요.
1: 여기 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많이 무봐야 된다.
1: 예. 또 보시죠.
0: 네. 6722님께서 아, 나 이 집 아는데. 부산 초량에 있는 밀땡갈비라는 생갈비집 추천합니다. 생갈비 가격도 정말 괜찮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어서 너무 만족해요. 뭐보다 기억에 남았던 건 된장찌개인데요. 미더덕이랑 오만둥에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서 국물에서 바다향이 확 나오더라고요.
1: 아, 이렇게 해준 데가 좋아요. 확실히 고깃집에 갔는데 네. 이제 찌개류는 해물 라인으로 나와요.
0: 맞아요.
1: 아, 이 네. 밸런스 진짜 좋아.
0: 이게 왜냐면은 고기의 감칠맛이랑 바다의 감칠맛이 합쳐졌을 때 나는 그 맛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가마솥 그 손잡이를 뗀 것 같은 그 불판 위에다가 예. 이 생갈비. 생갈비는 얼리지 않은 갈비잖아요. 그 고기 자체가 육향도 되게 좋고 부드러운데 뼈를 타고 가는 거를 이렇게 포를 떠났기 때문에 중간중간 근막이 딱 구워졌을 그치. 때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요 식감이 진짜 맛있는 게 근데 이 집은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재료가 돌잖아요. 네. 이집 재료가 진짜 신선하고 좋기는 해요. 저는 먹어본 적이 있는 집이거든요.
1: 가야겠다. 얘기만 들어봤어요.
0: 야 지금 우선은 부산 내에서도 뭐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난리가 났어요.
1: 장르가 여러분 네.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0: 갈비 밀면 대구볼집 나왔고 국밥 나왔고 야.
1: 뭐 해산물도 나오고 분식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지금 빨리 네. 소개할까요?
0: 네. 8502니까 먼저
1: 제가 가요. 네. 지난주에 부산 다녀왔어요. 깡통시장에 땡간의 떡볶이 이거 막 떡볶이 나온다. 무가 들어가서 시원하고 칼칼하니 맛돌이랍니다. 부산 네.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에요. 아 시장에서 파는 또 떡볶이들
0: 그렇죠.
1: 또 이 네. 컬러가 또 다르거든요.
0: 그럼요. 네. 혹시 밀떡 파세요? 쌀떡 파세요?
1: 아 저는 네. 아 야, 밀떡을 네. 하면 또 양념이 잘 배가 쫀득하게 생각나고 그러자니 쌀떡에 또 그 담백한 맛이 또 생각나고 뭐,
0: 쫀득쫀득하게. 근데 정말 이 집은 이 쌀떡을 쓰는 집 중에서 전국구로 유명한 집이잖아요. 예. 저는 이거 이 그 제품을 나 언젠가 서울에서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게 이게 아마 밀키트가 됐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1: 그래요?
0: 있어요.
1: 아 그래요? 올라왔었나? 네.
0: 근데 제가 이 집을 가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먹어보고 판단했어요. 현장에 가서 드셔야
1: 돼요. 아 당연하지. 못 따라오죠. 어떻게 따라오죠. 공장에서 뽑는 거는
0: 옆에 뚜껑을 슬쩍 닫아놓은 데에서 물떡을 옆에서 불불불 끓이고 계시더만요. 그거를 탁탁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채를 옆에다가 쌓아놓고 퍽퍽 얹어가지고 그 꾸덕진 양념에다가 진짜 자글자글 끓여주시는데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씹히는 게 아니라 짠닭
1: 쌀떡은 그 맛인데 양념 되기가 쉽지 않은데 아 미리 또 끓이고 네. 붓고 조리고 하는구나.
0: 그럼요.
1: 아, 역시나 정성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0: 아, 나 이 다음 사연 지금 돈까스 나왔는데 이거 돈까스도 해야 되는 큰일 났는데 음식이 없어가지고
1: 하나만.
0: 황인주님께서 자갈치 시장 인근에 있는 양곱창집에 가보셔요. 어허. 특히 백땡 양곱창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연탄구이집입니다. 아 여기도 있지만 그 왜 그 문땡 곱창이라고
1: 아, 저, 예. 예.
0: 서면 뒷골목에 예, 가면 예. 거기 있는데 쭉 포장 실내 포장처럼 쫙 돼 있잖아요. 아우 부산에 가면 이런 데들이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1: 이래서 다들 그 소주를.
0: 저도 참 요즘 웬만하면 술 잘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가면 술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1: 저희 약간 흥분 갈아차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8: 고문의 팬세입니다. 이원일 셰프님과 와 맛집 투어 떠나는 곳이 부산이어가지고
10: 위험하다고 했죠.
8: 너무 내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박소영님이 부산 이래로 부족하죠. 4주 잡아서 갑시다.
10: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2주는 하자고 2주는 했잖아요.
8: 해요. 다음 주는 할 건데
10: 우선은 2주는 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뒷고

0: 고기, 복국, 쌈장 찍어 먹는 순대, 어묵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1: 아 그리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또 맛쟁이 신사 내공이 쌓여가지고 같이 검색을 하면서 비주얼 보면서 막 하고 있거든.
0: 얼마나 좋아요.
1: 미치겠대요 지금.
0: 우리 지금 요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는 그 땡스타 있잖아요. 인스땡. 거기다가 우리 해시태그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거 맛집 목록 한번 올려봅시다.
1: 그래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 공식 인별에다가 맛집 목록을 한번 올리는 걸로.
0: 맛쟁이 스타 맛집 해시태그를 우리가 먹어버리자.
1: 그래. 해버리자.
0: 한번 해보자고. 리스트업을 해야. 노래 나오기 시작하네요.
1: 네, 이제 가라고 하네요. 바로 살 테니까 가라고 하네. 셰프님 고생하셨어요.
0: 고생하셨어요.
1: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0: 해버 굿즈.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4: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사죠.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덧붙이게 되는데요. 아, 외자예요. 성이 진이고요. 이름이 구. 그리고 배우가 되고 나선 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아, 예명 아니고요. 본명이에요, 본명. 이러다 보니 제가 하는 너튜브 타이틀도 그냥 진구, 주소도 저스트 진구가 됐습니다. 그냥이 변화 없이 그대로란 뜻이잖아요.